0: 상황.
1: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지대가 높은 데도 있어가지고.
0: 저쪽이 팔공산이구나.
1: 저쪽. 저 멀리 능선이 보이는 산들이 아주 유명한 팔공산인데요.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구광역시입니다. 한국에서 그 기도빨이 좋다 하는 진짜 명산들이 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팔공산이라서 저희 어머니께서 참 많이 가서 대학교 수능 시험 볼 때 그리고 아나운서 시험 볼 때 이럴 때 진짜 기도 많이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0: 그 기운뿐만이 아니라 사진 작가분들도 되게 좋아하고 아름다운 뷰와 뭐 영험한 기운도 가지고 있지만 네. 사실은 또 대구 하면요 한국 근대 미술의 메카죠.
1: 대구 미술이 곧 한국 미술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왜 그런지 참 궁금해요.
0: 네, 오늘 알아보시죠.
1: 네. 대구 미술관이라 네. DAM인가 봐요.
0: 그러네요.
1: 2024 소장품 기획전 회화적 지도 읽기.
0: 네. 한국 근대 미술하면은 두 명의 작가가 전 떠오르는데 네. 이인성과 이쾌대가 바로 이 지역 출신이잖아요.
1: 아, 두 분 다요?
0: 네. 그리고요. 이 대구 출신의 화가들이 일본으로 유학도 갔는데 네. 돌아와서 서양화 연구소를 차려서 함께 활동할 정도로 미술의 메카였어요.
1: 야, 그래서 대구 미술이 한국 근대 미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0: 그럼요. 이인성 작가가 굉장히 가난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역에 이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유지분들이 그 재능을 알아보고 후원해 줘서 유학을 보내 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 유학까지 보내줬다고요?
0: 네.
1: 이야, 대단합니다.
0: 네, 그래서 네. 오늘 대구에 관련된 미술과 근대 미술에 관련된 모든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전시가 네. 대구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 네네. 야, 정말 얼마나 미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면 유학을 보내줄 정도였는지 그쵸. 궁금하기도 한데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0: 가보시죠.
1: 지도 읽기 굉장히 크게 이렇게 써 있네요.
0: 네, 맞아요. 이 대구 미술관이요 네. 2011년에 개관했거든요. 그래서 개관 이래 수집한 작품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전시예요.
1: 그러면 벌써 10년이 넘은 미술관이 된 건데 네. 아니 규모도 굉장히 크잖아요.
0: 맞아요.
1: 어떤 회화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그 규모에 놀랐고요. 또 작품 퀄리티에 놀랐어요. 무려 44명의 작가들의 약 80여 점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 80여 점.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일단 첫 번째 섹션은 상상의 지형학.
0: 작가 나름대로 풀어나갔던 그런 자연의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있는 자연이지만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거죠.
1: 김종복 작가의 작품. 네. 1930년 대구에서 출생한 작가입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어떤 서양화가 1세대라 불리는데 네.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그림도 힘이 있고 네. 사실 또 이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성적이잖아요.
1: 그러니까
0: 여성 작가예요.
1: 여성 작가예요?
0: 네, 대구 출신의 여성 작가입니다. 산을 워낙에 좋아하셔가지고 네. 산에 다니면서 자신이 봤던 모습을 약간 추상적으로 바꿔서 그린 작가예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무려 2023년 네. 작년에 전시회를 열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딸과 손녀가 다 같이 전시회를 열었대요.
1: 3대가 다 화가예요?
0: 맞아요.
1: 그러면 3대가. 할머니, 엄마, 딸 이렇게.
0: 딸이죠.
1: 할머니 입장에서는 나, 딸, 손녀
0: 네.
1: 이렇게 3대가
0: 전시 궁금하지 않아요?
1: 너무 멋지네요. 예.
0: 가볼까요?
1: 아니 근데 1세대 여성 서양화가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름 있잖아요.
0: 저 한 명 있어요.
1: 누구야?
0: 저는 나혜석 작가가 좀 생각이 나요.
1: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고
0: 아, 맞아요.
1: 또 미술사를 공부하면 한국 근대 미술사에서 꼭 배우게 된 이름인데
0: 필수죠.
1: 전 나혜석 작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종복 작가 역시 여성 서양화가 1세대이시군요.
0: 맞아요. 네. 부끄럽지만 저도 사실 나혜석 작가만 기억하고
1: 그쵸?
0: 있었거든요.
1: 예. 김지원 작가.
0: 김지원 작가 작품. 제목이 네. 맨드람이에요.
1: 아, 이게 맨드람이에요.
0: 네. 혹시 맨드람이 직접 보신
1: 알죠, 알죠.
0: 저 잘 몰랐어요. 그,
1: 어떻게 보면 좀 닭뼈슬 같은
0: 아, 맞아, 맞아, 맞아.
1: 이렇게 털이 막 나 있어서 꽃인데 약간 굉장히 짙은 붉은색을 내기도 하고
0: 강원도 여행 도중에 맨드라미를 봤대요. 그때부터 반해서 이 맨드라미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맨드라미가 식물이잖아요.
1: 네.
0: 식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작가가 볼 땐 동물처럼 보였대요.
1: 닭뼈슬 같다니까요.
0: 진짜 그래요.
1: 어떻게 보면 예쁘다.

0: 이렇게 하지만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송충이 같기도 하고 그 털 같은 느낌이 화무시비롱이란 말이죠.
1: 맞아요.
0: 언젠가는 시들어갈 우리의 인생을 또 표현한 게 아닌가.
1: 보면은 똑같은 자연인데 어떻게 다 다를까?
0: 그러니까는 사실 그렇잖아요. 자연이라는 소재는 예술가에게 항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소재이고
2: 맞아요.
0: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술가와 일반 그냥 예술가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 아니면 우리가 그냥 보지 못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경외감을 그걸 어떤 회화나 음악이나 시로 표현하는 거 이게 예술가의 차이라고 하는데
1: 맞아요.
0: 야, 아니 이건 어떤 작품이에요?
1: 특이하네요.
0: 굉장히 대작이에요.
1: 작가의 작품인데 전 이 재질감이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단순히 유화물감을 쓰는 게 아니라 아크릴 물감에 흙을 섞어서 쓴대요.
0: 아, 그래서 약간 오래된 골동품, 그냥 정말 흙의 표면을 옮겨놓은 것 같기도 하고.
1: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재료의 물성을 탐구하는데 작가 입장에서는 그런 물성을 끝까지 탐구하면서 이 자연과 나 사이에 또 다른 세상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심오한 작가예요. 작품도 그렇고.
0: 비 많이 내리고 구름이 많이 낀 풍경의 어느 한 장면 같기도 하고.
1: 맞습니다. 네. 제목이 가창이에요, 가창.
0: 가창이요?
1: 근데 가창이 알고 보니까
0: 노래하는 가창?
1: 아니에요.
0: 가창력 할 때 그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그건 줄 알았는데 지역 이름이래요. 대구 가창면 할 때 그 가창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역인가 봐요, 그죠?
0: 그런가 보네요.
1: 본 것 같아. 네. 아, 이 작가는 사실
0: 저는 진짜 저에게 돈이 큰 돈이 있어서 가장 사고 싶은 작품 진짜 10년 전부터 유영국 작가의 작품을 사고 싶었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
1: 근데 그래도 10년 전에 샀으면
0: 지금보다 덜 비쌌을까요?
1: 아니, 덜 비쌌죠. 맞아, 덜 비쌌고 많이 올랐을 텐데 10년 전이면 그래도
0: 그러니까
1: 그때 샀으면 참 좋았겠다.
0: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고 김한기와 더불어 한국 모더니즘을 이끈 1세대 딱 그 색감이 준 어떤 강렬한 기운
1: 에너지가 있죠.
0: 에너지가 느껴지죠.
1: 저는 유영국 작가는 딱 한마디가 떠올라요.
0: 어떤 거요?
1: 그냥 너무 이렇게 인상 깊어서 외워버렸는데 산은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 말 진짜 너무
0: 내 안에 산 있다?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 안으로부터.
0: 와, 너무 좋습니다, 진짜.
1: 근데 진짜 그 에너지만으로도 딱 힘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0: 사실은 뭐 특별한 기교나 어떤 특별한 색이 있지 않아요? 빨강, 파랑, 초록. 우리가 늘 너무나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그 감각. 그러니까 천재적인 작가겠죠.
1: 그렇죠. 저는 그래서 유영국 작가의 산을 볼 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김한기 작가의 산을 같이 보면 재밌어요. 한국의 산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0: 그건 한 번도 저 비교해 볼 생각을 안 했어요.
1: 진짜? 저는 가끔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근대의 이런 추상 미술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그 극과 극을 볼 수 있어요.
0: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에 약간 산들 많이 보고 자연과 관련된 지형학을 봤잖아요. 이제부터는 내면으로 들어오게 돼요.
1: 그러니까요.
0: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1: 미리 상상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더 추상적일 것 같아요.
0: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작품.
1: 와, 이 작품은
0: 와, 크기에 일단 압도되네요.
1: 그러니까요.
0: 이게 지금 두 개의 캔버스가 하나의 작품이겠죠?
1: 맞습니다. 박훈 작가의 제목이 시드예요.
0: 그럼 이게 약간 씨앗의
1: 씨앗인 건데
0: 모양인가요?
1: 곽군 작가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작품 속에는 그 특유의 에너지가 있대요. 그래서 모든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을 중심으로 주제를 삼는 거죠.
0: 그래서 시드군요. 이영룡?
1: 네, 이영룡 작가의 자기 3번.
0: 작위. 자기적이다. 그 단어를 쓴 걸까요?
1: 그러게요.
0: 특이하네. 근데 뭔가 이렇게 번지는 기법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고
1: 이영룡 작가는요 대구 출신의 원로 작가고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단한 게 이 대구 최초의 추상미술 그룹인 이 안그리에 참여해서 기성질서에 대해 조금 반하는 작품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반항기가 있었던 거죠. 작품으로 그런 작품을 많이 남겼어요.
0: 네. 이번 작품은 이강소 작가의 작품이네요.
1: 아, 이강소 작가도 워낙 유명하죠.
0: 그렇죠. 한국 현대미술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작가고
1: 굉장히 실험적이죠.
0: 네. 아, 지금 북터치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섬이라고
1: 이게 섬인 건가?
0: 힘이 그 브러쉬 북터치에서 느껴지는 그 동적인 기운이 네. 느껴져요.
1: 그리고 저는 그래요. 여백을 잘 쓰는 사람들이 저 진짜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0: 그쵸. 왠지 뭔가를 다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하지 않고
1: 맞아요.
0: 딱 비워 놓을 수 있는 어떤 담대함.
1: 그게 안 되잖아요.
0: 안 되죠. 어, 안 되죠. 저 보세요. 계속 멘트 하잖아요. 여백이 없습니다. 예.
1: 네. 아, 이것도 알지. 너무 유명하죠.
0: 아, 무제라는
1: 이배 작가죠.
0: 이배 작가.
1: 와, 근데 우리가 오늘 여백을 얘기했잖아요.
0: 네.
1: 또 여기도 여백 속에서 숯을 사용한.
0: 아, 이게 숯을 사용해서 그린 거예요?
1: 맞습니다. 숯을 사용해서 이 단색화로 알려져 있는데 또 우리나라 또 대표 추상화가잖아요. 작가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숯은 수묵과 어떻게 보면은 서해의 이미지를 좀 환기시켜주는 존재다. 수추.
0: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강렬한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고 저쪽에는 먹을 탁 흩뜨린 것 같은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동양적이면서도 아주 모던이지만.
1: 어, 맞아요. 저런 뭐 진짜 물감 떨어뜨린 듯한 느낌 하나로도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게 대단하다.
0: 그 이거는 사실 이 자체로 어떤 행위가 이 작품을
1: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근데 이배 작가님은 지금 워낙에 서양에서도 유명해서 해외에서도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0: 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캔버스 너머의 방위각.
1: 방위각.
0: 사실 방위각이란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1: 그죠.
0: 지형도처럼.
1: 맞아요.
0: 근데 어떤 작품을 담고 있을지.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어쨌든 그래도 추상적인 면들을 많이 봤잖아요.
0: 네.
1: 작품들을. 근데 여기는 진짜로 점선면을 사용한 기하학적 추상이에요.
0: 아, 기하추상.
1: 네.
0: 야, 이규준 작가의 작품이 지금 세 점이 나란히 걸려있는데 예술을 감상한다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이 그림 자체가 주는 강렬함.
1: 아, 그죠.
0: 어떤 인상. 이런 것들을 정말 미술관에서 저는 모두가 느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아, 그죠. 그리고 그런 거는 진짜 직접 봐야 돼요.
0: 그러니까.
1: 원화로. 근데 이 방송을 보고 꼭 다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0: 네. 평면이지만 색, 그리고 선, 면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 그 안에 또 무슨 색깔, 그 안에 또 무슨 창이 있는 것 같고 그 너머에 또 뭐가 있을까? 약간 이런 어떤 상상력을 또 불러일으키는.
1: 맞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하는데 또 레이어와 그리드를 사용해서 더욱더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평면성을.
0: 네. 아, 그래서 그리드 안에 또 그리드가 있고 또 그리드가 있어서 입체감을 또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느낌.
1: 그리고 이거 그냥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킨대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요 이렇게 겹쳐지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말고는 검은색이 살짝 보여요.
0: 아, 그래요?
1: 색으로 겹쳐 보이는 게 있어요.
0: 오, 진짜?
1: 약간 저 사이사이마다 요 배경색이 합쳐져요. 그죠? 옛날에 그 착시 효과 있었어요.
0: 아니, 와, 여기도 진짜 정말 강렬하네요.
1: 김용수 작가.
0: 그냥 언뜻 보면 선을 막 나열해 놓은 것 같지만 또 하나의 어떤 구성이 되고
1: 너무 안타까운 작가예요.
0: 왜요?
1: 주목받았던 작가인데 40살에 요절하셨어요.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조금 더 잊혀졌던 작가 중에 한 명.

0: 와, 근데 이 전시만으로도 네. 진짜 어떤 한국 근대 미술의 그런 발전, 다양성을 다 느껴볼 맞아요. 수 있네요.
1: 네.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네. 축적된 현대적 삶의 지표들.
0: 저 막 제목 기대돼요. 이번에 무슨 제목일까?
1: 그러니까요. 안지산 작가의 작품.
0: 낮잠이네요.
1: 보통 우리가 낮잠을 네. 좀 무언가를 하다가 살짝 불편한 자세로 자는 게 낮잠이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작품은 낮잠이라 치기에는 굉장히 표정 자체도 고단해 보이고 네. 이 자세가 정말 너무 고단해서

0: 파헤쳐 쓰러진 것 같은 그런 느낌?
1: 이 작가는 정말 고된, 지친 현대인들의 어떤 고단한 삶? 그 자화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1: 네, 이거 진짜 많은 생각이 든다. 와, 예쁘다.
0: 아, 어머, 이거 회화 작품이에요?
1: 네.
0: 공성훈 작가의 작품이네요.
1: 네.
0: 이거 뭐 누가 봐도 정말 아주 격렬하게 부서지는 파도를 그린 모습이에요.
1: 갑자기 극사실적으로?
0: 네.

0: 그리고
1: 모닥불.
0: 사실 해질녘의 모습인 것 같은데 가운데 딱 모닥불이 있어요. 근데 불의 색깔을 맞아. 우리는 보통 뭐 아주 강렬한 빨강이나 아니면 주황 이런 색을 사용할 텐데 의외로 화이트 그리고 노란색을 사용했어요.
1: 맞아요. 이 공성훈 작가는요. 네. 사실 멀리서 볼 때는 막 극사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이는 대로 색을 칠하지 않아요. 약간 채도나 이런 색상을 자기 그러니까 느낀 대로 바꿔가면서 다른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는 어떤 대자연 앞에 작아지는 아주 작은 존재인 인간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0: 저 끝까지 보이는 저기 저 지평선 그리고 정말 작은 한가운데 위치한 모닥불.
1: 확 느껴진다.
0: 역시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 그리고 외국 작가의 작품도 있네요.
1: 그러네요.
0: 힐러리 패시스.
1: 힐러리 패시스는 LA에서 주로 활동하는 미국 작가야. 그리고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일상의 모습들을 또 색을 또 바꿔요. 근데 바꾸는데 좀 더 경쾌하게, 아름답게 바꾸는 작가야.
0: 네. 지금 철조망이 보이는데 그 사이 틈으로 뿜어져 나온, 피어오른 강한 꽃의 생명력.
1: 이 작가는 자기가 직접 이 풍경을 보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진을 보면서 2차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요, 평면적으로.
0: 네.
1: 진짜 약간 뭐랄까, 그 원근감이 잘 안 느껴지는?
0: 네.
1: 평면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꽃이 저렇게 철조망 속에 피어나니까 약간 뭔가 그런 고통 속에, 힘듦 속에 피어나는 꽃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네. 예. 이 명미 작가의 작품인데 역시 대구에서 태어난 작가이시네요.
1: 그 대구 현대미술제 창립 멤버였대요. 그리고 당시에 최연소 여성 미술가로 활동했었어요.
0: 네.
1: 뭐 거대한 것보다도 조금 평범하고 약간 일상적이고 연약한 것들에 관심이 많은 작가입니다.
0: 지금 보면은 막 초록색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잔디밭에 놀러 온 것 같고 뭐 물병도 보이고 컵도 보이고 우산도 놓여 있고.
1: 진짜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기도 하다.
0: 네. 밝은 느낌이 네. 아주 잘 전해집니다. 와, 여기는 임동식 작가의 작가. 작품이 걸려있는데
1: 네.
0: 같은 포즈를 취한 그림을 여러 개를 그려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했네요. 같은 인물인데 그쵸?
1: 네, 그런 것 같아요. 생김새가
0: 어렸을 때와 그다음 컸을 네. 때와 이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본춘이와 화가 아저씨.
1: 본춘이와 화가 아저씨?
0: 화가 아저씨는 지금 젊었을 때 모습부터 그런 모습이고 봄춘이는 네. 점점 커가는 모습을
1: 아니면은 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요 뒤쪽에 있는 인물들은 과거고
0: 네.
1: 요 앞에 두 명 딱 튀어나오는 현재가 아닐까. 왜냐면 나이가 들었어.
0: 네, 그러니까. 많이 컸어요.
1: 네. 네. 저 옆에 저는 사실 이 작품 보고 좀 놀랐어요.
0: 우와.
1: 추상인 줄 알았어요.
0: 진짜 멀리서 봤을 때 추상처럼 보였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작품 제목이 비단장사 왕서방.
1: 와.
0: 약간 한복집.
1: 네.
0: 뭐 포목점에 가면 이런 장면들이 딱 펼쳐지는데 뭔가 이렇게 한복을 어떤 걸로 원하세요? 하고 이렇게 꺼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1: 비단을 고르는 거죠.
0: 네.
1: 임동식 작가는요.
0: 네.
1: 충남 연기 출생이에요.
0: 오.
1: 예증농 농지계라는 모토로 예술과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0: 예증농 농지계 예술이 곧 농사 예즉농이고 농지계 농사가 곧 예술이다. 예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농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상을 말하는 거겠죠.
1: 일상이 예술이고 또 예술이 일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충남 유구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옛날에 그 양잠으로 유명했대요. 고치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단을 판매하는 또 포목점이 많았대요. 그때 봤던 그런 풍경일 수도 있고 또 비단 옷이라는 건 관혼상제 즉 중요한 의식일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일본 문화의 상징인데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서양 문화에 가려져서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대요. 생생 일생이
0: 꺼내서 입어도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1: 그리고 저는 이 작품 하나에 들였을 그 뭐랄까요?
0: 물감의 개수?
1: 개수부터 시작해서 그런 노동?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0: 그러니까.
1: 네, 이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그렸지? 나무 질감 봐요.

0: 나무의 그 결을 다 생생하게 살려냈어.
1: 와, 저기 또 특이한 작가가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데 뭔가?
0: 아, 제목이 아프리카의 인상. 정강자 작가. 정강자 작가가 그린 아프리카의 인상. 아, 네.
1: 대구 출신의 1세대 행위예술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0: 네.
1: 그러니까 회화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도 많이 했어요. 아방가르드한 작품들을 많이 그렸고
0: 네.
1: 나중에는 한국을 잠깐 떠나서 해외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0: 1970년대에 아방가르드한 여성 작가의 첫 전시. 1970년대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여성들이 막 뭔가 집안일 외에는 안 할 때였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1980년대에 다시 돌아와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아프리카, 뭐 그리고 중남미, 남태평양을 여행하면서 목격한 것들을 작품 담기 시작을 한 거죠.
0: 어떤 아프리카 부족의 문양들도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노란색으로 표현한 저산은 사막을 표현하는 거겠죠.
1: 네.

0: 야, 오늘 이렇게 쭉 전시를 보니까 정말 풍성하게 차려진 예술의 식탁에서 만찬을 즐긴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몰랐던 새로운 작가의 작품을 보는 맛도 있고 또 한국 근대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유명하신 분들의 작품도 함께 놓여 있으니까 정말 마음의 양식, 예술의 양식을 얻어간 것 같고요. 네.
1: 그런 것도 느꼈어요. 보면서 지역 예술이 발전해서 한국 미술을 이끌어갔다는 네. 그 사실도 알게 돼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2023년에는요, 렘브란트 동판화전도 있었고요. 이건희 컬렉션도 화제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대구에 있는 미술상들도 많고 네. 갤러리도 많고 한번 미술여행을 대구에 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0: 그리고 오늘 이 전시들을 보면서 정말 대구 미술관의 어떤 소장 안목이라든가 의미도 좀 알 수가 있었는데 네. 우리가 또 모르는 부분,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좀 학예 연구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1: 좋습니다.
0: 가볼까요?
1: 가보시죠.
0: 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니, 이 공간 너무 멋진데요? 한 폭의 풍경화를 굉장히 크게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도 들고
2: 대구 미술관이 아주 애정하는 네. 그런 전시 공간입니다.
0: 네. 어느 정도로 소장하고 있고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2: 현재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수는 1900점이 조금 넘어요. 네. 그중에서 회화 작업이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셨다시피 기획전으로 회화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시민분들께 작업의 다양한 성격들을 보여드리려고 기획전을 준비를 했죠. 네.
0: 둘러보니까 2층에도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2024 다티스트 작가라고 네.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다티스트 작가.
2: 다티스트는 대구 아티스트. 첫 번째 의미는 그래요. 대구 네. 작가를 저희가 이제 전시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르게 두 번째 의미는 다트 아시죠?
0: 네.
2: 화살 던지고 다트. 대구 작가를 아주 집중해서 조명하는 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전시로 이기칠 작가의 작업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0: 지구미술관은 미술 작가뿐만이 아니라 미술 이론가도 발굴해서 시상식을 하더라고요.
1: 네.
0: 어떻게 이론가까지 하실 생각을 했는지 좀 듣고 싶어요.
1: 대구 미술관의 이인성 미술상은 굉장히 네. 이제 역사가 오래됐어요. 25회째가 돼가고 있고 저희가 3년 전부터 정점식 미술 이론상을 시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작가셨고 이론가셨고 교육자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마음에 창작 외의 분야에서 매년 한 분씩 시상을 하고 창작을 지원하는 그런 상입니다.
2: 이제 휴가 기간이 다가

0: 나오기도 하고 또 너무 좋더라고 이 주변도. 그래서 정말 가족과 함께 소풍 와서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대구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회화적 지도일기를 보니까 뭔가 또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의 지도 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좌표 위에 서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2: 맞아요. 예증농 농지계 임동식 작가의 말처럼 네. 현실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나가면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게 예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뭔가 예술이라는 기능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감동과 위로를 선사해주기도 하지만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삶은 무엇인지 무언가 생각하게 하는 어떤 힘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그게 또 예술의 또 다른 힘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0: 자, 스토리가 있는 미술여행 우리 동네 미술관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미술 여정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평양감사 환영연도 열폭 병풍 중에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사람이었던 모은갑이 대동강 릉나도 연회장에서 소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은갑 판소리도라고 하죠. 축하받을 평양감사를 중심으로 소리꾼과 고수, 청중, 그리고 엿장수와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추임새가 넘쳐나는 한마당 잔치의 모습입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대중을 웃고 울린 판소리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민중예술이자 시대적 정서를 담아낸 전통예술인데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병풍을 두르고 돗자리를 펼친 마당에서 광대의 소리와 몸짓, 그리고 고수의 북반주와 추임새가 어우러지는 판소리.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씩 이어지면서 흥을 더해가는 판의 예술을 만나봅니다.

0: 어린 소리꾼의 들끓는 소리가 폭포를 삼킬 듯한데요.
1: 밥 터졌소!
0: 끊어질 듯 이어지는 노랫소리가 남도 땅에 울려 퍼집니다.

0: 한 소리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어, 구례, 순창을 중심으로 전승된 동편제는 선이 굵고 쭉쭉 뻗어나가는 웅장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1: 장창!

0: 도성, 고창, 나주 등 너른 평야와 바다를 품고 있는 서편제는 정교한 장식음과 기교, 화려한 소리와 발림이 특징인데요.
1: 신봉사가 뛰고 미쳐 보는지 허허이

0: 미친 놈이라 허유나 현천
1: 지리산과 섬진강 남도의 너른 들과 바다가 만나 삶과 소리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조선 팔도를 웃고 울린 판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했습니다. 판소리 하면 영화 서편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주인공이었던 송화가 부르던 한맺힌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예로부터 호남 지역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름난 명창과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귀명창이 많았습니다.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울려 퍼지던 농악도 손꼽히는 놀이문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호남 농악에는 우도와 좌도가 있습니다. 전주, 남원, 임실 등 산악지대에 인접한 동북지역에서 유행한

하던 농악을 좌도농악. 익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남쪽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농악을 우도농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굴의 잔수농악은 호남 좌도농악에 속합니다. 굴의 신촌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굴의 잔수농악은 전문적인 농악 집단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우리 선조들의 삶과 맞닿은 마을 농악의 멋을 느껴보시죠.

0: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구례 서쪽 입구 섬진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여울물이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른다고 해서 예전에는 마을 이름이 잔수였는데요. 그래서 잔수농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례 잔수농악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제만굿을 펼치면서 놀이가 시작됩니다.
1: 행운과 항시 건성이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0: 강상구슬 마친 후에는 농악대가 마을에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는 마당밟기가 이어집니다.
1: 이구석, 저구석, 정지역구석, 방구석, 저짝구석, 여짝구석 할 것 없이 화장실 구석구석에 쓰는 액 몰아내고 냉가봉만 쳐드리소.

0: 조상땅도 조상땅, 조상땅도 조상땅, 장꾸방이 폐암들에다 장독 끊타다라. 광구령에 폐암 들어간다. 적극다 개국거 죽냐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판꽃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전통 농사 문화의 뿌리를 둔 농악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여러 행사에서 연주되면서 신명을 끌어내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농악에 담긴 공동체 정신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4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하면 한과 흥, 이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춤과 노래로 그 억눌린 응어리를 흥겹게 발산하곤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신명나는 노래 한 자라 부르고 나면 가슴이 탁 트이거든요. 여럿이 함께 어울렁 더울렁 춤과 노래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서로를 위로했던 다양한 전통예술이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과 흥을 대표하는 한국인의 노래, 아리랑 가락이 들려오는 강원도 정선으로

떠나봅니다. 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서서.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주린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이미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수장마 질러라 안서상 가문구리 방모여든다
1: 그렇다면 오지 중에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 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0: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1: 술반 차려놓게.

사랑의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 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우리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강한 힘도 갖고 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서민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아리랑에 담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한민족의 고난과 울분을 토로할 수 있었던 창구이자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리랑의 가락을 타고 전달되는 이러한 희망과 바람 덕분에 아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제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국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문화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오를 중심으로 무려 한 달 동안 강릉 남대천변에서 펼쳐지는 재래의식이자 전통축제. 축제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릉 단오제를 만나봅니다.

0: 한반도의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던 99곡의 고갯길. 백두대간의 큰 고개 대관령입니다. 너무 험하고 굽이져서 대굴대굴 굴러내린다고 해서 예전에는 대굴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산이 높아 하늘을 우러르고 굽이굽이 고개마다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오는 대관령. 굽이진 이 길은 그 옛날 과거를 보러 한양 가던 영동지방 선비들이 걸음을 재촉했던 길이자 도부상이 물건을 지고 오르내리던 고갯길이었습니다. 또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였죠. 높고 신성한 대관령 고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의 영역이었는데요. 음력 4월 15일이면 사람들은 이곳 대관령 신궁터에서 신을 향한 성스러운 의식을 치룹니다. 신을 향한 유교식 제례가 끝나면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굽판이 펼쳐집니다.
1: 소왕님을 굽이굽이 99곱이 만주백간들 앞세우고
0: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재간들은 산에 올라가 신목 행사를 치르는데요. 신목은 국사 성황신의 신체를 의미합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는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신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는 신성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신목을 베어들고 대관령 옛길을 따라 내려오면 본격적인 대관령 단오제가 펼쳐지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례이자 축제인 강릉 단오제. 신을 인간의 세상에 모시고 내려와 성대한 제사를 올리는 의식인데요. 한 달이 넘는 축제 기간 동안 풍작과 풍어를

단오제의 꽃은 바로 단오꽃인데요.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징을 치며 버리는 구파는 신명이 살아있습니다. 신을 즐겁게 해드린 만큼 인간의 소망도 들어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네 시름도 훌훌 털어버립니다. 강릉 단오제의 대표적인 연희로 관노 가면극이 있는데요. 관아의 노비들에 의해 행해진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극으로 제2의 한 부분으로 공연됩니다.

닦는 단오제는 신을 보내는 의식, 송신제로 그 화려했던 축제의 막을 내립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랐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신을 섬기며 유구한 전통을 이어왔는데요. 닦는 단오제야말로 우리 민중의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강릉 단오제는 유교적이고 엄격한 제사 방식, 국과 관노 가면극, 그리고 흥겨운 놀이판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인데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단오가 있지만 강릉 단오제는 다른 나라의 단오와 구별되는 종합적인 축제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망자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불교의식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중심 요소인 영산제인데요. 흔히 경황이 없고 시끌벅적한 상태를 가리켜 야단법석이라 하죠. 야단은 야외에 세운 단을 말하고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펼쳐지는 법요의식을 이르는 말인데요. 많은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지는 영산제는 사흘 밤낮으로 진행될 정도로 큰 행사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야단법석인 셈이죠. 종교의식을 넘어 한편의 종합예술을 보는 듯한 영산제. 그 웅장함과 경건함을 함께 느껴볼까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이승을 떠난 지 49일 되는 날 49제를 올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영산제인데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해 중생을 교화했다는 영산회상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망자의 영혼이 불교에 귀의해서 극락왕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불교 음악인 범패와 바라춤, 벚꽃춤, 착복춤으로 이루어진 불교 무용인 작법무, 여기에 괴불이라는 미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특히 독특한 춤 사이와 장중한 바라소리가 돋보이는 바라춤은 영산제의 백미로 손꼽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중생과 영혼을 번뇌에서 구한다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빠른 장단에 맞춰 장중하게 춤을 추는데요. 온몸을 사용해 덩실거리는 춤사위가 돋보이는 남성적인 춤입니다.

불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영산제는 장엄한 불교 예술이자 공동체 의식이 담긴 하나의 민족 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문화유산 헌장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유네스코 등재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 의미를 온몸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져야겠죠.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아, 6월 5일은 국악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백성과 함께 음악을 즐기고자 했던 연민락 정신을 만나보는 그런 날이 되겠죠.
1: 네, 국악이 누구나 함께 듣고 또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음악이라는 의미가 담긴 아주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단순히 국악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네. 국악 주간으로 아예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입니다. 남원 진도 부산 국립국악원 일원에서 공연은 물론이고요. 체험, 학술, 전시, 국악의 매력을 그야말로 다채롭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가셔서 우리 국악의 매력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노래 들어볼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0: 아, 그럼요.
1: 오늘은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은 민요의 흥겨움부터 그리고 판소리의 깊은 울림, 그리고 연희의 신명과 연민락의 품격 있는 선율까지 모든 것을 다 느껴볼 수 있는, 국악이 가진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음악의 미래를 만들어갈 국악 영재 친구들이 꾸미는 무대라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0: 자, 그러면 대망의 오늘 첫 무대입니다. 국악의 날의 기원이 된 연민락 중에 사장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0: 네, 국악의 날 특집 첫 무대로 국립국악중학교 학생들의 연민낮 공연 함께했습니다. 정말 국악의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자, 이 팀은 어떻게 꾸려진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1: 네, 저희는 국립국악중학교 34기 개성이 넘치는 친구들이 어벤져스처럼 모여 만들어진 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눈길을 사로잡는 팀이에요.
2: 어쩐지. 예. 그러니까요, 어벤져스예요. 공연을 보는 내내 시선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또 마음가짐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3: 여밀락이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라는 뜻을 가진 음악인데 국악의 날을 기념하기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뜻을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 마음으로 더 연습도 책임감 있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0: 네, 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네. 국악에 대한 애정과 노력이 그대로 느껴지는 무대였는데 국악의 명맥을 이어가는 우리 친구들, 내가 생각하는 국악이란 이런 것이다, 요 좀 아주 맛깔나게 좀 소개해 줄 친구 있을까요?
4: 네.
0: 좋아요.
2: 네. 예.
4: 국악은 빈박처럼 각 악기마다 고유의 맛과 색깔들이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비빔밥에 고추장이 빠질 수 없듯이 네. 각 악기마다 감칠맛이 날 때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멋지다.
0: 그러네요. 비빔밥이다.
2: 앞으로 비빔밥을 보면 우리 국악이 생각날 것 같고 예. 고추장에 이렇게 비빌 때 우리 친구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 예.
2: 근데 또 요즘에는 K-팝이 대세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국악을 잘 모르는 외국 친구들에게도 우리 국악을 좀 영어로 잘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 친구 있을까요?
5: 네.
2: 한번 부탁해볼까요? 영어로 국악 소개.
5: 국악 is Korean traditional music. It uses many instruments with different sounds. It also expresses deep feelings. All the sounds come together to make beautiful harmony.
0: 무슨 뜻이에요?
5: 국악은 네. 이제 저희 한국의 전통 음악이기도 하고 이 음악은 이제 깊은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곡이 이제 그런 장르기도 하고
2: 네.
5: 또 이런 이제 음악적인 요소들이 모여서 이제 아름다운 음악을 이제 아름다운 선율도 만든다는 뜻.

0: 야, 뭐 굉장히 좋은 표현 많이 담았어요. 그렇죠? 예, 아주 영어로 저도 예, thank you.
1: You're welcome.
0: You, good job. 오케이. 예, 자, 월드 투어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친구들 또 유난히 또 흥이 좀 많아 보이는 친구들이었는데 연습 도중에 좀 약간 텐션이 좀 떨어지거나 힘들 때 그때 좀 즐겨서 춤은 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2: 바로 크레용파 빠빠빠 댄스입니다.
3: 오, 네.
2: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아, 그래요? 오, 네. 예, 이게 분위기 좀 올려주나요?
2: 네.
0: 알겠습니다. 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예, 자, 음악 한번 주세요.

0: 야, 텐션 올라가네.
1: 네, 순식간에 에너지가 올라가. 느껴지네요.
0: 야, 어떻게 오늘 좀 제대로 된 건가요? 빠빠빠? 어때요? 평소랑 비교해서. 아니, 그냥 얘기해도 돼요.
2: 너무 잘한 것 같아요.
0: 잘했다고요? 난 다시 해야 되나 그랬는데.
1: 그럼 조우종 씨도 네. 순간 국악중학교 학생인 줄 알았잖아요.
0: 저는 왜냐면 춤 같은 거 나오면은 또 제가 춤신추망이기 때문에 바로 점프가 가져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그럼요. 예, 잘 봤습니다.
1: 네, 국립 국악중학교에서 국악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특별히 국악의 날을 맞아서 이런 건 좀 개선되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2: 국악인들이 설 수 있는 많은 방송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저희 이제 국악 방송이 있잖아요.
1: 네.
0: 예, 저희 이제 앞장서 나가고 있고 또 많은 방송에서 또 국악이 사랑받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예예. 자, 그러면 우리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 또 기회 주시고요. 국립 국악 중학교 친구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우리 국악 빛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역시 국악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3: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강효주 교수입니다. 국악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악을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경기 소리를 그리고 경기 민요를 더욱더 알리는 데 기여하는 소리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국악의 날을 기념하여 저희가 빠질 수 없겠죠. 저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 명창이신 이춘희 선생님 문화에서 함께 소립 공부를 하고 있는 경기민요 팀입니다. 와!
1: 경기민요의 전통을 지켜오신 이춘희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며
2: 맑고 투명한 시냇물 같은 경기민요의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3: 경기민요의 교과서라고 불리시는 강유주 선생님께서 저희를 이끌어주셔서 경기민요가 더 좋아졌어요.
0: 정말 좋아졌어요?
3: 네!
0: 우리 경기민요의 매력은 알면 알수록 또 들으면 들을수록 흠뻑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매력에 여러분이

0: 네, 이춘희 명창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예능 보유자시죠. 그래서 오랜 시간 우리 소리에 맥을 지켜오신 분이고, 그리고 강효주 명창은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후학을 양성하면서 경기민요의 매력을 널리 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강효주 명창과 어린 제자들이 함께한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1: 네, 국악의 날 특집답게 우리 전통의 소중한 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순간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한 곡 더 들어보시죠.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의 날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종 씨, 국악의 날이요.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고 해요.
1: 맞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함께했지만 네. 두 번째 날 더욱더 뭔가 느낌이 네. 풍성해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네. 이 소중한 우리 음악을 기리는 날이 왜 이제야 정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악의 날 이제 두 돌을 맞았는데 네. 더욱더 우리 소리를 가까이 즐기고 나누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저는요, 이번에 시간을 내서 네. 서울숲에서 하는 체험을 네. 한번 가보고 있어요. 체험 무대가 있대요. 네. 가서 거기에서 번화 돌리기도 하고 네. 탈 만들기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0: 아우, 저도 같이 갈게요.
1: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함께 즐기다 보면 우리 국악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무대는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는 어떤 다른 매력을 보여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그 어느 때보다 흥이 정말 가득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의 아주 멋진 무대였는데요. 궁금합니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공연의 심장입니다.
2: 네.
1: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특집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건 우리가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특별한 팀인데요.
0: 네.
1: 솔직히 국악에서 타악이 빠진다면 많이 허전하잖아요.
0: 그럼요.
1: 북이 울리지 않고 장구가 조용하고 꽹과리가 신호를 주지 않는다면 관객분들도 아직 시작 안 했나?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는 늘 우리가 공연의 심장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무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멋지다.
2: 공연의 심장. 어쩐지 무대를 아까 보는데 제 심장도 막 두근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막
0: 맞아요.
2: 신이 나고 심박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좀 팀워크도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아이돌 그룹처럼 각자 맡은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3: 저희 팀은 아이돌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0: 예.
3: 한번 소개해볼까요?
2: 네. 예.
3: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리더, 저 광현이고요. 분위기 메이커, 예능 담당 건우. 반전 매력 담당 도윤.
0: 반전.
3: 소리로 무대를 찢는 파워 담당 경민. 절대 리듬감 지아. 디테일 장인 지연.
0: 디테일하다.
3: 마지막으로 비주얼 담당 하영까지. 데뷔만 안 했지 거의 아이돌 저리 가라는 팀이에요.
0: 그러네요. 진짜 준비가 다 돼서 이제 데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국악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2: 네.
0: 국악의 날이 생겼다라고 들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4: 솔직히 처음에는 국악의 날이 있다고?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2: 네.
4: 근데 의미를 듣고 나니까 완전 저희 기념일인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4: 그래갖고 평소에 국악을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기념일이 생기니까 더 자부심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렇게 국악의 날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께 더더욱 알리기 위해서 꼭 경험해야 할 필수 코스를 좀 추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5: 아침에는 이제 멋진 국악 공연을 보고 점심에는 이제 장구나 북 같은 악기를 직접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대동놀이를 즐기며 마지막으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악이 좀 어색한 음악이 아니라
2: 네.
5: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야, 역시 반전이 있다. 매력 있다. 예, 코스를 딱 짜줬어요. 국악의 날에 딱 어울리는 코스 같고 올해도 다양한 행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0: 자, 우리 친구들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서 하루 동안 만약에 나한테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그럼 뭐 해보고 싶어요?
6: 한복이나 저희가 입은 의상처럼 이걸 입고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그 버스킹을 해보고 싶어요.
0: 네.
6: 지하철역 앞이나 광장 앞에서 국악의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도 국악의 소리 나오면서 점점 모여들 것 같거든요.
2: 네.
6: 다들 국악이 이렇게 재밌었나? 하고 놀라는 반응이 보고 싶어요.
0: 근데 만약에
2: 버스킹.
0: 두 명 왔어. 처음에. 그럼 어떻게 해요?
6: 더 크게 쳐가지고 모이게.
0: 그렇지, 그렇지. 야, 역시 자세도 남다릅니다.
2: 그러니까요. 역시 네. 차세대 국악인답게 아이디어와 패기가 넘칩니다.
0: 네.
2: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공연을 많이 한 만큼 에피소드도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7: 예전에 다 같이 공연을 하다가 손에서 채를 놓친 적이 있는데.
2: 채를?
7: 아,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더라고요.
0: 휙휙 날아갔어요?
7: 네. 어떻게 머리가 순간 하얘졌는데 그래도 네. 공연을 해야 되니까
0: 그치.
7: 결국 채가 없는 채로 공연을 했습니다.
0: 어떻게 해요?
7: 아, 관객분들이 다행히 눈치를 못채셨는데 무대에 내려가서 애들이랑 봤어? 봤어? 이러면서 한바탕 웃어넘긴 적이 있었어요.
2: 우와.
7: 그래서 진짜. 그때 이후로 실수도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0: 그 이후로는 그럼 채를 놓친 적이?
7: 있긴 하죠.
0: 있어요. 또 있어요. 그걸 못 고쳤네. 예. 아 근데 정말 즐거운 에피소드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프로 정신까지 갖춘 것 같은데
2: 네.
0: 국악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국악을 멋지게 알리는 그런 타악팀이 되길 바랄게요.
2: 네. 국악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는 유쾌한 시간이었는데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타악전공 친구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예, 역시 타악 무대는 시작부터 끝까지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장단이 울릴 때마다 제 몸이 막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친구들의 이 호흡과 집중력이 그대로 느껴져가지고 더 생생하게 다가왔던 무대였습니다.
0: 네, 정말 국악의 날 특집답게 우리
1: 네.
0: 국악의 신명과 열기를 정말 제대로 느끼고 있는데, 이어서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매력으로 찾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2: 주원아, 주원아, 그거 알아? 9월 5일이 국악의 날이래.
3: 국악의 날?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4: 안녕하세요. 우리 국악을 정말 사랑하는 박서준,
3: 박주환입니다.
4: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소리,
3: 국악의 가치를 알리는 국악의 날을 축하합니다.
4: 국악은 우리나라의 아주 멋있는 전통 음악입니다. 여러분, 딱 1분만이라도 들어보세요. 귀와 정신이 맑아지고 회복되는 게 무엇인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3: 오늘 저희가 국악이 무엇인지, 판소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 우리 국악 많이 사랑해주세요.
5: 그날 밤을 새우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정신없어 날새기를 기다릴지. 우물가 두레박 소리 듣고 나갈 적은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 터집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 내 좋지라는 어미 잃고 기어요 죽 깨되니 이에 젖 좀 먹여주오.
3: 듣고 보는 부인들이 철석인들 아니 주며 도척인들 아니 주랴 처설 많이 먹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5: 예.
3: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려 이 생각 말고 자주 자주 다니시면 내 자식 모온 매기인들 참아 그의 품길이까 시인봉사 좋아라.
5: 어허 고맙소. 예.

0: 흐히하히 웃음 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인사는 아니오나 이에 첫 좀 맥여주오
1: 온유월 때약 볕에 기운 매는 부인들께 더듬더듬 찾아가서 이에 첫 좀 맥여주오
0: 백석청 탄신의 가에 빨래 허던 부인들께 더듬더듬 찾아가서 이에 젖 좀 먹여줘
1: 젖 없는 부인들은 돈씩 채워주고 돈 없는 부인들은 쌀 되씩 떠서 주며 맘쌀 인하여주 지인봉사 좋아라
0: 어허 고맙소 은혜 백골 난망이요 저설 많이 베겨 안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덕 밑에 쭈푸려 앉아 아이를 어룬다 둥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금자동이냐 옥자동 주유천나무쌍동 은하수직 여성은 이가 되어서 환생 표진강숙행이 가 되어서 환생 달 가운데는 옥토끼 댕기 끝에는 진주씨 옥고람에는 미라불수 주얌주얌 잘깡잘깡 엄마 아빠 도리도리 어허 둥둥 내 딸 서울가 서울가 밤하나 줘다 드레박 속에 넣었더니 머리 감은 새 양지가 들랑날랑 다 까먹고 다만 한쪽이 남았기에
1: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를 주마 으르르르르르
0: 아나 아가
1: 둥둥둥둥 어둥둥둥 내 딸
2: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국악의 날 특집입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함께했는데 다은 씨 어떠셨어요?
3: 일단 여민락 정신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렇죠. 우리 국악의 멋과 가치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네, 이런 아름다운 국악의 전통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은 씨한테 물어볼게요. 참여 무대에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죠?
3: 네,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여러분도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무대는 박서준, 박주원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동료 작가 소개로 예술인 산재 보험에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 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1: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2: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3: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까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잔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0: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4: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또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0: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5: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 보장.
0: 예술인 산재보험.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6: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악방송 공연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 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Bali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3시간마다 모기기피제 뿌리기. 야간활동 시 밝은색 긴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0: 저희가 국악을 전공하고 서양음악을 전공했지만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운명인 것 같거든요.
1: 대중음악 쪽으로 넘어가면 정말 전통음악이라고 하고 전통음악에 넘어가면 대중음악이라고 하니까
2: 우리가 하는 것도 전통이 아닐까? 100년 뒤에 전통이 돼 있는 걸 수도 있고
3: 국악의 두께가 훨씬 두꺼워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4: 세계로 날아가는 새로운 K-POP 장르를 이들이 만들 것이다.

0: 멋있다.
1: 수영복 챙겼어?
2: 에이, 뭘 수영복을 챙겨요, 형. 놀러 온 것도 알고. 나 수영복 챙겼는데?
3: 반바지만 반팔, 반바지에 들어가야죠.
4: 뭐. 와, 개빨이다, 개빨.
3: 야, 가서 낙지 하나 잡아가라, 경이랑.
2: 뭐, 카펫 같은 걸 친환경 카펫을 갈아줘.
5: 네, 안녕하세요. 출입밴드입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추리하는 밴드라는 뜻이고요.

0: 밴드의 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전통을 어느 정도 활용을 했을까? 그것을 좀 나와보자라고 해서 좀 나와도 봤다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갈팡질팡 했었던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확실하게 좀 대중을 바라보고 우리 결을 하나로 좀 맞춰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야, 이거 우리가 처음이네.
2: 근데 바람 너무 좋다.
1: 야, 진짜 영감이 절로 떠오르겠네.
3: 우리가 첫 번째로
1: 저를 보고 싶다.
2: 와, 아무도 안
1: 우리가 처음이구나.
4: 아이, 다들 빠리빠리 와야지.
1: 아, 이렇게 한 팀씩 가는 게 아니야.
5: 설레요.
1: 처음이라서.
2: 언제로 가요?
6: 온다.
2: 누구야?
7: 누구야?
6: 누구야?
8: 여자분.
9: 여성분들이 두 분이 계시네.
10: 저 팀은 남자들 팀인데?
11: 돼지.
10: 아, 꽹가리채가 보이는데? 꽹가리채가 보여.
12: 네 후배들 아니야?
10: 아, 후배들인 것 같은데? 아,
13: 이상 같은데? 이상 아니야? 이상?
14: 없어요.
13: 이상 같은데?
12: 여성.
10: 연희 팀인가 보다.
11: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15: 아, 이상이 왔네.
10: 반갑습니다.
16: 안녕하세요.
10: 국악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17: 이상 팀 나왔을 때 큰일 났다 싶었거든요. 이상 분들은 10년을 하셨고 아, 이거 좀 쉽지 않겠다. 이게 진짜 좀 빡세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8: 진짜 이거 돈 벌러 왔습니다.
10: 1등 하려고 왔습니다. 네. 1등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0: 어, 악기가 뭐 큰데?
1: 어우, 콘트라베이스.
2: 아우, 무거워.
0: 태현이 형.
2: 저기도 여자 많다.
0: 태현. 곧? 곧꼬리? 곧.
2: 근데 명서 아니잖아요.
3: 명서 맞아?
2: 저 로브 걸친 게 명서라고?
3: 어, 저 꼬불꼬불, 꼬불꼬불.
4: 뒷싸움에서 이겼을까나?
2: 이겨줄 거야?
4: 근데 이 팀만 알았으면 좋겠다 했어요.
2: 아, 난 인상 너무 잘해서.
5: 저 있는 거 아니야?
2: 누구지?
4: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0: 그래.
2: 어머니!
0: 명서가 올라와야지, 그렇지.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2: 예상하고 있었어.
3: 나는 명서가 올 줄 알고 있었는데.
2: 진짜요? 어, 우린 예상했지.

0: 영서 씨는 워낙 좀 탄탄하게 왔던 부분도 있고
1: 무대를 직접 이렇게 무대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실력적으로는 이렇게 대단하더라고요.
2: 그 하와이 바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가수 하시는 분 같아.
0: 아니 뱃살에 묻혀.
3: 뱃살에 묻혀.
4: 사실은 좀 기가 죽었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다.
5: 여기만 외국 같아.
4: 응, 여기 제주도 같아.
0: 와, 모르는 사람이야.
1: 모르는 팀인가?
0: 모르는 사람이야.
2: 경지다. 경지.
4: 밴드 경지?
2: 밴드 경지.
4: 맞아?
1: 맞는 것 같아.
4: 네, 맞는 것 같아요.
0: 맞아?
4: 네, 그 팀 맞는 것 같아요.
2: 경지 팀입니까?

0: 열심히 준비하셨겠지만 저희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준비한 것에 있어서 좀 그래도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 아 진짜?
2: 어? 다예요 이게?
1: 우와. 어? 어? 뭐야? 어? 얘 끝이에요?
2: 그럼 한 팀만 더.
1: 내 팀인가 봐요.
2: 아, 빨리 어떡해.
1: 소개.
2: 하나 팀 안 돼.
1: 아니네. 하나 둘. 내 팀.
3: 내 팀 맞네.
1: 내 팀 맞네.
2: 내 팀이에요?
1: 몰라. 어? 몰라.
4: 근데 안 올라온 팀들도 한두 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놀랐어요.
3: 이게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네. 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너무 아쉽죠.
1: 너무 아쉽죠.
3: 아,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쉬운데.

0: 잠깐만.
1: 파이팅.
2: 차차차차차.
3: 아, 너무 좋다.
4: 자, 우리의 숙소입니다.
3: 이라고 그랬어요.

0: 달려있고 막.
1: 뭐야, 저.
2: 와,
1: 우리 강아지를 데려왔어.
3: 성현아, 로고 오랜만에 보지?
4: 오호.
3: 예준이 이거 처음 보지?
0: 네.
3: 우리 옛날에 우리 로고였어. 로고.
0: 아, 그래? 근데 왜 이만 빨간색이에요? 어디 뭐? 이마. 이. 아, 어, 이상이니까.
2: 와, 너무 좋다. 오 마이 갓.
4: 와. 와.
2: 이런 데서 살고 싶어.
4: 와, 대박. 와, 대박이다.
1: 영서야, 2층 보러 가자.
5: 어. 아니, 출연 밴드 그러니까 반반인 것 같아.
1: 출연.
6: 아, 방이 나눠져 있구나. 오.
5: 야, 음식 좋다. 참석 불러다니진 않지?
7: 아, 저 구석에 바뀌었어요.
2: 오, 그만.
7: 아, 구석 끊겼어. 피자 드시고.
6: 오, 좋은데?
5: 둘이 가야 뭐 해. 나 만약에 바닥 걸리잖아?
6: 아니, 바닥은 안 되지. 아니, 그래도 침대에서 자야지.
5: 아니, 아니, 안 돼.
6: 형 바닥에서 자고요?
5: 아니, 죽어.
4: 어?
0: 소리하우스?
4: 소리하우스 규칙.
0: 어? 아침 7시에 기상한다.
7: 하나씩 읽어주세요.
4: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한다.
7: 기상한다!
4: 정해진 트레이닝 일정에 적극 참여한다.
7: 참여한다!
0: 3번 청소한 매일 스스로 함께 축소의 고독을 계속한다.
1: 빨리 봐주세요.
0: 어디 가세요, 다들?
1: 4번.
4: 4번 무단 해출을 금지한다.
1: 귤이 일기?
4: 에?

0: 야, 이건 안 되겠는데? 집중 훈련을 위해 합숙 기간 SNS 사용을
1: 금지한다.
0: 다섯 팀 사이의 친목 및 다섯 팀이라고 돼 있네.
1: 그러니까 한 팀이 지금
2: 못 왔어?
1: 못 온 것 같아.
2: 아니면
1: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0: 액션.
1: 아야금 소리가 나는데?
2: 왠지 이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1: 저는 멘토분이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3: 저는 축하 공연 한 팀 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1: 너무 미약감, 사람들이 이렇게 빙그르르 무섭다 이런 애 쪽으로 오나? 네, 이랬어요.
4: 저는 보면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왜 삼산 씨를 지금 알았나. 너무 좋았고요. MG 국악 세대를 발견한 느낌이 들고 그런 가사를 쓴다는 것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0: 삼산 팀은 굉장히 조금 독특했고 그리고 저희 팀이 좀 갖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결이 같은 것 같아서 여기서 만나게 되면 좀 재밌는 경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삼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떨어졌나 보다 되게 의외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깜짝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강당에서 보게 돼서
1: 원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머리부터가 조금 보통이 염색. 아니셔가지고
2: 염색은 어디서 하셨는지
3: 다 SNS 매체에서는 좀 핫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4: 혼자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웹밴 웹밴
5: 웹밴. 자, 2차 시련 심사를 통과한 총 5팀 몇 팀? 22명의 참가자들이 이곳 소리하우스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입소 신청서를 받았는데요. 네, 먼저 혼자 오신 분이에요. 어떤 분인지 좀 느낌이 오시죠? 네.
6: 아니, 성함이 삼산 씨예요?
7: 네네.
8: 삼씨.
7: 아, 본명이 아니에요. 네네네.
8: 활동명이죠.
5: 왜 삼산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7: 아, 저는 전라남도 해남 사람인데요. 그 해남군 삼산면에서 계속 자랐어요. 근데 그 높은 벼슬 하신 분들이 옛날부터 자기 고향 호를 많이 쓰셔가지고 저도 높은 사람 되려고. 오.
5: 네. 오~ 벼슬아치가 오셨습니다.
7: 아~ 네. 네.
5: 자, 우리 뜬구 한번 외쳐주시죠.
7: 삼삼산 삼산. 다시!
4: 저희가 국악하면 이상! 상상극 이상 해볼게요! 국악!
9: 이상!
4: 상상극!
9: 이상!
4: 안녕하세요, 국악 이상입니다!
5: 저 궁금한 게 우리 팀의 강점을 뽑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4: 아, 저희는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긍정적인 사고가 네. 저희 팀의 강점입니다.
10: 아, 긍정적인 사고?
4: 네.
10: 아, 그러면 단점은 뭡니까?
4: 긍정적인 사고가 단점입니다. 네.
5: 지금 보니까 우리 팀의 강점이 강한 음직력 있는 사운드다. 예, 무슨 뜻입니까?
11: 저희 연주하는 사운드가 여섯 명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좀 강한 파괴력 있는 사운드를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
5: 아, 그렇군요. 자, 우리 팀의 레전드 무대가 있다 하셨는데 그 레전드 무대가 어떤 무대였어요?

0: 너목보에서 나왔던 제시의 그 눈누나 편곡해서 불렀을 때가
1: 햇살 난 눈누나

동준님.

0: 비상팀이랑 경지팀 이 두 팀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베테랑들이라서 약간 그래야 우리가 성산이 좀 있지 않을까.
1: 삼산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삼산이랑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게 애매하게 뒤섞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떨어진다면 삼산이 떨어져야 저희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0: 연생 어때?
1: 94년생.
0: 어, 친구.
1: 빠른 91년생인데.
0: 아, 네네.
1: 친구.
0: 아.
1: 오. 자, 손 통산도 하셨어?
0: 네네. 아, 여기 누나랑.
2: 아, 저

0: 이런 식으로.
1: 근데 이게 낫지 않아요? 사야 돼.
2: 처음에 하고?
1: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고!
0: 와!
3: 현지?
4: 첫 번째 미션 안내. 소리하우스 입성을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트레이닝이 시작됩니다.
5: 합숙 1차 첫 트레이닝은 프로듀싱 작곡과 보컬 수업이 진행됩니다.
6: 각 트레이너가 선정한 상위 팀은 다음날 특별한 베네핏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 다음 날 특별한 베네핏이 있다는데 그럼 이제
1: 베네핏이 있다고요?
4: 트레이너가 선정한

0: 네, 수업 잘 들으면 떡 하나 더 준다 이거.
1: 오. 못 잡았는데 오늘.
2: 내일도 순위가 있다는 거.
3: 매일 매일 경쟁을 네. 시키려고
2: 그런 거죠.
4: 트레이닝이다. 이게 배움 끝이 없어요, 그냥.
5: 배움 끝이 없어요.
4: 그렇지.
3: 세팅 다 돼 있어. 앞에다 돼 있네?

0: 뭐야?
1: 앉아 계셔. 저렇게 옆에서 보고 와 안녕하세요.
2: 오.
3: 안녕하세요.
2: 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0: 외칠까요? 안녕하세요.
1: 들어가자마자 놀래서 뭐 오오오만 하고 너무 이게 유명하시고 이게 잘하시는 분이 이게 앞에 서 계시니까 제가 막 제 마음대로 막 섣불리 막 못하겠는 거예요.
2: 제가 생각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셔가지고 되게 놀랐고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0: 다른 때보다 오늘이 제일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음악은 미리 다 들어봤어요. 다들 개성이 너무 있고 그래서 오늘 실제 라이브로 듣고 싶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지금 왔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할게요.
1: 감사합니다.
2: 기대와 무서움이 있었어요. 너무 신나라면 어떡하지?
1: 노래하기 편하게.
0: 작곡 의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작곡 의도는 우암 송시라 선생님의 시죠. 청산도 절로절로라는 시를 인용해서 만들어졌고요. 블루지한 코드 진행을 사용해서 재치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3: 얼마나 긴장될까?
4: 이 곡은 풍년의 어른이라는 곡이에요. 네. 해남에서 농사 지을 때 부르던 그 들소리 노동요가 있어요. 우리가 풍년이 왔을 때의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면 되게 마음씨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0: 그러면 노동요를 실제로 부르신 어르신들 네.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4: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동영상에 있는 거를 좀 따가지고 좀 편집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아쉽게도 음질이 되게 안 좋게 녹음된 것밖에 없어서 조금 막 EQ가 우리 해봐도 조금 어렵긴 했어요.
0: 제가 해드릴게요. 뭐 어쨌든 네. 예, 기대.
4: 그런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네.

0: 어, 굉장히 좋은데? 어?
1: 신곡이 이 노래 별로 포커트리 있네. 엄청 유명해. 엄청 유명해.
2: 톰스.
1: 와. 와. 놀치기라며. 진짜 미쳤어요.
3: 저는 가수 신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만나 뵙기 전에 이런저런 음악도 좀 들어보고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왔어요. 보컬적으로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 신발이 싹 구려잡아 바구라 싸게 새 신발이 있어 잡아골라 싸게 새 신발이 싹 구려잡아 골라 잡아골라 싸게 싸게 싸 잡아골라 싸게 싸게 싸 잡아골라 싸게 싸게 싸 나
3: 지금 보면 어택 포인트가 다 다르잖아요. 리듬이 제일 중요해요. 리듬이 잘 들려야 되는데 이게 세 분이서 입이 안 맞으니까 되게 생각 고민을 많이 해서 가사를 넣으신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들려요. 그게 너무 아쉽잖아요. 좀 천천히 세 분이서 이 정도 박자로 좀 맞춰서 잡아 골라 싸게 새 신발이 싹 구려 잡아 골라 싸게 새 신발이
1: 뭐 노래나 이런 것들을 좀 이게 트레이닝이 받는다면 그냥 하염없이 좋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3: 박자로 한번 해볼까요?
1: 네.
3: 원, 투, 쓰리, 포.
4: 잡아 골라 싸 개새 신발이 싸 구려 잡아 골라 싸 개새 신발이 싸
3: 조금 더 잡아 골라 싸 개개

0: 약간 게 이렇게 해볼까요? 원, 투, 쓰리, 포.
1: 잡아 골라싸 개새 신발이 싸 구려자.
0: 그 구려도 한번 찍을까요? 어떤 느낌이냐면 잡아 골라싸 개새 신발이 싸 구려잡아 이렇게 구려잡아 이런 거 약간 드드더더 이렇게
2: 개새 이렇게 해서 뒤에 밴딩 어.
0: 해볼까요? 원, 네. 투, 쓰리, 포.
1: 잡아 골라싸 개새 신발이 싸 구려잡아 골라싸 개새 신발이 싸.
0: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3: 실기 실습 이후로 제일 더웠어. 소리 좋네요.
4: 또 굉장히 좋은데?
3: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5: 다행이다. 네. 감사합니다.
3: 보컬의 매력이 네. 확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또 듣고 싶네요.
5: 진짜요?
3: 네.
5: 보내드릴까요?
3: 아, 한번 보여주세요.
5: 감사합니다.

0: 그 부분이 특히 좋네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2: 잘한다.
0: 네, 진짜 잘하네. 네. 정가의 보컬 특성을 좀 더 많이 살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지금 손을 다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고개라도
1: 이렇게라도
0: 럭키 럭키 이렇게 고개라도 뭔가 좀 그 군무를 만들면 이 후렴구가 그래도 조금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너무 준비를 많이 잘 해왔더라고요.
4: 곡구리 분리팀이 좀 견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속도다 보니까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유심히 들어오면은 어떤 걸 하고 계시구나 했는데 또 막상 무대에서는 완전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0: 이 느낌 그대로 시청자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 음향적으로 네.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1: 네. 네.
0: 그러려면 이제 좀 중음대 악기가 제 생각에는 기타로 스트럭 정도 그냥 짠짠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듣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일렉 기타도 가져오고 클래식 기타도 가져오고 통기타도 가져왔는데요.
0: 통기타가 좋아요.
1: 네. 네.
5: 저렇게 많은 고민을 이제 선생님 만나면 나는 뭘 물어봐야지 하고 적어왔던 모양이에요.
6: 헤헤야 절로
1: 외치고

0: 큰일 났다.
1: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좀 발상이 좀 신선하고 독특하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여기 연습하러 나온 건가요 혹시?
2: 아니죠.
1: 근데 지금 앙상블이 전혀 안 되잖아요 반주랑. 네. 본인이 노래하는 파트에 네. 좀 이렇게 자신감이 좀 없다 그러나 그래 네. 되나 좀 힘도 좀 적은 것 같고.
2: 사람을 심으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니? 시들하고 피곤한 어른이 된단다.
1: 지금 너무 소극적이니까 네. 보는 사람이 불안해요. 제3자가 돼서 내 음악을 바라봐 보면 어떨까? 벽실을 심으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니? 이런 부분은
2: 벽실을 심으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니?
1: 그냥 랩이나 훅 같이 좀 더 세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나레이션도 아니고 이건 나레이션도 아니고 이건 나레이션도 아니고 랩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멜로디 부분도 반주가 나오고 가만히 있는 무대는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3: 그냥 제가 뭔가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커가지고 그게 좀 많이 남았고 윤일상 선생님이 계속 약간 이게 기록으로 남는다고 약간 뭐 이런 말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쳐가는 순간이 아니고 다 기록에 남는 거니까 지금 연습하러 올라오신 거 아니잖아요? 라고 했을 때 약간 오 그렇죠

약간 뺨 맞은 느낌? 약간 정신 차리라고 누가 약간 오 그렇지 경연이지 열심히 해야겠다. 그분이 활동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그분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봤던 아티스트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작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또 연주와 노래를 꽤나 잘하시는구나. 그리고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면에서 되게 존경해왔던 아티스트인데 좀 다 보여주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0: 일단 목이 좀 안 좋으신가요? 목이 상태가 원래 그러세요?
1: 가사가 어제 바뀌었거든요. 아. 어제 바뀌면서 이제 어감이랑 이런 걸 좀 묻혀 보다 보니까 아.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계속.
0: 예, 알겠습니다.

0: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목 컨디션이 좀 좋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얼마나 좋을까
0: 한 다음에
1: 마주보며 행복했던 시간들
0: 뭐 이런 식으로 네. 왔다 갔다 루바토로 좀 네. 비트를 왔다 갔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멜로디를 너무 정확하게 딱 가지고 가면 오히려 그 현님의 매력이 좀 덜 사는 느낌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에너지를 더 쓰시는 게 더 잘 어울리시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셋, 넷!

0: 옛날에는 지금보다는 좀 감정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의 감정의 느낌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친구하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있잖아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데가 되는데 전화해서 울기부터 하면 아 어떡하지가 되거든요. 조금 감정적으로 그냥 더 담담하고 그래서 밴딩도 그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이런 식으로 어때요? 팀원으로서
1: 좋습니다. 내년이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정체되면 어떡하지?
2: 또 여러 가지 좀 도전들을 하면서 뭐 랩도 섞어보고 막 발라드도 해보고 아예 전통적인 좀 느낌을 좀 더 강조해서도 해보고 아예 좀 락밴드 같은 느낌으로 샤팅 있게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색깔들을 지금 맞추고 좀 찾아가 나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0: 정말 제일 좋았던 점은 다섯 팀 모두 다 색깔이 다르고 굉장히 다채로운 음악들을 다섯 곡이나 들어서 대중음악을 하는 저로서는 앞으로의 음악에 도전이 되기도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1등으로 했어요.
1: 훨씬 두껍게 나온다는 느낌 들었어요.
2: 네, 훨씬 날려서 괜찮아.
1: 그 코멘트 받고 점점점 할 때마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나는 네. 좋은 느낌이었거든. 그리고 어디 강조할 건지 그리고 어디 약하게 할 건지 이거를 좀 만들자고. 이거 네. 진짜 계속
3: 플로우를 계속.
1: 우리는 그거 계속 만들고.
4: 딴딴딴딴.

0: 네 마디 후에는 그 다음에 8비트가 들어가는 거.
1: 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서 할 수 있는 거.
2: 아우트로는 벌스를 한 번 더 하고 제가 뻗는 부분 소름 구간을 코러스에 넣게 타는 거.
3: 라이브로 해보고 그러고서 사운드가 안 나오면 이제 베이스를 이렇게 네. 한번 겹쳐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것도 해보고.

0: 뭐 해, girl?
1: 나? 어. 누워있어.
0: 나 오늘 오늘 그 첫 번째 오전에 했었거든? 누가 오실까 생각하고 갔는데 윤일상님.
1: 헐 대박.
0: 그 윤일상 선생님 얼굴 보고 1차 멘탈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무대에 마이크 세팅돼 있는 거 보고 2차 멘탈 나가고 근데 내가 첫 번째인 거야. 그래서 3차 멘탈 나갔어. 어떻게 생각해?
1: 쉽지 않았네.
0: 그치? 확실히 다른 팀들이 팀이니까 합을 맞춰서 와야 되긴 하잖아. 되게 잘 합을 맞춰서 온 거야. 근데 나만 약간 엥? 엥? 엥? 엥?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아?
1: 아니 기죽지는 마. 근데 그런다고 네가 팀원을 가질 수 있어? 아니잖아.
0: 뭔 소리야? 진짜 그래서 못했어.
1: 들었어?
0: 아마 내 신속병이 제일 길었던 것 같거든.
1: 그래?
0: 어. 근데 그게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호평이었어.
1: 호평이 전부가 아니야.
0: 아 근데 오늘은 좀 전부였어. 근데 뭔가 그래서 좀 되게 정신 차려진 건 있어.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0: 아니 제가 지금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왜 안 좋냐면은 평가를 너무 좋게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아.
1: 나도 그런 느낌 조금 있어.
0: 그 다음 평가가 된다. 안 좋아지면
1: 맞아.
0: 우리가 실망을 해. 근데 절대 그러지 말자고.
1: 그러니까 기대처럼 잘했다였으면 좋겠어. 네, 근데 지금 좀 나도 예민해.
0: 내일 또 체력적으로 우리가 좀 힘들거나 그러면은 뭔가 바뀌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 봐 좀 불안해서 예민해.
1: 우리 만약에 그러면 싸우자 얘들아.
0: 차라리 욕을 해 그냥 틀리지 말고.
2: 해도 돼?
0: 대표로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 왜냐면은 뒷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뭐든. 끝까지 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처음에 뭐 다들 열심히 하니까요. 저희의 목표는 체력을 안배를 잘해서 끝까지 지금 이 텐션을 유지하는 겁니다.
1: 이상팀한테 코멘트 하시는 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긴 했는데 결국은 앙상블이다 이거.
0: 맞아. 그걸 보여줘야 되는 땐 것 같아. 이번 주 금요일에.
3: 근데 이상팀이 확실히 좀 경력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무대 매너 퍼포먼스 이쪽 굉장히 잘하더라고. 맞아.
0: 근데 그게 또 하나의 독이 될 수 있어. 나는 그 팀 오래 봐왔었잖아.

0: 좀 정신이 없어요. 그 왜 정신이 없냐면 주제부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게 아니고 신난다 좋다라는 느낌보다 조금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예를 들면 솔로 파트에 건반을 솔로로 할 건지 태평소를 솔로로 할 건지 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주제부가 없이 그냥 벌스만 가득한 것 같아요.
1: 어떤 뭐 액션도 좋고 그런 펑키한 리듬 갖고 가는 거 다 좋은데 뭔가 조금 번잡하다, 뭔가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없다, 타악기도 조금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조금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윤 프로듀서님은 이런 부분을 다 짚어내주셨더라고요.
2: 확실히 이상 밴드의 색이 되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장점이자 어쩌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0: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들 정도.

0: 일단은 대중성으로 보면 이상밴드가 가장 대중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한테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복잡한 거, 음악적으로. 그 부분만 뭐 보강을 한다면 다음 순서가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늦은 시간에도 저희들끼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했어요. 그 잘 시간을 잊을 만큼

0: 가 왔습니다.
1: 빠밤.
0: 저로 왔어요.
1: 야, 잠깐만.
2: 이 당황한 냠냠이. 오.
3: 자, 이겠습니다. NFP 안내. 합숙 2일차 트레이너 심사 중이 1일차. 아~ 출입했다! 자, 지금부터 주어진 자유시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시침, 휴식, 숙소 이탈 모두 가능합니다!
4: 얼떨떨합니다.
5: 이제 불안합니다.
4: 이러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5: 오늘에서 만약에 이제 1등을 뽑자면 출입 밴드입니다.
6: 낚였어요 혹시?
7: 네 개면 돼요.
5: 멤버 전체가 연희 전공이에요?
4: 네 맞습니다.
5: 엄청 신나게 노시겠네.
8: 연희 점추리. 연희 점추리가 저희랑 약간 비슷하게 약간 풍물도 하면서 노래도 하면서 요즘에 이제 조금 활동 많이 하는 그런 팀이라 가지고요.
5: 어떻게 곡을 어떻게 쓰게 됐어요?
9: 공산탈춤에 네. 심장수가 등장을 합니다. 신발장수. 네. 그게 사실은 그 동음이의어로 이제
5: 아, 진짜 오케이, 신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9: 진짜 신이다. 네네네. 라고 해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
5: 그러니까 내 신념을 팔겠다는 의미.
9: 네. 신념을 파는 거 너무 쉽고 그냥 요거 새 신발 신으면 돼. 이거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동안의 그 믿음이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같았어가지고.
5: 근데 그걸 조롱이라는 의미를 느껴줘야 되잖아요.
9: 가사 내용들의 이제 앞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잡아 골라. 싸게 골라.
5: 시장바닥에서 이렇게.
9: 네, 시장바닥에서 들리는 그 소리들을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흥분시키는 이 그런 사운드들이 모이면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무거운 건 줄 알았지만 굉장히 쉽게 거래될 수 있고 쉽게 팔릴 수 있는 것들의 것 아니냐.
5: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0: 사람들한테 먹힐까? 사람들도 좋아해 줄까?
1: 엄청 좋아졌네요, 진짜. 영상에서도 솔직히 좋았습니다. 워낙 완벽해서 뭐 첨언할 게 많지는 않지만 발냄새 나오는 파트. 거기에 반주를 그것보다는 약간 좀 분위기를 좀 완전 전환할 수 있는 약간 뭐 신비한 느낌으로 좀 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악기가 딱 나올 때는 조금 더 그랜드해졌으면 좋겠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뭐 굉장히 넉넉히 잘 봤습니다.
2: 더 뭔가 더 아직 다 안 보여준 것 같아요.
3: 완성형 작품이 아닌데 거기에 이제 합이 계속 맞아가면 맞아갈수록 점점 더 멋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
1: 여기 이런 신발 할 때 이 신발도 합창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4: 네, 알겠습니다.
1: 여기. 네. 혼자 하니까 약간 좀 빈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악이 전환이 되니까 예. 신발할 때 신발 같이 딱 해주면은 뭐 그런 의도로 쓴 거 아니에요?
4: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출입밴드는 실험성과 그리고 또 독창성 그리고 또 음악을 대하는 진정성 물론 모든 밴드가 다 진정성이 있겠지만 가슴에 박히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출입밴드가 전반적으로 구성도 잘 잡았던 것 같고 그리고 밴드가 이제 음악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해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좋은 팀이고 음악적인 팀이라서 네, 좋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완성형에 있는 팀도 있겠지만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아, 저 단점이 곧 수정이 될까? 처음부터 뭔가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팀도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제가 그 바랬던 부분은 다 코멘트를 다 했었고 나머지는 그들의 몫이죠 뭐.

0: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 이 팀 계속 강해지고 있다.
2: 이상은 이상이구나.
3: 이분 피지컬이 돼.
1: 이제 드라마가 시작됐거든요.

0: 성장이 아니라 진화하는 느낌.
1: 초조하고 불안하고.
2: 안 되는데.
3: 과연 이번 올해의 우승자는 누구?

집은 온데 간데 없고 아파트며 빌딩이며 생야단이 났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2026년 대한민국이었던가 보더라. 이런 다시 바흥 보이고 저곳을 둘러보니 중부집은 간데 없고 빌딩들 다 뜨기로 다 둘러가

0: 이 상자 안에는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2: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3: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0: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4: 될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0: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3: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5: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6: 내 친구의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준도 하원 신세. 괜찮았나요?
1: 괜찮다.
2: 라이어리 같은 느낌.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수 있겠죠?
1: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씨구! 좋다! 잘 따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한 장르인 12가사 중에 한 곡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봄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매화꽃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이효린 선배님의 지영희류 해금산조 진양 자진몰이입니다. 지영희류 해금산조는 진양조의 느리고 깊은 선율로 시작하여 자진몰이에서 경쾌하고 생동감 있는 장단으로 발전하며 해금의 섬세한 표현과 흥취를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그럼 이효린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세 번째 무대는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내 고향의 봄, 봄노래 꽃타령입니다. 오늘은 세 곡을 연곡으로 준비하였는데요. 내 고향의 봄, 봄노래는 봄 기운이 가득 찬 시골 농가의 전경을 그린 자연의 노래로서 화사한 봄내음을 풍기는 곡입니다. 연이어 들려드릴 꽃타령은 각양각색의 꽃들을 가사로 표현하여 자진몰이 장단에 맞추어 남도 창법으로 흥겹게 노래한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네 번째 무대는 이서희 친구의 무산향입니다. 향악 정제 하나로 효명세자가 아버지 순조의 40수 생신을 경축하여 새롭게 창제하여 올린 동무입니다. 동시대의 춘앤전을 음유의 아름다운

춤이라 한다면 무사냥은 양강의 미를 표현하는 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모반이라는 침상 같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서희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다섯 번째 무대는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통영 개타령, 꽃타령, 남도 새타령입니다. 남도의 봄을 노래하는 민요들을 엮은 연곡을 준비하였습니다. 통영 개타령의 밝고 경쾌한 흥으로 시작해 꽃타령의 서정과 정취를 지나 남도 새타령의 깊은 소리로 마무리되며 봄날 자연과 사람의 정서를 소박하면서도 풍성하게 그려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씨구! 오케이!

여섯 번째 무대는 청소년 무용단 버선코 친구들의 서한우류 벚꽃춤입니다. 서한우류 벚꽃춤은 전라남도 해안지역인 완도의 금당도에서 행해지던 농악놀이에 속해 있던 것을 무대화한 춤입니다. 벚꽃은 농악북보다는 작고 소구보다는 큰 중북으로 벚꽃을 돌리고 차 올리며 춤을 추는 것이 특징인데요. 토속적이며 투박한 마당의 노릭성의 동작들을 무대 예술로 승화시켜 개성 있는 움직임을 창출해냈고 후반부로 갈수록 폭발적인 역동성은 최고의 신명과 흥을 자아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무용단 버선코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배구야! 아! 헛구나 치고 놀아!

일곱 번째 무대는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눠 겨루는 단체 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택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 예술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서현이었습니다.

0: 당신의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
1: 서리 중박 종사 듣거라.

0: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1: 해요!
2: 출동하옵시다!
0: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우리의 공간, 또 우리의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숱하게 서왔고 관객들을 마주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오신 분들을 잘 리드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 그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요, 부담감도 있지만 아, 또 잘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소개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이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 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가 첫 시작하는 오프닝에는 항상 제가 문을 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김준수의 아지트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 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 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저녁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전이나 정오에 펼치는 공연을 마티네라고 하는데요.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총 5회에 걸쳐 마티네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로 만나볼 소식은 공주문예회관에서 열린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준비했는데요. 클래식 대중화의 거장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금난세 지휘자는 오랜 기간 해설음악회를 통해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클래식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협주곡을 소개하는 명작 시리즈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공연의 주인공은 러시아 낭만주의의 대표 작곡가 차이콥스키로 쉽고 친근한 해설로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 세계를 소개했습니다. 엄숙함이 아닌 웃음으로 가득한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그 무대 만나러 충남 공주로 함께 가보시죠.
1: 여유로운 한낮에 즐기는 클래식, 한국인이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세와 함께,
2: 흑인이에요, 작곡가.
1: 유쾌한 해설로 클래식의 숨은 재미를 찾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 충남 공주시. 수요일 낮 11시 공주문예회관에서 한낮의 콘서트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마티네는 오전에 열리는 음악회를 말하는데요.
3: 누군가에게는 분주한 시간이고 바쁜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친절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금난세 선생님이 워낙 위트 있게 재치 있게 해설을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1: 1977년 세계적인 지휘 콩쿠르인 카라양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약 50년간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 온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세. 클래식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국내 최초로

0: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기획하기도 했는데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휘자 금난서입니다. 저는 올해 3년째로 마티네 콘서트 11시 하는 음악회를 이 공주에서 해왔는데 아무래도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6번의 연주를 할 때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지난달에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콘체르트를 했고요. 두 번째는 차이코스키의 바이올린 콘체르트가 유명한데 그 곡을 연주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0: 차이코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가 공연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협연자는 13세 바이올리니스트 류현석으로 2024년 국제 청소년 바이올린 콩쿠르인 이탈리아 피콜로 비올리노 마지코 국제 콩쿠르에서 1위와 청중상을 거머쥐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바이올리니스트 류현석입니다. 이 차이콥스키가 이 곡을 작곡할 때 그런 힘들었던 감정이나 그런 요소들을 관객에게 정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차이콥스키의 특성상 되게 화려한 기교가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되게 기교를 보여줘야 할 때는 진짜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0: 차이콥스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그가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우울증에 시달릴 때 쓴 곡인데요. 무대에서 연주한 1악장은 화려한 바이올린 선율과 한순간 터져나오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특징입니다.

0: 선망의 대상이었던 모차르트에 대한 존경을 담아 쓴 곡, 현을 위한 세레나데 시장조. 그중 1악장에서는 현악계의 깊은 울림이 엄숙함과 생동감으로 오가는데요.
1: 차이콥스키는 원래 그 다른 작곡가도 그렇지만 그 모차르트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세레나데라는 옛날 형식의 곡을 썼는데 자기도 한번 써보겠다 해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쓸까 할 때 멜로디를 한번 쳐야 돼. 오선지에 네. 지금 여러분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무슨 메시지가 없잖아요. 따따따따디데다 위에서 내려오는 멜로디인데 이거를 차이콥스키는 이렇게 작곡을 해서 와 쳐다

0: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차이콥스키의 음악 세계를 설명해 곡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1: 그 이제 왈스니까 두 사람이 치는 거잖아요. 여럿이잖아요. 담담담 이렇게 담담담담담담담담 이렇게 차이콥스키는 그 오페라도 잘 유명한 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발레 백조여우스라든지 호두까기 인형 또는 슬리핑 뷰티 너무 그 춤곡을 많이 썼는데 오늘 여기 2악장 왈츠를 해보겠어요. 디라 눈바바바

0: 오케스트라 뭐 악보가 있나?
1: 금난세 지휘자는 마지막 곡은 즉흥 연주로 제안했는데요. 영화나 다큐멘터리든 어디서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곡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를 선택했습니다.
0: 여기

0: 배고프지도 않아요. 계속 더 해도 좋을 것 같은 너무너무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1: 딸이 처음 바이올린 협연할 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2: 연주곡은 다 좋았는데 이제 그 뮤지션들의 이런 열정, 그게 참 보기 좋았었어요, 저는.
3: 공주문예회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을 다양한 공연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인데요.
4: 다음 6월 17일에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를 주제로 바티네 콘서트가 또 열리고요. 예술가의 삶과 예술가의 공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아트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6월 20일 날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를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5: 즐거운 시간이었죠? 네, 고마워요.
3: 지휘자 금난세의 유쾌한 해설로 더 재미있게 즐기는 클래식 음악. 마틴의 콘서트와 함께 클래식이 주는 또 다른 감동을 느껴보세요.
6: 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객석도 웃음으로 지휘한 유쾌한 음악회였습니다.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틴의 콘서트는 공연마다 다양한 협연자가 참여하는데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의 서정성을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선율로 들려준 바이올리니스트 류현석의 열정적인 연주도 인상 깊었습니다. 나른한 한낮, 일상의 활력이 되어줄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는 10월까지 공주문예회관에서 계속될 예정인데요. 오는 6월 17일에는 낭만주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만나실 수 있고요. 7월과 9월, 10월에는 엘가, 베토벤, 베버의 작품을 유쾌한 해설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일상의 쉼표가 되어주는 문화예술과의 만남, 마에스트로 금난세가 선물하는 유쾌한 클래식을 공연장에서 직접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만의 아지트가 있으신가요? 아지트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나 서점 혹은 자주 찾는 공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국악방송에도 새로운 아지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소리꾼이자 배우, 이 시대 젊은 국악을 대표하는 김준수가 문을 연 공간, 바로 김준수의 아지트인데요. 만능 엔터테이너 김준수의 첫 단독 MC 도전이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문화인 공감에서도 김준수의 아지트 첫 번째 녹화 현장을 방문해 긴장되고 설레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에 어떤 친구들이 놀러 왔을까요? 우리 음악의 오늘을 만들어가는 김준수의 아지트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7: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 소리꾼 김준수가 여는 현재 진행형 토크쇼. 비밀스러운 아지트에서 만나는 우리 음악의 진솔한 모습. 국악방송의 새로운 간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우리 시대 국악 아티스트들을 아지트로 초대하는 공연형 음악 토크쇼인데요. 국악을 위해 세워진 이 아지트의 주인은 바로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2021년 KBS 국악대상을 수상한 젊은 국악인의 대표 주자로 소리뿐 아니라 창극, 트로트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예술인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0: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지트에 초대하는 아티스트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 또 그분들의 음악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1: 김준수의 아지트에는 매회 특별한 시그니처 오프닝이 있다는데요. 바로 김준수의 소리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겁니다.
2: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들이 있다 잡는 고동 영무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0: 우선요, 가장 그첫 포문을 열었을 때 내가 편한 사람들이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의 음악을 알아주는 법. 오늘 이곳에서 펼쳐지는 어떤 첫 번째 이야기가 가장 편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김준수의 아지트를 축하하기 위해 김준수의 오랜 지기들이 출동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판소리와 피아노를 결합한 피아노 병창으로 국악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는 고영렬인데요. 2016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수상자이기도 하죠.
3: 사랑이야, 사랑이로구 남의 사랑이야.
0: 저의 음악 친구입니다. 고영렬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영렬 씨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0: 야, 그렇게 깍듯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사실 영렬 씨는 이제 북이 없어도
1: 동시대를 살아가는 소리꾼 두 사람이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 국악인이 진행을 맡은 프로그램이니만큼 우리 소리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4: 앞에서 판소리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죠.
0: 조금 더 음악적인 깊이가 생기고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사실.
4: 제가 숨 쉬는 것도 음악이 되고 관객이 숨 쉬는 것도 음악이 되기 때문에 관객이 숨을 쉬게 하는 것조차 음악이 돼서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해보겠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또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함께 하자고요.
4: 함께요?
0: 함께.
4: 아, 좋아요. 어쨌든 국악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른 타 방송국들은 어쨌든 국악 전문적인 방송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말에 대한 한계가 좀 있었어요. 여기서는 일단 그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내 생각 자체를 다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두 번째 손님 역시 김준수의 오랜 벗. 바로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싱어송라이터 송소희입니다. 전통 창법에 현대적인 사운드를 결합해 국악의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는데요.
0: 소희 씨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0: 와, 이렇게 첫 번째 손님으로 소희 씨가 나와주셔서
5: 네.
0: 저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5: 네.
0: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5: 사실 저는 준수 씨 덕분에 국악방송 녹화하러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낯설었던 설레던 그 감정들보다도 딱 무대에 서서 아까 리허설 해보니까 너무 신이 나고 편안하더라고요.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0: 편하게 내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5: 네.
0: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모셨습니다.
5: 너무 응원할게요.
0: 고맙습니다.
5: 파이팅!
6: 음악 시간에
1: 같은 길을 걷는 동료이기에 서로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사람.
5: 멋이 참
1: 두 국악인의 소리와 이야기가 더해질수록 이 작은 공간도 함께 풍성해집니다.
0: 자유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1: 김준수의 아지트를 더 풍성하게 해준 마지막 손님은 월드뮤직밴드 두 번째 달입니다. 2004년 결성 이후 국악과 재즈, 왈츠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여온 대한민국 대표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인데요.

0: 저희의 오랜 친구 김준수가 본인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사회를 본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여러 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1: 또 신진 국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악방송 대표 경연대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올해 20회를 맞

0: 하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이름을 알린 국악그룹 구이임, 불세출, 오름세가 김준수의 아지트에 모였습니다.
1: 너무 가득한데.
2: 이렇게 이제 김준수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에 또 이제 구이임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3: 네, 저희가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회에 참가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0: 화이팅!
1: 자, 우리의 친구 김준수의 아지트 1회를 넘어서 1000회 만회가 될 때까지 화이팅!
2: 김준수의 아지트 화이팅!
3: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을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그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의 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김윤수의 아지트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 국악 공연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공연형 음악 토크쇼. 소리꾼 김준수와 이 시대 국악 아티스트들이 만들어가는 우리 음악의 현재, 김준수의 아지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질너질.
5: 네, 무대 위가 아니라 편안한 아지트에서 동료들끼리 즐겁게 수다를 떠는 것 같죠? 저도 기회가 되면 김준수의 아지트 꼭 놀러 가보고 싶네요. 만능 엔터테이너 김준수의 첫 단독 MC 도전을 축하해주러 온 친구들은 피아노 치는 소리꾼 고영열, 그리고 국악인이자 싱어송라이터 송소희였는데요.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를 지음이라고 하죠. 이들을 보면서 음악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벗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김준수의 아지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인들의 다양한 음악과 진솔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김준수의 아지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효명세자는 순조 말기 대리청정으로 세도 정치를 억제하고 왕권을 바로 세우고자 했지만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안타깝게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뛰어나 궁중예술에 꽂힌 정재의 황금기를 이룬 효명세자. 재임 기간 중 총 3차례에 걸쳐 대규모 궁중연회가 열렸다고도 기록돼 있는데요. 직접 궁중음악의 가사를 쓰고 공연을 연출한 효명세자의 꿈과 이상이 창극으로 탄생했습니다. 오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국립창극단이 창극 효명을 선보이는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창극으로 다시 태어난 효명세자의 이야기, 국립창극단 효명의 주인공 이광복, 이소연 씨를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네,
5: 오랜만에 저희 문화인 공감에 오셨습니다.
6: 네.
5: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6: 네. 안녕하세요. 군입창극단 단원 이소연입니다. 저 5년 만에 뵙게 됐는데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5: 네.
7: 네, 안녕하세요. 국립창극단 단원 이광복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5: 네.
7: 다시 한번 기쁘고 반갑습니다.
5: 네. 네. 진짜 5년 만에. 그때는 제가 송현민 씨랑 2MC 할 때였었는데, 이제 저 혼자 하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예, 그대로 오신 것 같아서 놀랍습니다. 네. 5년 전과 지금이. 너무 똑같으세요.
6: 똑같습니다.
5: 아, 훈훈하네요. 예. 간간이 이제 VCR을 통해서 만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신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6: 네.
5: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6: 네, 저희 이제 국립창극단 창극 효명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5: 언제부터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6: 한 두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5: 네.
6: 6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공연이라서
7: 네. 23일.
5: 네.
6: 네. 6월 23일부터 공연이 시작되어서요. 저희 막바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5: 막바지 준비에 네. 바쁘시고. 예. 네. 황복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7: 네. 효명에서 효명 역할을 맡아서.
5: 오.
7: 네.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5: 네. 네.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이제 두 분, 오랜만에 또 나오셨고, 국립창극단이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창극단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7: 네. 국립창극단은 1962년도에 창단되었고요. 전통 판소리 오바탕을 바탕으로, 음악극 형태인 네. 창극이라는 장르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어요.
5: 네.
7: 그래서

0: 그 예전에는 어쨌든 그 오바탕을 기반으로 계속 연행되고 공연을 해왔다면 요즘에 와서는 사실 이제 동시대적인 그리고 관객들 분들과 소통하고 관객분들이 또 이해하기 쉬운 또
1: 네.
0: 그런 작품들로 새로운 창작 작품을 통해서 또 우리의 판소리를 입혀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네, 그런 단체입니다.
1: 국립창극단의 역사가 그럼 벌써 60년이 넘은 거네요.
0: 네, 60년이 넘었죠.
1: 와, 그렇게 오래됐다니 다시 한번 또 놀랍습니다. 작년에 진짜 파격적인 전개로 화제가 된 작품이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심청 저희가 소개도 했었는데요. 그때 소연 씨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심청에서 뺑덕어멈 역할을 맡으셨죠.
2: 네, 뺑덕어멈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1: 네.
2: 사실 이전에는 뺑덕어멈이 좀 해학적인
1: 그렇죠.
2: 그런 이미지의 인물이었는데, 그때 심청에서는 이제 뺑덕어멈이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심청이 그렇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개연성을 주는
1: 네.
2: 아주 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1: 네. 약간 이제 심청이지만 심청에 대한 어떤 스토리 전개라기보다는 의외의 전개 스토리여가지고 저도 소개하면서 좀 놀라긴 했었거든요. 관객들 반응은 어땠었나요?
2: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1: 아,
2: 있었어요.
1: 불편해하기도
2: 예,
1: 했어요.
2: 왜냐하면 또 전통적인 이 효를
1: 네.
2: 대표하는 심청의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렇게까지 비틀 수가 있나 하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1: 네.
2: 하지만 또 동시대적인 그런 감각을 좀 가져온 작품이라서 또 젊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던
1: 새롭게.
2: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두 분이 정말 간판 스타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신 작품 수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좀 중요한 거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뭐뭐 있을까요?
2: 저는 대표적으로는 춘향전에서 춘향도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1: 네.
2: 병강세 점집고 옥녀에서 옥녀 역할, 그리고
1: 네.
2: 아까 말씀하셨던 심청에서 뺑덕어멈 이런 역할도 맡아봤고요.
1: 네.
2: 네, 이런 역할들 주로 여성적인 역할들을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1: 황복 씨는요?
0: 저도 뭐 춘향전에서 뭐 이도령 역할 했었고요. 그리고 그냥 최근에 했던 작품들로는 뭐 패양별이에서 유방 역할도 맡았었고요.
1: 오.
0: 그리고 리어에서 에드거 역할,
1: 그러니까요.
0: 이날치에서 이날치 역할,
1: 예.
0: 그리고 보어자에서 수양대군 역할.
1: 그 얘기들을 저희가 조금 있다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0: 아,
1: 많아서, 예. 꼭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 보호자 말씀도 또 해주셨어요. 아니, 왕과 사는 남자 영화가 정말 엄청난 흥행을 하면서
0: 맞아요.
1: 약간 이 작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게 올해 3월에 있었던 거죠. 어떠세요?
0: 사실
1: 어땠어요?
0: 이번에 했던 게 이제 초연 이후에
1: 네.
0: 재연을 한 공연이었거든요. 뭐이 보호자라는 뭐 내용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유정난 사건들로 이제 쉽게 이제 관객분들이 생각하시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1: 네.
0: 계유정난 이후에 27년이 지난 그 이후의 일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1: 네.
0: 이제 무대에 올렸던 작품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이제 뭐 수양, 그리고 안평, 그리고 안평의 딸인 무심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안평이 애정하고 사랑했던 대어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1: 네.
0: 대어양으로 소연 씨가 출연을 하셨었고요.
1: 오.
0: 그리고 우리가 몽유도원도의 그림을 잘 그린
1: 네.
0: 안견이라는 인물도 나오고요. 그래서
1: 오.
0: 계유정난 이후에 27년에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과 창작을 해서 어쨌든 무대 위에 올렸던 작품이에요.
1: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분은 국립창극단에서 또 인연이 돼서 실제 부부이시기도 합니다. 올해로 이제 결혼 몇 년째인가요?
2: 10주년입니다.
1: 10주년! 우와. 그러면은 연애 기간도 길었을 것이고 결혼 10년까지 이제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아, 저 사람의 기분 상태를 딱알수 있을 것 같다는
2: 맞아요.
1: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두 분이 이렇게 계속 국립창극단에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서로 라이벌 의식 같은 것도 있나요?
2: 라이벌이라기보다는
1: 네.
2: 아무래도 제일 먼저 마주하는 제일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제 1번 평론가일 수도 있고,
1: 그렇네요.
2: 제 1의 또 팬이 될 수도

0: 있고 하는 마음이라서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
1: 네.
0: 서로 이제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줄수 있고 그렇게 계속 24시간 보면서 함께 숨 쉬고 있는 것
1: 아,
0: 같습니다.
1: 너무 좋으시겠어요.
0: 네.
1: 24시간 부탁이. 아니, 왜, 보통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그냥 좀, 일할 땐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집에 돌아와서도 그냥 좀 냉랭하게 있고 이런데, 두분 그러실 수가 없겠는데요?
0: 네, 맞아요.
1: 계속 같이 지내시니까.
2: 싸우고 나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출근을 해서 사실 또 냉랭하게 있으면 너네들 싸웠어? 막 이런 또 이제 말씀을 물으시면 또 그렇게 티를 낼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런 자연스럽게 또 풀리는 것도 있는 것
1: 아,
2: 같아요.
1: 그래요? 굉장히 좋은 점도
0: 네,
1: 있네요.
0: 맞아요.
1: 그럼 만약에 서로가 서로의 제첫 번째, 제 1의 평론가가 된다면, 약간 어떤 정말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를 해줬을 때, 조금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없어요?
0: 기분 나빠요?
2: 아니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연 씨가 사실 이런 작품을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 그런 대본 해석 능력? 해석하는 게좀 빨라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좀 빠른 편이에요.
1: 아무래도 여자의 그런 감성적인
2: 네, 그런
1: 게
2: 것 같아요.
1: 더해져서,
2: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봐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야 이게 조금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소연 씨는 굉장히 그게 빨라서 저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르침을 많이 주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사실 이제 왜 어떨 때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1: 그럴 수도
2: 있는데
1: 있잖아요.
2: 어떨 때는 이제 계속 했던 말을 이제 자꾸 하고 그러면 어떤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들을 수는 있지만 이제 혼자의 시간으로 이제 대본을 분석할 때는 그 말이 어느 순간에 저한테 이미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 선생님 연분이시네요.
2: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죠. 네.
1: 와, 어떠세요? 소연 씨 입장에서.
0: 그렇게 생각했다니 다행이네요.
2: 잘못 얘기한 건가요?
1: 반대로 이제 또 많은 조언도 해주실 거잖아요.
0: 맞아요. 또 지지를 또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네가 더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제가 아무래도 자존감이 올라가고 아무래도 배우들은 정답이 없다 보니까 이
1: 그렇죠.
0: 확신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 맞구나 그리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지점도 있고요. 좋은 것 같아요.
1: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부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과 맞추는 호흡보다도 더 좋을 거라는 생각도
0: 그래야 될
1: 들고.
0: 텐데요.
2: 그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조금 이제 무대에서 물론 이제 역할을 이렇게 같이 자주 만나긴 하지만 이렇게 같은 페어로 사실 주인공을 맡은 거는 처음이에요.
1: 아, 처음이에요?
2: 네. 그러니까 제가 이도영을 하고 춘향이를 만약에
1: 한다고
2: 캐스팅이
1: 해도.
2: 됐잖아요. 그러면
1: 아, 캐스팅을 바꿔서.
2: 붙여주질
1: 다른
2: 않더라고요.
1: 짝꿍으로 해주셨는데.
2: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실 좀 놀랬어요. 네.
1: 자,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두 분이 한 무대에서 또 만나게 되는데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조선시대 궁중무용에 큰 영향을 미친 효명세자를 주인공으로 한 창작 창극, 효명의 막이 오릅니다. 일단 효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 효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짧은
1: 맞아요.
2: 생을 사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이제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서 그 대리청정을 맡아서 또 어린 나이에 국정도 돌보고 정치와 모든 것들을 많이 이렇게 돌봤던 인물인데요. 그만큼 좀 영민하고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효명을 하면서 사실 이 효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되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쨌든 그때 시대에 어쨌든 세도 정치로 인해서 흔들리던 왕권을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예약 정치를 통해서 또 그런 문화나 예술을 또 이렇게 다 잡아가면서 기틀을
1: 맞아요.
2: 마련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모두를 또 통합하고 화합하려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효명이라는 작품 안에서도 그런 인물적인 그런 효명에 대한 정치 방향이나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작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네. 무대에서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정말 짧은 생을 살았지만 저 이제 한국무용 전공했으니까 네. 한국무용사에 있어서도 효명세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많은 연구들이 또 되었고 그런 효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중 정제를 또 아주 크게 키우기도 했고 뭔가 안무 이런 것도 소리만큼이나 중요하게 이번에 다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어떤가요? 맞아요.
0: 이 정제, 궁중 정제를 그대로, 고증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도 있고요. 네. 또 아무래도 창극이 이 시대성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발맞춰서 이 안무도 김재덕 안무가께서 새롭게 이제 해석해서 또 네.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효명의 심리를 또 창작된 안무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이 공막무라는 춤이 있는데요. 약간 창작이 가미된 그런 춤이긴 하지만 그 둘이 함께 이 예술과 그런 정치가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춤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있을 예정입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안무는 모던 테이블의 네. 예술 감독인 김재덕 안무가가 네. 참여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화려한 건무신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0: 네, 네 맞아요. 네. 사실 창극에서는 아무리 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네. 이 노래, 그 소리가 그렇죠. 더 위주가 되고 그리고 드라마가 좀 더 위주가 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춤으로서 그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아서 이제 춤이 더 주가 되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연기나 소리가 잘 묻어나도록 하는 게 또 좀 다른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와, 그럼 두 분께서는 소리뿐만 아니라 춤 연습까지 하시느라
0: 네, 너무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2: 네, 정말 집에서 계속 맞춰보면서
1: 아, 그런 또 좋은 점이네요. 네. 아니, 안 그래도 5년 전에 뵀을 때부터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서 제가 첫날에 살이 더 빠지셨나요? 치셨나? 이랬는데
2: 네, 운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0: 춤추느라 그랬나 봐요. 네.
1: 아니 정말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하고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네. 굉장히 그런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야, 과연 이제 효명세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창극으로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효명역에는 우리 광복 씨 그리고 김수인 씨가 네. 또 맡게 되었고 묘묘역 네. 묘묘라는 인물이 그러면 어떤 인물인 건가요?
0: 묘묘라는 이름 자체는 묘하고 묘하다 해서 이게 효명세자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1: 아 진짜로
2: 정말
1: 실제로?
2: 정말 그 대사에 그런 묘하고 묘하다 우린 묘묘라고 부르자라는 아~ 대사가 있어요.
0: 네, 근데 네. 사실 이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고요.
1: 아 진짜 부인이 아닌 네, 가상의 네. 인물이에요? 네.
0: 그리고 이 인물은 궁 안에 이 효명세자를 죽이기 위해서 궁 안에 잠입한 살수 역할입니다. 근데 또 이제 살수 역할만 하는 건 또 아니고 네. 이게 또 한편으로는 궁 안에 잠입은 해서 효명세자를 죽여야 하지만 이 효명세자를 곁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예약 정치, 예술, 그리고 예술 세계와 또 어떤 이상 세계 같은 것들을 제일 가까이 바라보면서 그런 관객들 입장에서 아 효명세자가 이런 걸 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제 1의 관객이 된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게끔 해주는 인물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아,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네. 인물
0: 맞아요.
1: 이거군요. 이 묘묘 역에는 이소연 씨 그리고 김우정 단원이 또 네. 맡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더블 캐스팅이다 보니 조금 그 나만의 차별점, 나만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아무래도 그 김수인, 김우정 커플은 네. 움직임이 굉장히 또 뛰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네 저희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는 창극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에서 어떻게 드라마를 더 잘 입힐 수 있을까를 계속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그걸 이제 집에서도 하시고 네. 집에서도 하시고 예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같이 무대에서 커플이 된 적은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2: 네, 처음이에요.
1: 어떠세요? 그러니까, 느낌이?
0: 항상 광목 씨가 등장하고 퇴장하면 제가 등장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맡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마주하고 서로 마주보고 춤도 춰야 하고 이러니까 네. 키득키득 웃음이 나기도 하고요.

0: 결혼 10년이 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1: 오히려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뭔가 그 연기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어색하게 다가올 때가 낯선 거죠. 그러니까 어색하다기보다 좀 낯섦이 있는 네네. 것 같아요.
0: 또 그런 걸 관객들이 바라보는 맛이 있지 네. 않을까 싶기도 네. 합니다. 이제 두 분이 부부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이제 효명을 함께 준비하시면서 또 어떤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지도 궁금해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효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네. 어떤 정치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잘 이끌어왔던 왕이었기 때문에 네. 짧은 기간이지만 네. 그 짧은 시간 내에 관객들한테 이런 효명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많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효명이 하고자 했던 예술 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표현도 관객분들한테 잘 전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네. 이번 창극 안에서 어떤 그 안무적인 부분이나 또 연극적인 부분이나 또 소리적인 부분들도 물론 잘 전달해야 하지만 효명이라는 인물을 잘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묘묘역은 어떤가요?
2: 네, 묘묘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움직임 안에서, 화려한 움직임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드라마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네. 또 효명세자의 이런 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창극이 나아갈 방향하고도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네. 창극도 이렇게 다양한 음악들, 다양한 예술들과 함께 접목되고 합쳐지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0: 극본은 국립창극단 류은선 예술감독이 집필을 하셨고 작창은 국립창극단원이었 유태평양이 맡아서 네, 벌써부터 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은선 감독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무용과 창극이 결합해 새로운 무대가 탄생할 거다. 관람 포인트를 하나씩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2: 유은선 감독님께서 집필도 하셨고 또 공동 집필하신 이만희 작가님이 계신데 이 작가님의 또 특징이 또 영화 시나리오를 많이 쓰셨어서 또 함께 창극을 집필하셨던 감독님과 함께 창극과 영화가 함께 묻어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입체적으로 해오름 극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어떤 줄거리를 계속 우리가 창극으로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줄거리로 이렇게 다 풀어가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건들이 여러 가지 또 사건들도 나오고요. 그 안에서 장면 씬씬이 정말 다른 장면처럼 보이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그래서 아마 보시는 재미도 좀 있지 않을까.
0: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네. 관람을 네. 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볼게요.
1: 네, 우선 뭐 앞두고 있는 효명 작품 잘 해서 잘 마무리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또 완창 계획도 좀 있어가지고 네, 그거 준비 잘 해서 또 관객분들과 무대에서 잘 만나고 싶습니다.
0: 네, 그것 준비도 보통 일은 아니겠어요. 네. 의서연 씨는요?
2: 네, 저도 창극 효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하반기에도 또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만나 뵙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술과 정치에서 갈등하던 효명세자가 순원왕 후에 사순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국립창극단 효명은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이 펼치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건무 놓치지 마시고요. 국립극장에서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국립창극단 효명의 주인공 이광복, 이소연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악방송 공연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6월 5일) 국악의 달을 맞아 6월 14일까지 국악 주간으로 지정해 전국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숲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도 우리 소리와 전통 문화를 알리는 국악주간 기획공연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국악주간 기획공연은 6월 13일과 14일 오전 11시, 오후 2시, 5시 하루 3번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 13일과 14일 오전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영상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게임 음악을 선보이고요. 또 2시에는 첼로와 가야금을 결합한 듀오 첼로 가야금이, 5시에는 퓨전 국악 노름마치 예술단이 공연을 펼칩니다. 6월 14일은 2시부터 국악 아카펠라 토리스가 민요와 판소리 주요 대목을 아카펠라로 재해석해 들려주고요. 마지막 무대는 국악그룹 충전소의 전통 연희와 줄타기 신동으로 알려진 남창동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날 번화돌리기, 탈만들기 등 전통 놀이와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서울숲으로 국악 나들이 떠나보면 어떨까요?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서도 민요는 사실 이북 지방의 민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와 이북은 다 할 수 없지만 전해져 내려온 가사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다 할 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서도민요만의 특유의 떠는 소리가 전 너무 좋거든요. 서도민요가 이제 깊게 떠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냥 장산곤 마루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서도민요는 장산곤 마루에 하고 좀 더 이렇게 깊게 깊게 하는 느낌이 전 또 좋아서 뭔가 좀 더 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이제 서도민요 식임새를 많이 넣어서 자우림 씨가 그냥 바람에 날려 꽃이 하셨으면 저는 바람에 날려 꽃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국악색을 많이 입혀서 부르고 있어요.
1: 드넓은 여름 바다 소리에 술렁술렁 파도 치면 저 높이 다 돌려 힘차게 노져 어기역차.
2: 이 곡을 작업할 당시에는 굉장히 레게풍의 노래와 또 레트로락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분들이 쉽고 또 익숙하게 들으시길 바래서 그렇게 편곡하게 되었고, 놀량은 이제 놀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1: 그래서 바보라 놀려도 너와 나 함께라면
2: 전통 민요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퓨전 국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곡들이 그래서 좀 더 나옴으로써 대중분들과 국악이 좀 더 가까워지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0: 오늘 제가 수원 와서 홍보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이렇게 꽃단장 중이에요. 정조와 성덕임의 뭔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뭔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은 곡이고요. 성덕임의 모습이 마음이 되어서 나라의 안녕을 잘 보살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화성을 걸으면서 정조의 초상화를 보면서 하니까 좀 더 울컥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되게 눈물 날 뻔했었거든요.

잠깐 동안 코로나가 살짝 잠잠해졌을 때 이제 목에 공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른 일상이 돼서 많은 대중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고 많은 분들께 저의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명 천마옥방 천자리여

그거 던져라야 역수 삼천리 친조가 끊어지고 북해말 허안이 없으매라 이 화해에도 여도를 꼬동어 밤비울지 정막히 홀로앉아 성사일념은 지왕철로라도 차하는 난절이라 무심한 호전몽은 천리그오락가락 청불자욱기우 피부불자성이라 오창탄으로 화주월세 보냈더니

0: 여러분, 여성 국극은 대한민국 최초의 뮤지컬이랍니다. 남장을 한 여성 배우들의 연기, 화려한 색채로 몸의 선을 그대로 드러낸 혁신적인 의상, 웅장하고 새로운 무대 장치, 따라 부르기 쉬운 시민요풍의 새로운 판소리 노래여서 여성 국극은 당시 민족 오페라라고 불렸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 국극의 전성기 시절을 이끈 중심에 오늘 변사또 역을 맡은 이소자, 월매 역을 맡은 조영숙, 당대 최고의 악역 배우로, 최고의 희극 배우로 그 명성이 자자했었습니다. 60년대 여성 국극의 인기가 사라지게 되자 무대는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여성 국극을 잊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변두리 소극장이건 요정이건 여성 국극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느 곳이라도 달려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 국극 제작소를 만들었고 그렇게 73년간 여성 국극의 맥을 이어오신 선생님의 뒤를 이어 그 맥을 이어가려고 이번 레전드 춘향전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70년의 무대 업력을 보여주실 선생님들을 모시고 레전드 춘향전 시작하겠습니다.
1: 아휴, 참 달도 밝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 밤은

이 안산의 밤이 달이 더 밝은 것 같아요. 응?

하여 늙어지지 하리로구나. 늙어진 게 할일 없어. 아이고, 그나저나 이것들이 어디들을 갔는 거요? 아니, 춘향전원 대표 어디로 갔는 거요? 형단아! 아, 춘향아!

0: 무작교로 서이다.
1: 야, 너무 좋다. 정말 네 말대로 좋구나.
0: 예.
1: 찬정하자.

0: 야, 광야야.
1: 예?
0: 저거는 농립석에 얼굴 빨빨하가라 저게 무엇이나? 아니, 도련님, 뭘 보고 말씀이시오? 아, 저것이 안 보인단 말이냐?
1: 예?
0: 저게.

0: 잔말 말고 속히 불러오너라.
1: 아, 예. 아유.

0: 준양이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혹하여 불러오라시니 향단이 네가 건너가서 전해라.
1: 사또자제 도련님이? 아씨, 사또자제 도련님이 아씨를 불러오라는디요?
2: 아니,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보나마나 방자 저 녀석이 도련님 턱 밑에 앉아 춘향이니 난향이니 세양지 신하라까듯 종조리세 연식까듯 톡톡 쏴 바친 게지. 나 못 간다고 전해.
1: 예. 방자야, 응? 우리 아가씨 못 가신단다.
0: 응? 아, 무엇이요? 아, 왜야? 아,
1: 그거야, 네가 씨 발라먹고 조랑조랑조랑조랑 아, 물러물러 아무튼 못 가.
0: 아, 무엇이요? 아, 야야야, 그러지 말고 혹시 아냐? 이 일만 잘 성사가 되면 남원 천지 또 하고 나하고 논 섬지기 또 떨어지지.
1: 논 섬지기? 반자야, 나만 믿어.
0: 알았어.
1: 아씨, 도련님이 얼굴도 잘생기고 몸짱에다가 멋진 난 도련님께 그냥 한번 가보셔라오. 예, 아씨.
2: 도련님만 양반이고 나는 양반이 아니란 말이냐?
1: 아이고 아이고, 아니지라. 우리 아씨도 회동섬 참판 댁 따님께 양반이 양반인디. 그시기 그시기 무시기 그시 아이고 그냥 암튼 아씨 가보셔라. 예, 얼른 가보셔라 아씨.
2: 예. 예, 방자야. 너 느그 도련님께 건너가서 안수에 접수하 해수열이라 여쭈어라.
0: 무엇이요? 안주? 접시? 해수? 어따 그 말이 뭔 말이다요?
2: 느그 도련님이 그리 잘난 양반님이시면 알아 들으실 게지.
0: 엄마?
2: 향단아.
1: 예?
2: 가자.
1: 예?
0: 엄마 엄마 엄마. 아이고 저놈 가시네. 그냥 엉덩이를 살랑살랑살랑살랑. 아이고 내 간장을 다 부리네 그냥.
3: 내가 이랬을까? 아니 내가 춘향이를 데려오랬지 쭉 걸었다냐 이놈아.
0: 아이고 도련님 다 들렸어라오.
3: 아니 무엇이 들리더란 말이냐?
0: 아, 그랑께 제가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해도 가라고 가라고 하시더니만 준양이가 도련님한테 숭은숭은 다 보고 욕은욕은 다 없디다요.
3: 아니 무슨 욕을 하더란 말이냐?
0: 향단이 시켜서 씨발라 먹네 오네 하더니만은 준양이가 도련님한테 안주빨 세우시면서 접시를 한딱한딱 잡수고 해수병 걸리라 합디다.
3: 뭐? 아니 그 글 공부를 했다는 그 춘향이가 그런 쌍스러운 욕을 하더란 말이야?
0: 예, 꼭 그렇게 욕을 합디다.
3: 이런 씨. 뭐? 안주에 접시에 그건 욕이 아니다.
0: 욕이 아니라구라.
3: 춘향이가 날더러 찾아오라는 뜻이다 이놈아.
0: 예?
3: 좋다. 오늘 밤 대형회 춘향집을 찾아가자.
0: 예.
3: 가자.

배수열이라.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고 나비는 꽃을 따르니 날 보고 찾아오라는 말이 아니더냐.

0: 장단아, 우리 도련님하고 춘향이 노는 거동을 봐라. 얼마나 재미지냐.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고 나비는 꽃을 따르고 바다의 개는 구멍을 따르고. 양단아
1: 아이고, 천만나마 아직 끌어놨었네 그냥. 아이고, 참말로 그냥.
0: 우리 도련님은 남중 허가리시고
2: 우리 아가씨는 여진군자시지.
0: 남

0: 연인은 무엇이니? 엉덩이를 안 만져버리나 해갖고 다 큰 연인이라. 아 송강론 붙들고 무슨 만수제비냐 만수제비. 아 어서 들어가서 도련이 이제 술상 체리 잼비를 해야지.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1: 못된 송아지 심술은 뿌리라도 뽑아고치지. 저 늙은이 성질은 무엇을 뽑아갔지 남?
0: 뭐였죠?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심술을 부른 게 멋이 있다고 이러냐지 마. 멋이 야 이놈아
1: 향단아, 아이 향단아 같이 가자 향단아.

아이고, 엊그저께 처음 먹던 것이 그새 저렇게 다 커서 서방님하고 나란히 앉아서 도란도란 정담을 하고, 그려 예미가 쓸상 받아줄 텐게 그냥 둘이 시큰 마음대로 잘들 놀아라. 놀아.

0: 준영아, 오늘 밤이 가면
1: 내일 밤이 또 오지요.
0: 1년이면 몇 밤이냐?
1: 360

0: 벌써 밤이죠.
1: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낯은 오지 말고 1년 내내 너와 함께하는 밤만 있어 지었으면.

0: 젊은이 즐거운 날 불길하게 죽는단 말씀이오.
1: 그럼 정담을 나누랴.

내지 전직에 내려 오늘 한양으로 올라가신다고 도련님 냉큼 불러라는 마님의 분부십니다요. 저

0: 아주 분질러지겠네. 어느 곳이 어이?
1: 뭔 소리? 이게 방제야, 방제야, 방제야, 방제야!
0: 사람 넘치거든. 아이고, 이게 웬 말이야? 이것이 웬 말이란 말이냐? 아이고, 이렇게 큰일 났구나.
2: 도련님, 도련님 댁에는 경사신데 어찌하니 좋아 그러시오?
0: 그래, 집안으로는 경사다. 그럼 너와 나와 헤어져 있어야 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2: 헤어지다니요? 어라, 설마하니 내가 안 따라갈까 봐서?
0: 아유, 속 터지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네. 이러라 쥐어졌단 말이고.
2: 아니, 그럼 지금 정녕 이별을 하잔 말씀이요?
0: 아, 이별이야 되겠느냐? 그, 잠시만, 잠시만 우리 훗기약을 두는 수밖에 도리가 없겠다.
2: 훗기약이요?
0: 지나가.

크우를 보도록 경보이기

봐도 허장허든 마음은 치환빛과 갓싸운디

0: 아니, 그리고
1: 그럼
0: 준영아

0: 춘향이는 어찌 되었느냐?
1: 이의 그 아뢰옵기로 황송하오라. 그 춘향이로 말할 것 같으면은 본시

0: 기생이 아니었고 이골 태계 골매 딸이온데 구관자재 이몽룡 씨와 백년 가약을 맺고 구관대계 한양으로 올라가노 수전을 하고 있사옵니다.
1: 뭐라? 수전?
0: 네?
1: 그거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기생이 딸 춘향이가 수조를 해. 지가 아무리 구관자재라도 정분이 낫기로서니 기생 딸년이 기생 점거에 불참을 해. 아! 내 몽둥이로 단단히 요절을 낼 것이다. 춘향이를 당장 대령시켜라.
2: 끝장! 춘향 법비 대령하랍신다.
0: 예. 여봐라 사령. 예. 춘향 법비 대령하랍신다.
3: 예.
1: 괘씸한 년. 이런 괘씸한 년 같으니라.
3: 춘향 대령이요!
0: 춘향 대령에 싸웁니다!
1: 아. 앉거라! 네가 춘향이렸다! 그거 참 옹골지게 생겼구나! 과일명불허전이라고! 구관자재가 네 머리를 얹었다지? 그래, 그 자재가 올라간 후로 독수공부 했으니 만무하고 그 네 헛헛한 마음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내가 달래주마. 어? 오늘부터 당장 내 수청을 들어라.
4: 소녀 비록 기생의 자식이오나 기안에 창명 않고 여염생장하옵다가 구관댁 도련님과 백년가약 받들기로 단란 맹세했사오니 사또님의 그 말씀 소녀께는 당치 않사옵니다.
1: 그 얼굴을 보고 말을 들으니 안팎으로 일색이로구나.
0: 맞습니다. 예.
1: 그러나 내 분부 거절치는 피리곡절이 있을 터이니 네 형장의 기절을 하면 네 청춘 속절 없지.
4: 청세는 불사일군지요 요리요 불경이부자를 사또는 어찌 모르세요. 사또님 대불 소절이나 소녀 춘향 소절이나 소절은 일반인데

0: 속하년 전연 전연이 대전 통편을 모르는 년이라구나. 여보라 극장 전연에게 대전 통편이 무엇인지 낱낱이 일러줘라.
1: 극장 대전 통편을 일러라 그럽신다.
2: 진양에도 특거라. 대전 통편법에 의하였으되 무반대여 하는 죄는 능지 처참을 하라 하였고 관장능

0: 하는 죄는 엄체정배 의당사하니 너 죽는다. 하늘 봐라.
1: 하늘 봐라.
2: 대전 통편법이 그러할진데 유부녀 강간하는 죄는

박사 이준상 차제 이몽룡 좌우류.

0: 나 오늘이나 또 우리 싸움 우산아 감사나 내 오면 살리면 말어 어찌 이리도 묻은다며
1: 나지
2: 내가 오사된 것이 선영의 덕인 줄만 알았어.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듯 절반은 넘는구나. 내가 이문향이 꼴을 하고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상추 쌈에 싸먹일 테니 잠깐 속이고 들어갈 수밖에. 이리 오너라! 내 안에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0: 아니 이 소리가 뭔 소리여 이 소리가? 어? 향단아
1: 예?
0: 너가 아씨가 죽으려고 성주 조항이 발동을 했는가 어땠는가 어떤 놈이 술 다뿍 퍼먹고 여저구리 살밖에 막았고 온유월 장마에 그 토담 무너지는 소리 한다. 너 좀 나가보고 오니라.
1: 예.
0: 아이고 아이고 어쩌구나 이를 어쩌구나
1: 누구를 찾으시오?
2: 장단아, 알아보겠느냐?
1: 서방님 아니셔라!
2: 어려, 어려!
1: 서방님! 나니! 나니! 서울이 왔어라!
0: 뭔 서울이 왔느냐?
1: 서울서?
0: 아유.
1: 서방님이 오셨어라!
0: 뭐시여? 서방님이 왔다!
1: 예, 서방님 오셨어라!
2: 아이고, 장모! 장모 미안해
0: 어찌 이리 도대왔어 어찌 이리 아이고
2: 미안해 미안해
0: 아이고 이 사람 어디 좀 보세요 어디 좀 보세요
2: 자
0: 어메 기네 기어 왔어 왔어 아이고 왜 우리 싸웠구만
2: 그러니까
0: 가만 있자 나 가만 있자 아이고
2: 아이고 아이고

0: 허물어져 가고. 장모.
1: 아야, 장단아.
2: 예?
1: 울 것 없다. 이제는 누가 같이 살았어. 서방님 왔으니까 살았으니까 어서 가서 닭 잡고 어제 따뜻한 진지해 갖고 얼른 상 받아.
2: 아, 예?
1: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2: 예?
1: 저기서 촛불 좀 갖고 오이래.
2: 아, 예?
0: 아이, 장모. 아, 촛불을 못 달라니까.
1: 아, 이 사람아. 아, 근데 우리 이쁜 사위 얼굴을 잔 봐야 쓸 것 아닌가 자세히.
0: 에이, 그 자네 이쁜 사위 얼굴 그대로 있으니 내일 밝은 날 실컷 보소.
1: 아따, 이 사람아, 자네는 마음이 넉넉하여 그러지만은 나는 손녀를 그리던 우리 사위 얼굴 좀 봐야 쓰겠어.
0: 꼭 봐야 쓰겠는가?
1: 아마 꼭 봐야지.
0: 꼭!
1: 꼭!
0: 꼭! 꼭! 자!
1: 놈이!
0: 웃어!
1: 아니, 이것이 무엇이오, 이것이? 어? 어디? 아니, 자세히 좀 보세요. 어디? 아, 어디 좀 봐, 어디? 아니, 이봐, 사위. 자네 이 어째 간양이 이렇게 팽 돌고, 그리고 아이고, 몸뚱이에서는 어째서 이렇게 코랑내가 진동을 하고. 도대체 자네 낮바닥 언제 씻고 안 씻었어?
0: 한 보름이나 되었나?
1: 어메, 보름씩이나? 아이고, 이를 어쩌구나. 연료초장 서방 꼴 좀 보소. 구간자재 이도력 적용 좀 보소.

0: 그냥
1: 장모
0: 그냥 날로 봐서 참소. 날로 봐갖고 참어.
2: 엄마 똥 쌌느니 미운 년이 말이야. 똥 싸놓고 우쭐대면서 춤춘다더니 멋이었죠? 날로 보고 참어?
0: 에이, 참어.
2: 자네 보고 참게 되었어.
0: 참어.
2: 어? 자네 뭐 달라고 천양해갖고 내 집에 왔는데.
0: 아이고 장모.
3: 가라고 가라고
0: 장모 장모.
3: 아이고 장모.
0: 아이고
3: 장모.
0: 안녕하세요.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아무라.
0: 에이
2: 아이고 매 꼴보기 싫어서 가. 가라고.
0: 참 사람.
2: 아이고 매.
0: 할 때 가더라도 어? 아까 장모가 그 잡으라고 한 닭은 먹고 가야지.
2: 아이고,
0: 장단아.
2: 예. 아이고 매.
0: 가져오니라.
4: 서방님 뭐야? 더운 진지 지일 동안에 우선 여기라도 하셔라.
0: 어이구
2: 양단아. 밥은 뭐대로 갖고 와. 이거 먹으러 먹으시니.
5: 밥님 오래간만입니다.
2: 엄마이.
5: 아이고 먹어봅시다. 자, 어이구 냄새. 아이고 밥에서 단단한 냄새가 그냥 막.
2: 엄마 어메 저 밥 숟가락 좀 보소. 새도둑 놈이 보찜 많이 나오네 이런. 어메 어메 어메 많이 빌어먹고 다녔다.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어메 어쩌거냐.
5: 어이구 맛있다 이거.
2: 신세를 어쩌구나.
5: 달달하다 이거 찰밥인가 이거.
2: 우리 딸 신세를 어쩌구나. 아이고
0: 어이 장모
2: 우리 춘향이
0: 날 좀 보소.
2: 왜 불러? 뭐 땀시 불러?
0: 요 사이가지는 밥 한 술 받아 잡수시오.
2: 엄마 안 먹어.
0: 어이 왜 안 먹어?
2: 안 먹어.
0: 아 그럼 이 사위가 섭하지 않소. 아 장모가 이 밥 한 술 잡수시면 내 당장 감세.
2: 가?
0: 가지?
2: 금방 가지?
0: 금방 가지 충분 가지.
2: 그래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술 준답게 얻어먹어 봐야지.
0: 에이, 아이고 역시.
2: 자,
0: 아이고 우리 장모 착하다.
2: 아, 얼른.
0: 아~
2: 아이고 이랬어야.
0: 맞다. 장녀.
4: 예.
0: 구수한 누룽지 좀 없느냐?
4: 찬밥이 되어나서 누른밥이 없어라.
0: 아, 상 물려라.
4: 예.
2: 골고루도 찾는다. 아이고, 말로 어찌했을까? 엄마, 그래도 책방에서 옛날에 용미 봉탕에다가 응? 자죽만 먹던 가락은 있어갖고 식은 밥 한 댕이 먹고 끄끄 엄마 하냐? 내가
0: 아이고. 아까는 배가 고파서 아무 생각이 없더니만은 오장 단속을 한 분 아니까 그래. 우리 춘향이 생각이 슬그머니 나네 그려.
2: 춘향 죽고 없어.
0: 아니 아까 그 단 놓고 빌던 춘향이가 그새 죽었단 말인가?
2: 춘향이가 자네 요모냥 요꼴을 보면은 당장 차결을 해버려. 그렇게 잔말 말고 가.
0: 아이고 춘향이 보러 갑시다.
4: 마님 바로 쳤사오니 아시안테 오서 가사이다.
0: 오, 그것도 바로를 쳐야 가는 거지.
2: 자네 어디 가려고 이렇게 나서는
0: 거야? 아, 가긴 어딜 가. 우리 춘향이 만나러 가야지.
2: 자네 올 것 없어. 나 저 우리 향단이 데리고 이웃집에 가서 저 담배 한 대 피우고 올 텐게 우리 집 좀 봐줘.
0: 허허이, 내가 한양서 여기까지 오는데 장모 집 봐주러 온 줄 아는가? 형들아!
2: 아저씨야! 아이고 어서 가자.
0: 가자 얼른 오너라 얼른 오너라.
2: 아이고 저 멘트를
0: 어쩌고 모시고 오너라. 가자
2: 가자 어서.

0: 어떻게 쉬어.
1: 아가, 준양아, 아이고, 이것이 또 기절을 했는가 보네. 준양아, 애미 왔다.
0: 밖에 누가 왔어?
1: 어, 애미 왔어, 애미.
0: 아이고, 어머니, 이 밤중에 어찌 또 오셨어?
1: 아이고, 왔다 왔어.
0: 오다니 누가 와요?
1: 그저 네가 앉아도 방, 서도 방, 누워도 방, 방, 방, 방 하던 이서방인지 뭐신지 여기 발뚝 거지 되어갖고 여기 와 있다시마.
0: 아니, 서방님이 오시다니.
2: 저기,
0: 서방님이 오셨거든. 나의 손에 좀 그래. 잡혀줘.
2: 오냐, 오냐, 오냐.
0: 서방님.
2: 오냐.
0: 서방님.
1: 오냐. 오메, 오메. 저 꼬라지를 보고도 환장을 하네, 그래요. 아이고.
2: 네가 이게 웬 말이야.

0: 어찌하셨거냐?
1: 이게 네 죄가 아니라 모두 다 내 죄로구나.
2: 서방님, 아니 서방님 행색이 이게 어쩐 일이시오?
1: 어, 그래, 내가 아이고, 내가 말도 못하겠다.
0: 아야, 너 이 말 속 알아듣냐? 서울서 여기까지 얻어먹고 왔다 이 말이다 지마.
1: 아이고, 그렇지, 내가 할 말 했거든. 해보거라.
2: 서방님.
1: 뭐냐?

딸을 울리라 고영이 내려갔던

0: 터지 가마를 터지 그 속이 어디가 알까마는 적은 무궁무추리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였으니 우지 말고 오늘 밤만 잘 견뎌라. 오늘 밤만 오녀
1: 그래.
0: 오늘 밤만 오늘 밤만 잘 견뎌라.

0: 상 오장장성 황중한 퇴이명 능조선 동창주 국가로 돌아 금을 시부이로시 넘은 광활로로 대령하라.
1: 예.
0: 그 김제망령 하별부안 영광학제 무한나주의 영암해람 황진장 헌부상 좌선영돌 산해며 그래국성 들어오더라 금을 시부이로시 남은 광활로로 대령하라. 나라에서 발행하여 전지임실 무대용다 급산인한 장수소차 운명을 거쳐 넘어사시팔번 소서의 담문하고 부정하려 들테니 너희들은 급급히 다녀오되 백문이 부려 일견이라 남의 말을 믿지 말고 당간한 불법치다 구로 불충한 놈 국국도 시한 놈 형제 화목 못하는 놈 희생을 탐하는 놈 이런 놈들 모두 낱낱이 정하시고 금을 시부이로시 남은 광활로로 대령하라.

0: 천년이 가고
1: 만년이 가도
0: 우리 사랑은
1: 이 순간에
0: 끊어질 듯
1: 이어지고
0: 사라질 듯

0: 감사합니다. 이 뜻깊은 이 무대에서 우리 여성국국이 한되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노력해서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여성국국을 많이 지켜봐 주세요. 뭔가 좋은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부탁합니다.
1: 네, 야.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영숙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2: 예.
1: 선생님은 방자로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셨는데요.
2: 예.
1: 여성국국 방자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그리고 삼마이 배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코미디 하는 사람들 같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삼마이고요.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삼마이를 많이 했고 어려서부터도 남자 역할만 했고 지금 딱 73년 됐네요. 51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여자 그런 애가 해본 일이 없거든요. 이제 장모는 이제 요 근래 좀 해봤지만은 친장모는. 그러나 모두 아시다시피 이 남자 역할 주연들만 찾는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그럼 속에서 참 너무한다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지 뭐 우리도 또 편이 있어요.
1: 네.
2: 그런데 예, 예, 나는 예. 웃음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관객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드리고 나도 즐겁고 같이 즐겁고 서로 소통하고 아주 날뛰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나 네 마이를 할래 삼마이를 할래 그럼 나는 삼마이예요.
1: 네.
2: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웃음을 드리라.
1: 그렇게 행복해요. 즐겁게 하는 우리 삼마이 배우를 하시는데도 아까 치성 드릴 때 어땠어요? 우리 관객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3: 네.
1: 아주 연기의 달인이시죠? 다시 한번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잘한다.
1: 네네. 자, 이번에는 우리 이미자 선생님
2: 예?
1: 급창 역할이셨죠?
2: 예.
1: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건가요?
2: 그렇죠.
1: 아, 예. 공부 좀 했죠?
2: 예, 예.
1: 아, 네. 어떻게 그렇게 매력적인 남성 보이스를 만드실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4: 예. 아,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면은 흘러서 이렇게 남자 목소리가 돼요.
1: 네.
4: 네, 그런데 우리 선배님을 모시고
1: 네.
4: 또 저 조영숙 선배님 모시고 이렇게 무대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저 박수빈,
1: 네.
4: 박수빈 씨 그 이걸 살려보려고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려요.
1: 네.
4: 그리고 한 가지 섭섭한 것은
1: 네.
4: 우리 저기 사또님하고 나하고 나왔을 때 끝나고 나서 박수가 나올 줄 알았어.
1: 아 지금 많이 쉬고
4: 네. 그런데 안 나온다.
1: 아 박수. 아유, 아 역시 이렇게 매력적인 분이세요. 네.

0: 우리 이옥천 선생님 지금 어사화를 쓰고 계시는데요. 여성국국의 스타였어요. 어느 정도냐?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오빠 부대는 뭐 비교도 못한대요. 아이돌 그거 뭐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기가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팬 문화는 어떠셨는지 또한 그 재미있는 일화 중에 간단한 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이제 제가 이제 윤동주를 연극할 때는 네. 윤동주의 그 연세대 학생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출연도 하면서 이제 윤동주한테 반하는 거예요. 네. 반해갖고 나 이제 그 공연을 끝나고 나가니까 막 행가리를 해주는 거야. 윤동주
0: 이런. 예. 스타였던 건 맞습니다.
1: 여성국적인 매력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들 매력 느끼죠?
0: 네.
1: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것만 느껴주시면 되는 거야. 네.
0: 이번에는 우리 춘향 역할을 해주신 김성희 선생님 프로그램북에 네. 여성국국은 나의 운명 숨 쉬듯이 그저 65년이라고 하실 정도로 또 1세대이신 여성국국의 1세대이신 어머님을 이은 모태 여성국국이신데요. 여성국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여성국국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
2: 네, 저는 이 직업을 돈 버는 제가 버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천직이다. 그냥 타고났으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여성국극이 쇠퇴됐을 때 그때는 할 수 없이 가수도 했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여성국극이 다시 부활을 하면서 제가 가수 때려쳤어요. 다시 고향으로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다 왔고 또 판소리 제가 명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은 이 판소리 배운 것도 우리 여성국극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여자 주인공 역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판소리도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여성국극은 남자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남자들이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매력이 여자분한테 있어요. 네, 아름다운 남자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면서도 그 남자 아름다운 남자한테 반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여성국극이 아주 정말 사람들이 보고 나면 너무 재밌어요 할 정도로. 근데 앞으로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원하시고 그렇지. 잘 봐주시면은 진짜 다시 한번 부활의 꿈을 멋지고. 이룰 것 같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다섯 분들이 평균 연기를 몇 년이나 했을 것 같아요? 대략 70년, 80년 가까운 생활을 연기 생활을 하시는 그야말로 그냥 레전드 춘향전이 아니죠? 정말 전설들이시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3: 네.
0: 네. 이번에는 영광의 순간들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 30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소자 선생님부터 한 말씀 주실까요?
3: 우리 선생님들 많이 좀 지켜봐 주세요. 여성국국을 좀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다음 우리 조용숙 선생님.
4: 여성국국 하면은 저도 지금도 꿈도 꾸고 가신양 만들하고 같이 무대에서 분지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부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세요.
0: 네. 네네 오늘 사실은
3: 나는 이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워.
0: 아이고 역시 우리 조용숙 선생님이십니다.
5: 자 저기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이렇게 영광적인 순간에 앞으로 여성국극이 계속 발전하고 살아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꾸자는 의미에서 네. 꿈이로다 노래 하나
0: 네, 좋습니다. 우리 꿈이로다 들으면서 멋진 작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할 수 있겠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의 수와 열대야의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세상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료가 대나무예요. 그 딱딱한 대나무를 실처럼 대실을 만들어요. 대오리. 대실을 만들어서 염색이 들어가고 염색한 대나무를 가지고 세상에 중요한 포인트가 컬러가 있는 거, 그다음에 그 패턴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많이 올라왔네 올해. 근데 이게 마디가 짧아가지고. 일곱 번 남갔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걸려요. 천연염색 중에서 제일 깊이 있는 색깔.

이게 지금 방울 문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사각형의 가운데 점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쌓아놓으면 방울방울방울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서 숫자를 세서 하는데 저는 몇 개 집으면 세 개가 저절로 딱 집어져요. 손 끝에 감각으로 해요. 1979년도 11월 달이에요. 그 햇살이 좋은 날 햇마을에서 아버지가 채상 짜는 거를 내 눈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 모습을 보는데 너무 쓸쓸하게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집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저 한 부분을 맡아서 좀 아버지를 도와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때 확 생겼어요.

환경을 쓰는 걸 했다고 봐야 될까요? 뭘 찾아 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아우 우리 처갓집에서 이걸 하고 있네. 내가 아, 이거 적성 맞네. 그래서 아 이거 나 해야겠네. 마음을 먹고 주말마다 아버님한테 전승을 받아서 전수교육 조교까지 올라왔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셨으니까 그냥 커가면서 봤거든요, 이걸. 맨날 집에서 이제 엮으시고 짜시는 걸 보고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제 맨날 대뜨시고 매일. 그래서 그냥 이제 자연스러웠어요.

대나무 그 짜놓은 그 바탕을 온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온단을 가지고 정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얼마만큼 창작력이 뛰어나냐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작품들을,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버지는 사람 손 한번 가면 물건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을 들여라는 거죠. 한 번 간 거하고 두 번 간 거하고 세 번 간 거하고 정말 틀려요. 그러니까 좀 귀찮고 저기 하더라도 계속 보고 만지고 또 이렇게 뭐 시정하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세상에 그 아름다움과 이쁨과 그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좀 어떻게라도 쓸 수 있게 그럼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굉장히 사랑하기도 하고 뭐 초창기 힘들었기도 했고 근데 요즘은 부채라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친구, 연인 같아요.

아버지 전때 쓰셨던 도구예요. 그러니까 바꾸지 못할 작업들. 그런 작업들은 가장 손에 익은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이쁜 부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당기는 힘하고 그 방목에 미는 힘이 맞물려야 되니까 발하고 손이 동시에 힘을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할 때는 많이 힘들죠.

일반 합숙성 같은 경우는 종이에 칠도 안 돼 있고 그냥 전형적인 한지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펴볼게요. 이 정도 소리가 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칠을 올린 합숙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묵직하게 소리가. 지금도 그냥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주변에 항상 아버지가 쓰셨던 뭐 연장들, 아버지가 소장하셨던 것들, 뭐 그다음에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어떨 때는 나가면서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그러고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0: 할아버님께서는 옛날 거를 이제 복원하는 거에 좀 신경을 쓰시고 하셨다면은 아버지는 이제 거기 더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까지 이렇게 진짜 작품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뭐 미술 작가, 뭐 화가들이 작품에 이제 자기 생각이나 그런 걸 넣는 것처럼
1: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뭐 무엇인가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살지 않으면 그건 뭐 죽은 것이나 같다. 그 말씀은 이제 제 가슴에 박혀 있죠.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단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단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 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헤이요!
0: 축도 하온 신내.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2: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이렇듯이 우리네 인생사 기뻐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데 인간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을 다 제하고 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한번 사는 인생 아까운 청춘이 가기 전에 희로애락으로 즐겁게 지내보자.

맞아 정치월이 8월 3구월 40월 오동지 6섯달에 1년이면 12달 4년은 10달 300은 예순날이요 한 달은 30일 한 달은 15일 하루는 다 12신 기주야 하고 24식 시시때때 드는 액을

삼월에 삼진날 은자철이 막아내고 삼월에 드는 해 감사월 첫 파일날 석가열에 비쳐

세상 소리로 막아내고 6월에 드는 애 7월에 질석이리오 현우직녀 상봉이리라 우작교 다리 노튼 까치머리로 막아내고 7월에 드는 애 8월이라 한가윗날 우리 순편만 입이죠 이웃집

오셔다 산당 자리로 막아내고 9월에 드는 애 10월에 삼딸이라 좋고 좋나를 가리워서 고사

동짓딸들 내근 서딸의 금은 날 떡가래로 막아내고 서딸의 드는 액은 대년정을 열라 흔나루 박정희의 지역 백지 한 장에 들들 마라 막걸리 한장 웃진 처석 원강의 소멸하니 풍으로 가면 재수 소망 서로 가면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아이고. 가볼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없나? 아, 뭐야? 야, 버스가 장난이 아닌데? 야, 이거 놀러 가는 것 같은데? 어, 아무도 없네. 어? 뭐야? 왜 아무도 없어? 우와, 와, 의자도 진짜 좋네. 우와. 어머, 야. 와. 어머, 야. 와. 야, 최고인데? 야, 최고인데? 어.
1: 조심, 조심.
0: 와, 근데 버스가 왜 이렇게 좋아? 와. 어?
1: 어. 아니, 계신데.
2: 안녕하세요. 어머. 벌써 오셨네. 누가?
1: 어머.
2: 안녕하십니까?
3: 아이고, 안녕 아버님.
2: 어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유, 반갑습니다.
1: 김신입니다.
3: 아이고, 안녕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2: 우리 유명하신 네. 그 유명한 발라드봉의 최고의 거장이신
3: 아닙니다.
2: 계시 계시만요.
3: 발라드봉. 예. 반갑습니다.
2: 예. 계시. 예.
3: 정말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2: 예. 기기기기.
1: 안녕 아버님.
3: 안녕 아버님.
1: 네, 반갑습니다.
3: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버스가 오늘 무슨 단체 소풍 가는 것처럼 굉장히
2: 네,
3: 아, 진짜요?
2: 맞아요. 그럼 네. 여러분이 이제 같이 함께 가족들이 와, 같이 하시죠.
3: 예, 아니, 버스가 예. 너무 좋아가지고.
2: 예예. 예. 여기서 우리 산악버스, 어몽글레 산악버스는요, 오시는 타시는 모든 분들이 VIP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VIP라고 지금 써놨던 VIP. 최고 최상으로 모시고.
3: 아, 그리고 네, 버스가 제가. 아직 비닐도 덜 뜯었어요.
1: 예, 약간 아직, 새거 냄새 나지 않아요?
3: 네, 너무 좋아요.
1: 그렇죠.
2: 같이 하신 분들이구나.
1: 네, 안녕하세요.
2: 아, 반갑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아, 예. 와, 너무 멋쟁이면서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4: 아, 아유, 감사합니다.
2: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1: 네, 많이 뵙고.
2: 예,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3: 아, 다들 확실히 네. 산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그냥 들어오시는데 건강한 향이 딱 나네요.
1: 네, 다들 와. 느낌이 다르죠. 네,
3: 느낌이 진짜 맞아요. 달라요.
1: 예. 두 분은 어떤 관계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5: 사회교육원에서 상담 공부하면서 만났는데 아~ 20년 됐어요.
1: 20년 되기 예.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산에 청바지는 정말 고수님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청바지 입고 이렇게 딱 산행복장이 아니고 이건 뭐 잠깐 뭐 이렇게 산 밑에 피크닉 이런 복장으로 산에 오시면 처음 봤는데.
0: 저는 그 태백산 기인 이래가지고.
3: 태백산 기인. 근데 저는 기인 같지 않으신데?
0: 네, 하루에 11번 태백산을 다니고. 하루에 11번 태백산을 다니고. 네. 그 다음 3,252번 다녔습니다.
3: 네, 3,252번.
0: 뭐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거의 다 다녔고. 제가 국립공원 안전 도우미도 하고.
3: 그러세요? 네네.
1: 안녕하세요.
3: 자, 우리 산업버스 우리 고객 여러분들과 VIP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2: 출발! 출발! 출발! 야, 출발!

0: 이진희 선생님께서는 네. 뭐 어떻게 여기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1: 신청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옆에 언니가 아, 언니가 해가지고 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하. 먼저 본인이 신청하고 진희야 두 명씩 신청해야 된다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그래서 네 이름 넣었다. 괜찮니? 그래가지고 아 간다고. 그래갖고 언니 덕분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아,
2: 답장 넣었다. 아니,
0: 솔직히 뭐, 네.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1: 아닙니다.
0: 마지못해.
1: 그렇지 않습니다.
0: 형이 마지못해 오신 분이.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내리셔야 돼.
2: 형도 내리셔야 돼. 내리셔야 돼. 형도 내려야 돼. 이번에 진희 선생님이.
3: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클을 굉장히 오래 탔어요. 15년 이상을.
0: 그 사이클을?
3: 네네. 로드 야, 사이클.
0: 자전거를?
3: 네. 오래 야. 탔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에 많이 오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필 코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산을 많이 오르게 됐는데 이제 그걸 이제 자전거가 아니고 내 두 발로 이제 가보고 싶다는 욕구가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산행을 시작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랑 일단 산행을 즐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얘기한다고 버스가 멈춘지도
0: 네,
2: 몰랐네.
0: 네, 네,
2: 아유, 반갑습니다. 오신다고.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어서 오세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호님이랑 주한님은 어떻게
3: 어떤 인연이세요?
4: 예. 원래는 이제 알던 사이는 아닌데 그 동호회를 지금 같이 좀 해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좀
2: 무슨 2년 정도.
4: 그 좀 말하기 쑥스러운데 스윙 댄스.
0: 오! 오! 스윙!
5: 이성 친구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아 진짜요?
0: 네.
2: 이거 스윙이요 이거?
4: 네, 네. 네 그런.
0: 저도 스윙 댄스 좀 출 줄 알아요. 저도 스윙 댄스 좀 출 줄 알아요.
2: 춤이나 춤추시지 않고 왜 또 산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춤추시지 않고 왜 또 산으로 올라오셨습니까?
4: 이제 춤은 그냥 취미로 한 거고 이제 산을 원래 좋아하긴 했는데 이제 등산 좋아하면 또 어몽길 대장님하고 이 또 산 타는 건 또 영광이니까.
6: 그렇죠. 아 저도 사실 엄 대장님이랑 산 탄다는 생각에 사실 진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게 됐거든요.
0: 네.
6: 아.
7: 산은 어디나 다 좋은 거니까 저는 어몽길 선생님을 목적으로. 저도 안 그래도 엄 대장님 굉장히 존경하는 산악인으로서 뵙고 싶기도 하고.
8: 최고 기대된 게 우리 엄 대장님 보는 거였거든요.
6: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0: 맞아요, 맞아요.
2: 아, 우리 엄 대장님. 팬씨엠님께서 또 아, 그게 와 저는 또 우리 발라드계 세계 제 한국의 최고의 거장.
0: 아, 맞아요, 맞아요.
2: 아니 제가 거장까지
9: 한 소절이라도 한번. 아,
6: 지금 새벽 6시거든요. 예. 지금 새벽 6시거든요. 예. 한 소절이라는 말이 네.

0: 감사합니다. 예.
1: 기억만. 아.
0: 예. 우리 그렇죠. 또 예, 좋은 기억만 가지고 또 산에 오르잖아요.
1: 그렇죠. 우리 산악버스 예. 오는 걸 가족 여러분들 좋았던 기억을 갖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2: 잠깐만요. 잠깐만요. 새벽에 오시느라고 네. 빈속으로 오셨기에
1: 그렇죠. 예, 예. 물만 마시고 아, 예, 예.
2: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예. 집에서 쑥떡을 쪄가지고
1: 해갖고
2: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나눠 먹으려고 이만큼을 갖고 왔습니다.
3: 댁에서 직접 만든
2: 그것을 지금 같이 진짜. 먹으려고 이렇게
1: 아, 제가 진짜 쑥떡 진짜 좋아합니다. 아, 진짜 아 진짜 뭐 농담 아니고 진짜 쑥떡 좋아해요.
0: 이산으로 가면 쑥떡 쑥떡 아하
3: 대장님 먼저
0: 이렇게 먼저
3: 네네네
1: 감사합니다. 예,
3: 아, 이거 다 드시래요, 대장님. 아, 이거 대장님 예. 거 다.
1: 이야, 진짜. 와. 오, 쑥 냄새가.
3: 아, 향이.
1: 이야, 쑥 향기가 그냥. 이야, 진짜.
0: 이야.
1: 쑥떡.
3: 맛있죠?
0: 짠.
4: 봄 되면 네. 뜯어갖고 네. 쌀이랑 불려서 방앗간에 가서 빠서 네. 이렇게 만들어갖고 냉동을 시켜요. 네. 그래서 1년 내내 꺼내서 먹는데 제가 7살 된 하민이라는 손자가 있거든요. 네. 그럼 걔가 가끔 한미 쑥떡 있어? 이러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쪄서 한 번씩 갖다 주고 그래요.
5: 애미다 떡 먹어봐. 맛있어.
6: 얼마나 맛있어?
5: 이만큼.
1: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먹지만 이 정성이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3: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0: 드디어 충남 태안의 꽃, 와. 백과사.
1: 네, 와. 날씨도 반기는데요.
2: 와, 날씨도 진짜 좋다. 약간 소풍 온 느낌이에요, 지금.
0: 아, 야, 오늘 우리 팔팔한 팔기가. 야, 우리 여기 태안의 꽃, 태안 만조.
2: 좋다.
0: 자, 여러분, 우리 그 백화산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2: 아, 좋다, 좋다.
0: 하면서 근데 오늘 왜 우리가 인원이.
1: 네, 인원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2: 아, 이게 줄은 거예요?
1: 네, 네.
2: 아니, 우리 대장님이 계신데 이거 지각하면 이거.
1: 혼나야죠.
2: 그죠? 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0: 예, 예, 예.
3: 어, 저기 오시는 것 같은데요?
1: 어, 네. 어, 안녕하세요.
2: 아이고.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시커먼 수들이 갔나? 이 시커먼 수들이 갔나? 아이고, 예, 예, 예.
1: 반갑습니다.
0: 예,
1: 반갑습니다.
0: 이분들은 도착지점에서 나타나신데 어디서 오신 겁니까?
4: 네, 대구에서 왔습니다.
1: 대구에서?
0: 아, 대구! 네.
1: 야, 이제 완전체가 됐습니다.
0: 아, 이제 완전체 네. 다 모이신 겁니까?
1: 네.
0: 아, 예.
2: 야, 이런 단체 생활 진짜 20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이런 약간 소풍 같은 여행. 네.

0: 자, 조를 날아야 되는데 참 조가 중요합니다. 네. 진희 선생님, 우리 인수, 인수님.
1: 영광입니다.
0: 예, 권천님.
2: 네.
0: 오늘 제가.
2: 감사합니다.
0: 모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님. 네. 그리고 수남.
3: 네.
0: 성지.
4: 네.
0: 이조.
5: 이조. 아, 네. 아, 와, 좋습니다. 와, 목소리가 좀 약한데.
0: 3조. 고우님. 예, 예. 3조. 캐시엠님이 모시겠습니다. 아하. 자, 손 모아주시고.
4: 아, 이거 네.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요?
0: 어머길의 산업버스 백화산 도전!
6: 기, 기, 기! 화이팅!
5: 화이팅!
0: 아, 진짜 출발입니다.
4: 갑시다.
0: 진짜 출발입니다.

0: 야, 진짜 돌산이네. 조심하십시오.
1: 조심하세요.
2: 조심하십시오.
1: 아이들이 다 기기묘묘해요, 진짜. 예?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아까 출발할 때 바위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3: 잠깐 모이세요. 잠깐 모이세요. 대장님.
1: 나무 오늘이 너무 좋다. 또 소나무가 많아서 이 피톤치드가, 피톤치드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0: 야.
4: 들어서자마자 또 소나무가 반기네요.
0: 야, 좀 숲이 우거지니까 좋구만.
2: 아우, 소나무 향이 느껴지네요.
0: 아이고, 새가 지저귀니까 좋구만. 새들도 우리를 반겨주네.
4: 그러네요.
1: 순 이게 거의 바위야, 바위.
5: 네.
1: 예? 길이 바위로. 바위길이네, 바위길이요.
4: 근데 이게 돌길인데 되게 거친 돌길이 아니라 둥글둥글한 돌길이에요. 순둥순둥한.
6: 순둥순둥 돌.
4: 네.
1: 야, 무슨 공기돌 같이 말이야, 그 돌들이.
0: 나는 백화산이라고 해서 하얀 꽃이 많아서 백화산인가?
4: 맞아요. 여기 바위가 많은데 그 바위를 하얀 꽃으로 표현했어요.
0: 와, 진짜 천재네.
4: 우와.
0: 야, 근데 이런 바위산에 어떻게 이렇게 숲이 우거졌을까?
4: 이게 소나무와 관련된 전설이 있는데, 백화산이 흑화산이 되면 이곳 태안에서 만 명의 문인과 천 명의 무인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대요. 그래서 이곳 분들이 검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소나무를 많이 심었고, 그 덕분에 이렇게 기암괴석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지금의 풍경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0: 근데 바위가 진짜 예쁘게 돼 있다.
4: 그렇죠.
0: 왜 좋은 산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천천히 이 산의 기운을 온전히 느끼면서.
4: 저 앞에 첫 번째 뭐가 나왔어.
0: 와, 너무 이쁘다.
4: 저 앞에 있는 저 바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표지판 보기 전에 맞춰보기.
6: 어려운데요.
0: 정답. 흔들바위.
4: 어떤 바위?
0: 흔들바위.
2: 호두바위.
4: 호두바위도, 근데 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2: 두뇌바위.
0: 엉덩바위.
4: 아닙니다.
6: 부부.
4: 이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뭔가 불꽃이 용서 숨치는 것 같은 그런 불꽃바위란 이름을 갖고 있는데.
1: 불꽃이 막 확 타오르는 그런 형상이네, 뒤는 또.
4: 반대에서 보면은 그 애틋한 부부를 닮았다서 부부바위기도 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6: 여기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4: 그러니까. 근데 무슨 허파 같기도 하고, 뭐 간처럼 이렇게.
0: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올려놓은 것 같아. 누가 올려놨지?
7: 군수님이.
8: 아니, 군수님이 어떻게 올렸나?
7: 아니, 노력 많이 하시니까.
1: 예, 아주 영험스럽습니다. 바위들이 다 기기묘묘해요, 진짜. 예? 야, 이게 바로 용허리 바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용의 허리를 지금 밟고 가는 겁니다, 지금. 야.
2: 용의 허리.
1: 용허리 바위.
2: 용의 허리를.
1: 어휴. 막 기운이 느껴집니다.
0: 이게 예전에는 고래 바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1: 야. 내가 바위 하나 내가 이름 져줘야겠어.
4: 저 바위도 특이하게 생겼다.
1: 야, 요 바위. 야, 원앙바위. 사랑.
6: 입 맞추는 것 같아요.
1: 네, 딱. 예? 입 맞추려니까 여성이 부끄러워서 살짝 뒤를 물러서는. 야, 사랑바위네, 사랑바위. 근데 희한하게 이 돌이 쪼개진 거예요. 왜냐면
0: 돌이 이혼했네. 여기 돌이 이혼했네.
1: 그렇죠.
4: 감동 바사사. 감동의 바사사.
0: 아, 그냥.
1: 여러분들 이걸 딱 보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 뭐 있습니까?

0: 진짜?
1: 양옆으로 이게 다 조망 좋네.
0: 야, 와, 이건 그림 아니야?
2: 진짜 신기하다.
1: 이거 소나무 여기 나있다.
2: 야, 야, 진짜 이건 뭐야? 신기하다. 와. 어떻게 이래 왔지?
1: 여기 소나무 나있어요. 와,
0: 여... 산을 언제부터 탔어요?
2: 아, 저희 아버지가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군인일 때 상병 휴가 때 아빠랑 같이 지리산에 갔어요. 근데 뭐 군인이 맨날 산 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0: 너무 좋았지.
2: 네,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조금씩 산에 빠졌던 것 같아요. 좀 느꼈죠. 아, 내가 좀 산을 좋아하게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역하고 나서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산악부에 들어갔죠. 그때부터 산을 많이 탔어요.

0: 이제 제가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면접을 되게 많이 봤어요. 어느 기업에서 등산 면접을 봤어요.
1: 등산 면접을 봐?
0: 예. 회사에서 대자란 버스를 타고 네. 산 입구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내려주고 지금부터 등산 시작할 건데 뭐 문제가 있으면은 천천히 가도 된다. 순위는 이제
1: 너무 신기하다.
0: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로 영향 안 줬던 거죠. 2등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1: 왜 2등을 했는데 왜 떨어져?
0: 인적성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2: 여러 명이서 갔죠.
0: 아 그렇죠.
2: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 명이서 갔는데 약간 단체 생활을 어떻게 하나를 봤던 것 같아. 뭔가 개인적으로 막 등수를 쫓는다기보다 주변도 많이 살피고 뭐 이렇게 낙오되는 분들 없나 이렇게도 좀 보고 좀 그런 걸 보지 않았나. 혼자서 무조건 1, 2, 1등 하려고 그랬지.
0: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나 먼저 간다 하면서 아,
2: 그래서 떨어졌네.
0: 야 너 탈락. 아... 등산을 하다 보면은 항상 힘들고 지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도 버티면서 산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취업 준비도 항상 힘들고 배고프고 돈이 없지만 꾸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게 취업 준비라고 생각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에겐 산이란 정신력이 되어주는 근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철인 대회를 나가는데요. 대회 시간이 약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는 대회입니다. 등산을 하면서 기른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 철인 대회를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대회 잘 치르고 올 거고요. 잘 치러서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0: 야, 여기 쉴 곳이 있네, 정자가. 시야가 확 트이는 게, 좋네, 아주 여기.
1: 와, 여긴 또 뭐야?
0: 너른바위가 나오는데 마당에 멍석 깔고 돌로자를 놓아둔 듯한 곳으로 등산객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멍석바위. 시원하다.
1: 좋다.
0: 이 백화산이 태양군을 이렇게 감싸고 있네.
1: 그러네.
0: 예. 이게 뚝 둘러서 이렇게.
2: 명당이네요.
0: 예, 진짜.
3: 산방 때리기 너무 좋은 데인데요.
0: 그러니까,
1: 시원하다.
0: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지, 진짜?
1: 예전에 아빠랑 산 올라오면 아빠가 늘 그랬었는데.
0: 뭐?
1: 이 많은 집 중에 내 집 하나 없다고.
3: 아빠가? 너무 슬픈 말인데.
1: 네.
0: 여기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정자에 잠깐 쉬죠.
4: 네. 네.
0: 아, 맞아. 야, 맞아. 진짜, 아니. 맞아. 아까 버스 안에서 좀 뭐, 말씀하셨잖아요. 싱댄서 두 분. 예? 여기, 이 멍석바위에서.
2: 산 위에서.
0: 그러니까.
2: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서.
0: 예, 예.
2: 오세진 작가님이. 도와주신다고.
0: 맞아. 오세진까지도 아까 싱댄서 뭐 좀 했다고 그러던데.
3: 찍고 했는데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아, 두고 보겠어. 한번.
1: 야, 멍석바위 위에서 스윙댄스를 보고 이게.
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0: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야. 아니 박수로 칠 것까지는 없는 거 안 돼 안 가서.
2: 아니 근데 뒤에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자연 공연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0: 아니 근데 네. 자연 공연장인데 그림은 별로 안 좋네. 이렇게 뭐 좀 썰렁합니다. 그 자리도 바람 불어서 썰렁한데 더 썰렁하네. 아이 그러면서 신님 모델 네. 우리 권찬님도 그러시고 지니님도 두 분이서 한번 이렇게 먹힌
3: 야 멋있겠다
0: 모델 이렇게 아 진짜
3: 야 이거 뮤직비디오 한 편 나오겠는데요
0: 글쎄 말입니다 이거
1: 확실히 다르다.

0: 두 분에서 박수.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진짜 좀 존경스럽습니다. 두 분께서 워킹을 하는 순간 이 바위가 그냥 막 그냥 행복해가지고 그냥 저 멍석 바위가 환하게 웃고 있네.
1: 스윙댄스는 안 웃었어요?
0: 아니 막 울고 아까 막 거기서 바위에서 막 뭐 눈물이 뚝뚝 물이 흐르더라고. 예, 울고 있었어.
2: 아, 절벽이 있어가지고.
3: 네. 아, 그렇죠? 절벽만 아니었으면 날아다녔을 텐데.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잘못해서 넘어져가지고. 네. 아니 팔이라도 부러지면.
0: 네. 산이라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3: 네, 안전사고. 네. 같은 거 일어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진짜 어떻게 대처를 해요?
0: 우리 지금 그 우리 저 계명대학생학부 애들 저 우리 두 명이 저 왔는데 한 친구는 등반하다가 추락해가지고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요.
4: 밧줄 타다가 이제 그 추락해가지고 이제 완전 오른쪽 다리가 완전 그냥 망가져가지고 오랫동안 병실 생활한 적이 있어서. 근데 그때 되게 구급 대원들이 초기 대처를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약간 좀 감명 받아가지고. 네. 초기 대처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0: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4: 네. 네, 좀 이제 구조 구급 대에서 좀 궁금해져가지고 그쪽 전공을 다시 다니고 있어요.
0: 아, 네. 구조 구급사.
4: 네.

0: 다쳐보니까 일단은 그 다쳐 부상을 최소화시키려는 그 노력과 방향, 방편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느껴져서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일단 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계속해서 이제 산 타면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1: 기분 좋은 네. 뭐 갖고 그럴까요? 갖고 다니시겠네 그럼 몸 좋지할 수 있는?
2: 야, 네. 갖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야 우리 대장님 이 팔기가 와, 정말 다채롭네요. 팔기가 이제 팔팔하고 예. 워킹하고 막 스윙 댄스 치고 막 다치면 뭐 팔로 감아주고 막 완벽합니다.
3: 붕대랑 붕대, 삼각대,
1: 삼각대
3: 그리고 각종
1: 삼각권, 이제, 삼각권,
3: 네, 삼각권 거즈들이 소독이 되는데
2: 이게 간단한 이런 그런 키트구나.
3: 네, 네. 키트가 있어요. 네.
1: 예를 들어서 뭐 발목이 되면 겹줄됐다, 발이 됐다, 어떻게?
2: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 우선 우선 앉아 앉아야 돼, 권찬님, 권찬님, 자리들. 아, 어디 어디 봐야 돼? 어디 어디? 자, 자,
2: 아,
1: 발목,
2: 선생님.
1: 발목 겹절했다. 어떻게 감는 거야?
2: 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1: 감는 거 잘 봐야 돼.
2: 어.
1: 예, 네, 저 여러분들 잘 좀 보세요. 이렇게
3: 직선으로 이렇게 평행대를 이렇게 이뤄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2: 네. 어우 되게 압박이 되네.
3: 네.
1: 아 근데 발목 이거.
2: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0: 일단은 고정이 돼.
1: 아우 나섰어. 나섰어 나섰어. 우와. 되게. 아니 발목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2: 아 밑을 두 번에 엑스를 안고. 아.
3: 예.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사? 약국 가면 있어요.
0: 아 약국에서 팔고요. 아. 네. 어지간한 산에서 이제 응급처치함이 있어요. 아. 예. 그럼 이제 119에 이제 그 연락을 하면은 이제 그 비밀번호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빼서 할 수가 있어요. 오. 네. 와.
2: 아 오늘 뭐 이번 8기는 다재다능합니다. 다재다능해요.
4: 저도 예, 뭐... 산행을 할 때 예. 필수로 가져다니는 키트가 있는데 시청자분들께 혹시 도움될까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헤드램프 필수고 아, 서바이벌 블랑킷. 이게 그렇죠. 위급 상황 시에 체온 조절하는데
2: 그럼요 그럼요.
4: 단 몇백 원인데 진짜 그렇죠, 큰 역할을 그렇죠. 하거든요.
2: 단 역할을 해주는 네. 보험 역할을 해주니까.
4: 그리고 호루라기. 네, 이게 다 최소한 이 세 가지만이라도 꼭 필수로 가지고 그렇죠. 다니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 맞습니다. 잘. 아미나이프, 네, 그 다음에 호루라기,
4: 헤드램프,
2: 그 다음에 여기 신발창도, 신발이 다할줄 모르니까 신발창도 하나씩. 아,
1: 예.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2: 신발창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 신발창 떨어지면 맨발로 어떻게 산길을 가냐고. 그러니까 비상용으로 신발창도 하나씩 갖고 올게. 네. 예, 아유, 아주 꼼꼼하셔. 자, 이제 조명 출발하겠습니다.
4: 네.
2: 백화점 네. 정상을 향해서.
4: 와 바람 진짜 기가 막힌다.
5: 엄청 분다 바람이.
4: 어 너무 좋죠.
2: 네. 아니 백화산 살진 형님이 이제 우리 팔기를 넘어주니까 좀 아,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더울까 봐 뜨거울까 봐 바람까지 불어주시고.
4: 맞아요. 네.
6: 아 진짜 덥지도 않고. 예. 네. 온도 딱 좋아요.
2: 예. 네.
6: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네 좋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4: 아 근데 지금 좋다 좋다 해주시는 그 추임새가 네. 저희들까지 더 기분 좋게 만드는
6: 그렇죠?
4: 것 같아요.
6: 진짜 네. 좋아. 전항 봉항 따라 내가 왔도다.
0: 나 오늘 말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목이 아프지?
7: 아, 별로 안 한 것 같았어요.
6: 조금 여물 때 오면 매미 소리도 들리고 되게 좋겠다. 저 말 좋다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7: 아 좋다 좋다
6: 좋다
7: 좋다.
5: 아우 바람이 진짜 좋다. 너무 좋다.
3: 땀 난다 금세.
5: 아 그래?
6: 야 구름다리다.
7: 야 와 길다.
6: 와 미쳤다.
2: 꽃과 바다.
4: 와.
6: 야 여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7: 야.
6: 와. 진짜 여긴 말도 안 된다.
4: 세상에! 저 앞에 탁트인 가로림만이랑 바다, 소나무 숲.
2: 이산은 어떻게 진짜 소나무가 이렇게 많지?
4: 소나무 바다예요, 완전 대장님.
2: 어.
5: 어, 아래 밑에가 뚫렸어요. 무서운 순간 보니까.
4: 오, 약간 흔들린다.
5: 저 잠깐 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4: 무서워요? 저 잡으세요.
2: 와, 씨.
3: 이게 좀 흔들거려야 재밌는데.
5: 지금 흔들거리고 있잖아.
3: 아, 이 정도는
5: 언니 흔들지 마.
3: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6: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7: 흔들흔들.
8: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 맞나?
5: 와, 너무 좋다.
6: 와 정말 이거는 안, 카메라를 안 들이댈 수가 없어요.
2: 아니
6: 와 나 이런 거
2: 외국에 어디 그 침엽수림 침엽수림을 보고 보는 것 같아 외국에. 저게 바다는 저 끝에가.
4: 와
6: 와 진짜 이거 장관이다 진짜.
2: 자 1조 2조 3조
6: 아 자 좋다. 아이고.
2: 출발했습니다. 미끄럽습니다.
4: 조심하세요.
2: 안녕하세요. 그럼 우리 진신 산은 또 어떻게 해서 인연이 되신 거예요?
9: 산에는 꾸준히 다니고 있었는데 예. 고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2: 예.
9: 걸을
2: 아, 고관절을 수
9: 골절이 돼가지고 넘어져가지고
2: 아~
9: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걸을 수 있을까
2: 얼마나 그런 거

0: 그게 좀 얼마나 됐고?
1: 한 6개월 동안 누워만 있었죠.
2: 아, 내가 건드렸다. 내가 건드렸다.
3: 됐어.
2: 됐지?
1: 한 6개월 정도는 휠체어 타고 있다가 목발 짚으면서 이제 찔뚝거리면서 다녔죠. 그때 엄청 걸었습니다. 막 발바닥이 아프도록 걸었습니다. 걸어보려고.

숨이 막 턱끝까지 올라올 때 힘들죠. 그냥 한 발 한 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냥 치유가 되는. 그냥 산을 바라보면 그 푸르름이 좋고, 또한 앙상해진 그 산이 또 좋고, 꽃핀 산이 좋고, 바람도 좋고, 그냥 좋습니다, 산은.

0: 시니어 모델인가도. 네. 예, 그걸 어떻게 하게 된 계기는?
1: 친구랑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네. 거기에 잡지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예. 잡지책을 보는데 예. 그게 뜬 거예요. 모델 아, 대회가. 아, 그 예. 친구가 예. 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 예. 근데 제가 이쁘지도 않고 안경도 쓰고 안경을 벗으면 보이지를 않아요.
0: 그래서 지금 시력도 상당히 안 좋으시다고 그런 것 같은데.
1: 예. 모델이라 하면은 막 갇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귀도 크고 막 이렇게. 네. 학교에다 물어봤더니 상관없다 그래요. 시니어니까. 네. 그래서 그 계기로 나가게 돼서 상 받고 그래서 학교 가게 돼서 워킹 하다가 지금 강사로 할 수 있는 거였죠.

제가 그전에는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경험도 없는데 이것을 그 얘기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예, 많이 느낍니다.

0: 생각보다 정상이 멀다. 우리가 많이 뒤쳐졌나?
1: 금방 또 따라잡지 않겠습니까?
2: 2조, 3조 감점성도 바랍니다, 이사.
3: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4: 잘 들었습니다. 부지런히 오세요,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대장님, 배고픕니다, 오바.
4: 네, 3조, 3조. 조심해서 잘 오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 예, 조심해서 갈 건데요, 오바. 배고픕니다, 오바, 대장님, 오바.
4: 저도 배고픕니다, 저도. 아침에 숙면 먹고 지금 뭐 아무것도 못 먹어서. 오늘 배고프지 빨리 오세요.
0: 예.
3: 네,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4: 예.
3: 대장님 시장하시단 말씀 처음 하셨어.
0: 그래,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아이고, 대장님.
2: 2조, 3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0: 죄송합니다, 대장님. 감사합니다. 대장님이 빨리 빠르신 겁니다.
2: 아, 제가 빠른 거예요?
3: 예. 네.
2: 반짝반짝 붙어주세요.
3: 알겠습니다.
2: 네. 떨어지면 안 됩니다.
3: 네.
2: 예. 가겠습니다. 자, 조심하세요.
0: 네, 조심하십시오.
3: 조심하세요.

0: 첫째도 안전.
1: 네, 안전하게.
0: 둘째도 안전. 셋째도
2: 안전.
0: 오케이.
1: 와, 여기 너무 좋다.
3: 와.
1: 와, 넓은 밤이다.
0: 야, 진짜 좋다.
4: 여기도 뭐 멍석바위 같네.
1: 와.
0: 와.
4: 여기 좋습니다. 여기 널찍하니까 점심을 먹고 가죠, 정식은.
0: 배고 파이어.
4: 산행 중 가장 행복한 시간.
1: 가장 기대되는 시간.
0: 아이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0: 준비하고 지니님 무엇을 준비? 아이고 이거 뭐야?
1: 묵은지 볶음하고요.
2: 와 내가 제일 사랑하는
0: 진짜 묵은지 볶음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1: 알타리 김치요.
2: 아 타리타리 알타리. 네. 오 씨.
1: 그럼 요거는 이제 제가 담근 고추장 된장으로 한 쌈장.
2: 쌈장.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1: 그리고 이제 친구는
0: 지니님은
3: 이것은 족발입니다. 얼음을 사이에다 넣어갖고 와서 괜찮을까 와. 싶습니다.
2: 와. 냉족발이네 완전. 와.
4: 저희는 일단은 대구가 곱창이나 막창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0: 아 막창 중이죠. 막창 유명하지.
2: 쳤다.
0: 대구 막창 유명하지.
2: 야 오늘 진짜 돌았다.
5: 막창 선생입니다.
4: 우와
5: 맛있겠다.
4: 그리고 이제 그 무침회라고 이제 그 오징어하고 이제 여기서 비벼서
0: 오징어 무침.
4: 예.
0: 이 산악구 출신이 틀리구만. 개명지 산악구가 역시 아. 살아있네.
4: 새벽에 여자친구랑 같이 만든
0: 새벽입니다. 와! 야, 전. 야.
5: 아, 저는 여자친구가 싸준 삼겹살 김밥이랑 아~ 떡갈비.
0: 둘 다 여자친구를 극찬들 하시네. 여자친구. 야, 여자친구가 만들어준 전.
2: 아~ 저도 오픈하겠습니다. 맛집 줄 서서 사온 저 매니저가.
6: 아, 그래도 네, 맛집에서 사온 김밥. 아니, 사실.
2: 소풍은 김밥이죠?
7: 맞아요. 네. 맞아요.
2: 나눠드리겠습니다.
7: 네. 네.
2: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네.
1: 저는 이렇게 떡을 챙겨왔는데 조금 특이한 게 사실 이게 김밥통이에요. 사실 저희가 산행 갈 때 김밥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KCM님처럼 이렇게 쿠킹 오일을 보통 싸서 테이크아웃을 하시는데 네. 이런 김밥통을 이용하시면 이게 재사용이 가능한 통이거든요.
0: 네, 환경 좀 더,
1: 예, 환경. 네. 네.
2: 야, 저를 두 번 죽이시네요. 예. 저를 두 번 죽이시네요. 예. 근데 떡이에요? 이거 네. 이게 답니까? 근데 이게 다예요?
1: 네, 용서 최소화. 아,
2: 내가 좀 더 난 것 같다.
0: 아, 우리 세진 작가.
8: 세진.
0: 예?
8: 세진.
0: 아, 세진 작가. 아, 이제 멀어지니까 이름도 별로 이제 기억이 안 나 이제. 아, 진짜. 예. 저번에 뭐 젓가락만 갖고 오셨는데.
1: 밥그릇만 가지고 와가지고 제발 저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세요.
2: 아, 진짜?
0: 7일만에 처음 밖으로 갖고 왔는지 계속 밖으로 갖고 왔는지 여기 오늘 다 처음 출연하신 분들이 어떻게 알겠어? 누가 믿어?
9: 자기만 생각해요.
0: 그러니까 입만 벗고 야,
9: 저도 밖그릇만 갖고 오고 싶었어요. 무거워서.
0: 글쎄 말이야. 야 진짜 오늘은 뭐 어떻게 뭐
8: 오늘은
0: 맞습니다.
8: 네, 이 뜨거운 날씨에 어울리는 초계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0: 아, 초계 네, 국수?
8: 이 면도 미역으로 만든 면이어가지고.
0: 야, 네. 예.
8: 아, 육수는 사왔습니다.
0: 육수 사왔는데 그걸 만드셨습니까?
1: 네. 와, 근데 비주얼이 너무 좋다.
0: 맛나게 맛있게 이 백화산의 기와 함께 드시길 바라면서 식사 시작!
8: 와, 잘 먹겠습니다.
0: 네, 맛있게 드십시오.

0: 야, 이건 그냥 야, 진짜 맛있다 먹었지.
1: 진짜 전 잘 만들었는데? 전집 사도 되겠어, 전집.
2: 전집
3: 먹고 먹어봐.
2: 나 이거 쌈을 싸서 먹어야겠다, 어머니. 네. 한 입, 아.
0: 보통 우리가 산행하면서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먹기 힘들잖아요.
4: 맞아요.
0: 와, 진짜 환상이다, 진짜.
1: 간장으로 했나 봐요. 족발 맛있는데? 응. 정성이 담긴, 야, 우리 점심 성찬을 지금 또 먹었으니까 출발 하겠습니다.
0: 출발!
1: 조심하세요.
2: 조심하세요.

0: 그 우리 권사님은 어쨌든 이 산을 이렇게 좋아하고 막 좀 미쳤다고 그럴까?
1: 네.
0: 뭐 이렇게

0: 그렇게 된 그 계기.
1: 그러면 이제 제가 예. 어릴 때부터 산은 좋아했고 예. 국립공원을 20, 30번 다 다녔어요. 우리나라 산들도. 그러다가 제가 말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예. 말에서 떨어져서 경추가 지금도 2번, 7번이
0: 어디 목이 다쳤다고요?
1: 예, 2번부터 7번 지금도 터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전신불구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치고 나서 잠을 거의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도 못 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태백산 왔다 갔다 하니까 잠이 한 두세 시간 자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이 좋구나 해가지고 하루에 일곱 번씩 다니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는 태백산이 은인이죠. 예.

0: 권사님, 근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네.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시는 어떤 계기가? 연이?
1: 아, 제가 모델 권선찬 이렇게 쓰는 게 네. 제가 쌍둥이입니다. 이난성 쌍둥이인데 아. 내 여동생이 착할성 권선, 아, 나는 그래요? 도울찬 권찬 그렇게 쓰는데
0: 예.
1: 우리가 가난해갖고 예.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예. 못 갔어요, 둘이가. 근데 11월 달 됐는데 여동생이 그러더라고. 오빠는 남자니까 중학교 보내줄 거니까 중학교 가야 군대 가고 군대 가야 장가 갈 수 있다고. 예. 그래갖고 내가 그때 지금도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랬어요.
0: 예.
1: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예.

중학교 2학년 그때 첫 시험 치고 나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 오빠 성격 좀 보자고. 제가 우리 반 33등이었습니다. 60명 중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여동생이 그래요. 오빠 나는 볼자기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 할 수 없이 진짜 여동생한테 꿇어앉아가지고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쓰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동생이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 오빠 꿇어앉으니까 여동생이 꿇어앉아갖고 오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오빠는 나한테 미안해야 돼 그렇게 하더라고. 그때부터 저는 12시까지 잠 안 잤습니다. 새벽 4시 되면 무조건 일어났고.

0: 고등학교부터 대학 졸업할 때 수습 들어가고 수습 졸업했습니다. 야. 안 놓쳤습니다. 자격증이든 뭐든 공부든 뭐든 1등 안 놓쳤어요.
1: 말이 그냥 완전히 내 심장을 멈추겠구나.
0: 동생한테 네. 절대로 그런 소리. 근데 동생이 한 10년 전에 먼저 갔어요. 지금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1: 어떻게 뭐 병으로?
0: 아니 교통사고로.

사고가 난 뒤에 수첩도 없고 휴대폰도 깨지니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동생 수첩 딱 한 군데 내 오빠 번호, 내 번호만 딱 적혀 있어갖고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요. 언제나 보고 싶죠, 나는. 고맙다고. 다음에는 진짜로 당연히 내가 아니고 당연히 니를 보내야지 그렇게 알고. 그때는 너무 철없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0: 야.
1: 산이 오만하네.
0: 여기 줄을 이렇게 매놨네. 네네. 아, 여기 조심하세요.
2: 조심하십시오. 그래, 좀 이제 산 갔다.
0: 조심하세요. 조심조심.

0: 아, 점점 덥다. 뜨거워지네.
1: 184m도 이렇게 높아? 자, 어묵이나 세나포스 도전! 화이팅!
2: 화이팅! 화이팅! 네.
1: 살기 힘내라 힘!
2: 힘! 힘! 힘!
1: 기기기!
3: 힘! 힘! 힘!
1: 기기기!
4: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네.
1: 자, 조심조심!
2: 네, 여기 조심하세요.
1: 조심하세요. 뒤에 바위. 바위 조심하세요.
5: 자, 마지막입니다. 화이팅!
2: 화이팅!
5: 화이팅!
3: 기, 기, 기.
2: 기, 기, 기.
3: 좋다.
2: 좋다.
3: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5: 기, 기, 기.
1: 야, 이거 성곽인데, 성곽이. 성벽 있어, 성벽. 야, 제 정상. 백화산 정상. 와. 오!
2: 와, 와!
1: 야, 뭐 이렇게 넓어?
2: 와!
1: 오!
2: 와! 우와.
3: 오! 와, 진짜 좋다.
1: 야, 284. 백화산.
3: 아, 좋다!
2: 진짜. 오! 좋다.
1: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3: 수고했습니다.
1: 아유, 아, 캐시!
3: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1: 아, 수고했어.
3: 됐습니다.
1: 아, 수고하시. 오, 씨.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0: 진짜 말없이 딱 보게 되네요, 그냥.
1: 예, 예. 멍하게 보게 되는.
2: 태양으로 탁 내려다보는 게 그냥 너무 좋네요, 이게. 예.
0: 와, 진짜 좋다.
2: 예, 딱 내려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게 저기 바다도 보이고. 야, 이 기기묘묘한 바위들을 보면서 그 기운도 받고 올라오셨는데요. 우리 권찬님.
3: 네.
2: 아, 현재 늦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
4: 여러분과 함께라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
5: 야,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기운 받아서 가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0: 예. 딱 여기에 기분과 맞는 노래가 있습니다.
2: 아, 그러세요? 예.

0: 그냥 좋은 그냥 거예요.
1: 그냥 이유가 없어요.
0: 그래 맞습니다. 맞아요. 그냥 이걸 더 이상 말로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거 세진 작가님.
2: 네.
0: 한번 언어로서 한번.
2: 언어로서.
0: 네, 한번 뭐.
2: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땐 우리 모두 산 위로 갑시다. 와, 예.

0: 산업 버스 8기 백과산
1: 기기기 화이팅!
0: 해병산 도전!
1: 기기기 화이팅!
0: 자, 조심하세요. 미끄럽습니다.
2: 조심하세요.
0: 야, 이런 데 조심하셔야 돼.
3: 이거 조심하셔야겠다.
2: 계단 돌계단 있어요, 어머니.
4: 내비둬.
2: 천천히
5: 천천히. 천천히.
2: 머리만 조심하시고 무릎 조심. 약간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4: 나도 할 수 있다.
2: 할 수 있다.
4: 나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0: 배울 춤 정체가 무엇이오?
1: 조선민 선발전에 나간다고?
2: 헐.
3: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 궁중정자를 익히려는 것이다. 춤을 출 바로 그때
4: 문둥이 처음 보시나?
5: 아, 말할 것도 없고 통! 나 기억 안 나?
6: 아, 아니요.
7: 궁중정제는 어느 세월에 익혀 도르 위로 갈란지.
0: 이대의 장원은 누구? 나야 나.
4: 그럼 오늘부터 내가 절친?
8: 그게 그렇게 되나?

0: 재미있는 아가씨네.
1: 소혜야. 소혜야. 소혜야. 소혜야.

0: 내 꽃을 거절했다. 그 미인
1: 누굴 찾던 중이었어.
0: 아, 왜 이래. 날 찾아온 게지. 오늘 밤 이렇게 납시였으니 미자를 권두어로 작시 대결하면 어떻소? 미천한 쪽이 벗는 거요. 하나씩.

노래로 벗겨볼까?

Thank you.

0: 뭐야 뭐야? 귀 쟤만 특별 대우해 주려는 거 아니야?
1: 이 놀이개가 네 것인데.
2: 그러합니다.
1: 사내들과 놀아난 적은 없다.
2: 믿어주십시오.
1: 그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게요? 이렇게 믿을 만한 제보에 확실한 물증까지 확보했는데도?
3: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아이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셔야 합니다.
1: 교희, 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모르는 거야? 어째서 대답이 없어?
0: 뭔가 이상해. 쟤는 완전 범생이 간데.
4: 딱 봐도 사내 후리게 생겼잖아.
2: 제보자가 누굽니까? 대질시켜 주십시오.
5: 반성의 기색이라고는 없구나. 어? 풍기문란 죄인 주제에.
1: 아니 도대체가 말이야. 그 꼬셔냈다는 사내놈이 누구야? 어떤 놈이길래 조선 미인 선발전을 망치냐고!
2: 할 말씀 있습니다. 나를 고해 바치시겠다. 김대감 마님한테 내 어미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은가?
5: 아뢰 말씀이 있습니다. 규희 놀이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 이것도 어찌된 일이야?
5: 규희가 어젯밤에 빌려줬는데. 그랬잖아. 기억나지?
2: 어젯밤에?
5: 내가 무보 그릴 때 네가 이 놀이개를 흘려서 내가 예쁘다고 딱 하루만 빌려달랬잖아.
2: 아 그래. 생각난다. 생각나.
5: 김대감 마님, 워낙 똑같아서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귀 놀이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1: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5: 여부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귀는 밤새 제 옆에서 꼼짝 않고 잔걸요?
6: 거짓말이에요, 김대감 마님. 어젯밤 규희가 사내들과 어울려 난리치는 꼴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1: 네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럼 제보자가 너야?
6: 네, 제가 목격했고 우리 엄마한테.
7: 얘가 열이 좀 나나 봅니다. 아프면 가서 쉬어.
1: 출입문을 포쳐서든 청지기가 제보했다. 난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늘.

0: 파리바리라는 곳입니다.
1: 파리바리? 이깟 명품 고쟁이 한 벌에! 특정 후보를 모함해? 그것도 가장 훌륭한 자질의 후보를! 뭐야, 니들 청탁 받은 거지?
2: 어, 아니, 청탁이라뇨! 당첨했습니다!
1: 아, 예! 그저 제보만 전해달라기에!
0: 어쩔 수 없었습니다!
1: 이거 지금 당장 벗어버리지 못할까? 안 됩니다! 이게
0: 남사시를 어떻게 여기서... 아이, 그리고 이 살에 붙어서 당체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1: 아, 이게 살에 붙었어! 그럼 의금부에 가서 쥐리라도 풀면 이게 떨어지겠네! 응?
0: 아이, 저는 당장 벗겠습니다!
1: 뭐 아까 살이 붙었다며?
0: 아이, 떨어지지 못하
1: 벗어! 당장 벗지 못할까?
3: 우리 화해한 건가?
4: 우리 절친이잖아.
3: 고마워. 근데 어제 이 배곡놀이개는 어떻게 된 거야?
4: 아, 그거 비밀. 근데 너 어젯밤에 어디 갔었냐?
5: 나 찾으러 갔었다더니
3: 사내들한테 잡혀서 죽을 뻔했다.
4: 그럼 어떻게 빠져나왔어?
3: 이렇게 춤추니까 다 도망가던데?
4: 규희 너?

0: 이제 어쩌면 좋을지.
1: 아드님께서 미인 후보를 희롱했다 한들 뭐 그리 큰 죄가 되겠습니까?
2: 이게 감히 어디서 협박질이야?

0: 사실과 거짓도 모두 뒤엎을 수 있는 돈. 김대감님께서 조선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신다 들었습니다. 우리 단이 장원만 굳혀주시면 남는 장사겠죠.
1: 흥정 솜씨만큼은 역시 조선 최고의 상단 안주인답군.

아직 걸려. 양보할 순 없지. 나를 지키기 위해 돈이 필요해. 날 지키기 위해 권력이 필요해. 나를 지키기 위해.

0: 어디?
1: 좋아.

0: 어.
1: 강희 선생님, 조선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그...
2: 김대감이 무슨 일로?
0: 조선미인 서... 호호! 아니, 어때? 하하, 이...
3: 이제 곧 본선입니다. 집중!

0: 사태를 어이하면 좋을까.
1: 이 인물을 추라고요? 궁중정제의 아름다움이 망가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절정 부분에서만이라도 실력 있는 두 후보님이 나서주었으면 하오.
2: 할게요. 하겠습니다.
1: 아니요. 저희 둘이서만 춤을 추는 건 좀 어색할 것 같은데.
2: 걱정 마. 같이 연습하면 돼.
3: 인자, 춤밤시 복길 일 없겠지라?
4: 춤 잘 춘다고 장원은 아니지. 난 홍삼 바르러 가야겠다.
5: 나도 물살을 팽팽하게 조여서 매무새 점수 높이고 말 거야. 가자.
6: 더 부드럽게. 더 숙이고.
7: 왜 그래?
1: 미안. 나 잠깐 숨 좀 고르고.
8: 조선 최대 상단에서 거에게 표권을 내놨단 말이지.
9: 그쪽에다가 장원을 줘야겠지요?
8: 아니,

0: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어.
1: 청나라 출입증이다. 어찌 될지 모르니 잠시 피해 있거라.
2: 어머니, 제가 왜 천국까지 가야 합니까? 그 계집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1: 이놈이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네가 웬 시야 이놈아. 네가 웬 시야 이놈아. 응? 이놈아.
2: 어머니.
1: 이

0: 괜찮아? 이걸 먹으면 얼굴이 팽팽해진대. 장원은 나의 것.
1: 장원은 나의 것. 나 오늘부터 금식. 나도 물만 마실래.
2: 나도 오로지 장원. 의녀 퇴직금 몽땅 투자했구만.
1: 나도 반드시 장원에서 무술 연세에는 정규직에 취직하고 말 거야.
0: 실업급여 이번 달이 마지막인데.
2: 미모석 등수 밀림은 인생, 집안, 재산, 급이 다 갈리네 말이지.
1: 근데 소혜랑 귀인은 어디 간 거야?

0: 진짜 너무 잘 어울려.
1: 조선미인 선발전 장원은 바로 소혜, 너야.
2: 왜 그래?
3: 아, 몰라. 그냥 답답해.
1: 그럴 땐 춤을 춰야지.

0: 나 너한테 숨기는 거 있어.
1: 뭔데?
0: 아냐, 관둘래. 얘기하면 네가 나 싫어하게 될까 봐.

0: 얘들아, 너네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1: 아니.
0: 우리 대자보라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2: 동료 후보들 다 다치게 해놓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3: 불량 후보한테 감점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최규희 후보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4: 아유, 미인 후보님들 진정해. 이런 일은 그냥 조용히 처리하는 게 상책이야. 오늘따라 더 이쁘네.
3: 일단 들어가. 가.
5: 아유, 김대감 아니면 아시면 우리한테 불똥이 튈 텐데요.
3: 후보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지. 응? 내일이 대회인데 뭘 저런 것까지 고해.
5: 그죠?
3: 저것들 아주 입을 다 꼬매나 버려. 예. 바느질 잘하지?
4: 예.
3: 됐어.
6: 김대감 마님께선 표권 받으셨고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는 사고를 쳤고
0: 이제 내가 장원?
6: 자, 이게 바로 참기름에다가 금가루를 팍팍 섞어 만든 보쪽 수침이야.
7: 뿌린다. 드디어 완성.
8: 규희야! 야, 규희야.
5: 아버지, 어떻게 벌써? 아직 날짜가.
8: 이 서신을 보고 달려오지 않았느냐? 네가 미인 선발전에 참가했다면서 김대감이 영경까지 소식을 전했더구나.
5: 당치 않습니다.
8: 그렇지, 그렇지. 아,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지. 에헤, 어쩐다. 이 김대감, 이 유인을 정말. 아니, 그런데 네 오래비는 어디 갔느냐?
5: 아버지, 저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요.
8: 야야, 규희야. 규희야, 야, 사라능단 비단은 보고 가야지. 그렇게 당부를 하더니만.

0: 보라버니 큰일 났어.
1: 무슨 일이냐?
0: 아버지가 연경에서 돌아오셨어. 김대감이 아버지한테 서신을 보냈대. 내가 간신히 둘러대긴 했는데.
1: 일단 돌아갈 거라.
0: 집에 올 거지?

오라버니, 궁중정제는 다 익힌 거야? 그렇게 바라던 미의 경지는 뜻대로 됐어?

0: 미안해. 네가 이렇게 다칠 줄은 몰랐어. 설마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내가 장원 욕심에 너 밀쳤다고.
1: 그럼 아니야?
0: 소혜, 넌 알잖아. 난 장원 같은 거 신경 안 써.
1: 그러니까 말해봐. 거짓말하지 말고.
0: 내가 바라는 건 오로지 춤. 너와 춤추면 안 하는 순간들 뿐이야.
1: 넌 괜찮구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어. 난 너랑 있으면 온몸이 떨려. 숨막혀. 화가 나.
0: 믿어줘. 널 위해서였어. 네가 무대 밖으로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야.
1: 그래. 박자만 놓치지 않았어도 내 맘을 모두 들켜버리는 일은 없었겠지.
0: 소혜야.
1: 난 너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해. 나한테만큼은 솔직하게 말해줄 순 없었어?
0: 너 혹시 알고 있었던 거야?
1: 네 거짓말을, 그 대단한 비밀을 나 혼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0: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1: 멀리, 되도록 멀리 가버려. 이제 네 비밀 같은 거 지켜줄 생각 없으니까.
0: 소혜야, 나 항상 너한테 진심이었어.
1: 왜? 왜 멋대로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 건데?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

0: 문둥이 처음 보시나?
1: 이 특별한 패치 소혜가

0: 이름 뭐야? 원래 네 이름?
1: 규원.
0: 규원.
1: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
0: 알아. 넌 언제나 진심이었다는 거.
1: 처음엔 춤 곁에 있고 싶어서. 나중엔 네 곁에 있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

0: 때문이겠지? 이 대회에 나온 진짜 이유.
1: 완벽한 궁중정제를 만나보고 싶었어.
0: 그럼 추시죠, 이 인모. 내일 본선 무대에서.
1: 자신 없어.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해.

0: 이 대형 폭탄을 어디서 터뜨린다.
1: 오라버니. 기어이 본선에 출전한다고?
2: 아니, 네 오라버니 어딜 가고?
1: 아마도 시사 모임에 간 듯합니다.
2: 새벽부터 아주 열심히구나. 아, 나는 그 조선 미인 선발전에 김대감을 찾아가서
1: 네?
2: 이 문제를 직접 따질 생각이다.

0: 네가 어째서 아직 여기 있는 게야?
1: 소자, 오늘은 어머니께 확실한 효도를 하렵니다.
0: 네, 그렇게 일렀거늘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게야?
1: 그 계집 말이오. 나를 골탕 먹인 그 계집. 계집이 아니라 사내입니다. 뭐?
0: 네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구나. 아이고, 네놈이 기어이 이 어미가 벌인 행사를 망칠 작정이로구나.
1: 직접 봤다니까요.
2: 자, 이제 다들 오해는 풀린 거지?
3: 그래, 귀이 아니었음 소에 너 무대 아래로 떨어져서 완전 큰 사고 날 뻔했네.
4: 오메, 그런 줄도 모르고 거럭거럭 난리를 쳐버렸단 게.
5: 아니, 나 다 못 믿겠어. 귀이 제가 오늘 사고 안 친다는 보장 있어? 우리 다 밀어버릴 수도 있잖아.
6: 세상 마상에 후보님은 옷도 안 입고 뭐 왜 이러고 있어? 본선 시작이?
7: 반각 남았습니다.
5: 반각? 아, 내 불륜지 어딨어?
8: 이거 맞냐?
5: 하여튼 끝까지 왕재수.
7: 발목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0: 두 후보가 궁중정제의 고매한 아름다움을 꼭 보여주길 바라네.
1: 명심하겠습니다.
2: 부인, 오늘 탕희 선생도 오실 것이니 장원 잊지 마시오.
3: 글쎄요. 대회를 무사히 잘 치러야 할 텐데요.
4: 자, 대봉박두. 장원은 누구냐? 인형미모 1번.
5: 네. 1번.
4: 정순가련 2번.
6: 얼굴이 나타나 왜 내가 웃기고인데 아주 그냥.
7: 아버지. 아버지, 꼭 오늘 민 선발전까지 꼭 가셔야겠습니까?
8: 아, 확실하게 따지려면 자고로 이 현장을 덮쳐야 되는 법이다. 아, 김대감 이 위인을 정말.
7: 아버지.
8: 아이고 귀야 왜 이러느냐? 야야야 정신 차려.

0: 여기 여기 좀 여기 좀 앉아보자. 아이고 고맙소 고맙소. 어 앉아 앉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큐이 괜찮으냐?
1: 미인 좋아하네. 사내라니까 사내.
2: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돈 넣고 돈 맞기. 장원을 맞추면 돈벼락이 와르르르르르르. 장원을 못 맞춰도 재미가 와르르르르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재벌 상단 외동딸.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주방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반전 비보의 주인공 최규희.
0: 아니 최 아니 아~ 어이구 아니 이게
3: 아버지 아이
1: 내가 오늘 진실을 폭로하고 말 테다. 가자.

0: 정신없어 못 죽겠어.
1: 괜찮아, 내 호흡 받아.

0: 아름다운 난장판 세상 천지 또 있더란 말이냐!
1: 교환이네 이놈!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러고 나니까 소에 네가 보였어. 여태껏 만나본 적 없었던.

0: 아름다운 네 모습이.
1: 우유 빛깔 꽃선비.
0: 고마워. 가난한 네 마음에 찾아와줘서.

0: 아, 괜찮아. 아, 잘 됐다.
1: 아니야. 오지 마, 오지 마.
0: 감사합니다.
2: 오케이.
0: 괜찮아.
2: 아, 그렇게 했잖아, 아까.

꽃망울째 떨어져 피어나지 못하고 내 이름 영영 천길 물속에 잠겼네. 꽃잎 되어 흩어져 바람 따라 흘러가 내 숨결 영영 파도 끝에서 머물겠지.

0: 가만히 있으라!
1: 안타깝다.
2: 니더나, 니더나.
1: 가방. 이름 없는 죽음들. 이름 잃은 죽음들.
2: 헌지지 말라신다.
0: 씻기지도 말라신다.
2: 이름도 부르지 말라신다. 아가 니더나.
1: 가만히 있으라. 바다에 가라앉은 불쌍한 사람들 건져내야 하지 않습니까?
3: 그냥 둬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법이야. 선별초 때도 외란 때도 그랬다. 그냥 둬라. 가만히 있으라.
0: 왜 슬픔을 애써 외면해야 합니까? 왜 상처를 덮어 고름이 나도록 합니까?
4: 그래야 우리가 살지. 역사는 말이야 기록되는 것만 남아. 그러니 기록되지 않게 다 흩어날려버려라.
5: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지나간답니까? 묻어두면 잊힌답니까?
3: 뭐 좋은 일이라고 떠버리고 있어?
4: 잊으라면 잊고 망각하라면 망각하거라. 잊으라면 잊고 망각하라면 망각하거라. 이 일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도록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우리가 살지!
2: 아가님!

하지 말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나라도 빌어야지. 저 불쌍한 혼들을 어찌 그냥 두나. 나라도 보내야지.

경랑 깊이 가라앉아 운명 따라 떠난 몸들 혼맞으러 왔습니다. 녹맞으러 왔습니다.

0: 한스럽다. 한스러워. 애간장이 다 녹는다.
1: 꽃망울들이, 채 피우지도 못한 꽃망울들이
0: 겨우내 맺혔다가 이제 봄볕 아래 피어날 꽃이 가라앉았네.
1: 가라앉았네.
0: 저기 누산내가 니다니에 혼을 부르네.

내 딸 리다니 아직 깊은 바닷속에서 너를 건지지 못하고 있구나. 육신은 그만 버리고 혼이라도 서거라.

0: 자, 이제 그만하고 어여 서두르세. 서두르세.
1: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자, 하나, 둘. 자.
2: 이거 왜 꿈쩍도 안 오지?
1: 야, 이 상어가 바닥에 뿌리를 내렸나?
0: 아이, 그럴 리 있어?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
1: 자, 다시.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짱! 이 무게가 천근, 아니 만근은 되는 것 같은데.
2: 왔다,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네. 자네가 한번 해보게.
3: 내가?
0: 아이, 그래.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
1: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까고.
0: 호호, 그 귀신이 고칼로르시네.

0: 이거 뭔 소리야?
1: 뭐가?
2: 망원?
0: 망원? 귀신이다. 귀신이야!
3: 귀신이야!
2: 귀신이야!
3: 귀신이다!
4: 아이고, 뭔 소리야?
0: 아이고, 아이고,
4: 아이고. 아따, 아이, 그래도 이렇게 가면 된단가?
0: 아이고, 미안해요.
4: 아이고, 내 새끼야.

0: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아유, 큰일이네, 큰일이여.
1: 산하고 땅, 그리고 바다가 맨 뭔데?
2: 그날 이후로 땅은 마르고 바다는 요동치고 기우제를 지내면 마른 하늘에 번개만 번쩍번쩍, 해신제를 지내면 파도는 더 높아지고 이 땅에 기운이 그냥 꽉 막혀버렸단께.
1: 달도 뻘겋게 붕들었잖아.
3: 아, 좀 그 안에 애기 가득 차있다 안 하나?
1: 아, 그럼 어떡해.

0: 예? 하나님요. 아 제발 좀. 아 어떻게 해 보이소?
1: 혹시 니 다니의 몸이 아직 바닷속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여?
2: 그 양반들이 들으면 경을 칠 소리 흔해.
1: 아, 얼른 가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자꾸 가리니께 하늘님이 노한 거 아니여?
0: 아, 얼른 가자니까.
2: 아, 얼른 가, 얼른.
0: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 무심하고 또 무심하다.
3: 이런 고얀 것이 있나?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0: 안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떠나지도 못합니다.
1: 다른 고을에서 우리를 어찌 보겠는가?
2: 아, 불이라도 질러버릴까요?
0: 건들지 마시오. 떠나지 못하는 아이를 어찌 치운단 말입니까?

0: 그럼 거적으로라도 덮어버려라. 보이지 않으면 잊혀진다.
1: 이 일이 세상에 퍼지면 네가 무사치 못할 것이다.
2: 저런 인간을 봤나?
3: 저놈은 다리 몽둥이를 꽉. 아이고.
4: 덮어버린다고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0: 아가, 우리 아가, 네가 이 집을 못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못 보내는 거요. 심장이 소금에 절은 듯이 아프다. 그런데 네 이름이 자꾸 떠내려간다. 우리 아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1: 자꾸 떠내려가는디 잡을 수

혼이었구나. 너는 혼을 삼킨 새로구나. 날 어디로 이끌려 하느냐? 그저 따라가 보자.

0: 그러니까 그럼 난 바빠서 이만.
1: 그래 할멈 할멈.
0: 왜?
1: 그거 들었는가? 한양에서 위유사를 보냈다더군.
0: 위유사?
1: 그래요.
0: 천재지변이 있을 때 나라의 명을 받아 사태를 수습한다는 그 벼슬.
1: 그래요. 임금님
0: 권한 대행.

0: 엄마. 아이고 귀찮다. 아이고 귀찮아. 아, 이 관직 말년에 이거 참. 가만 있어 보자. 그냥 왔다 치고 저 전주쯤 올라가서 막걸리나 한잔하다 갈까? 그래, 그게 좋겠구나.
1: 예, 바람아.
2: 휙. 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
0: 미워하다. 바람이 슬퍼.
2: 휙. 폴짝, 폴짝, 폴짝, 폴짝, 폴짝.
0: 무슨 일 있긴 있구나.
2: 휙.
0: 누군가의 눈물이 바람이 실려오는구나.
3: 얼른 치워버려 버려라.
4: 진작에 치웠어야 되는데 꼬불거리니까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잖아.
5: 어여 들어.
6: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5: 아직도 꿈쩍도 안 합니다.
3: 안 되겠다. 저 상여를 당장 도끼로 부셔부셔 버려라.
7: 우미, 난 허리가 어제부터 자꾸 결리는데. 네가 해봐.
4: 나는 엊그제부터 결렸는데.
7: 갑자기 난 팔이 안 움직인다.
4: 머리야, 머리가 피해. 놀고들이 땀 흘려 남부셔.
3: 에이, 안 됩니다.
7: 니다나. 이제 그만 가. 이제 그만 가.
3: 뭐해? 이리 줘라.
7: 아이고.
3: 내가 부셔버리게.
0: 참. 어이구, 바람 참 한번 얄궂다.
3: 댁은 누구요?
0: 나는 오명을 받고 내려온 위유사입니다만. 그쪽은?
3: 아, 그 위유사.
4: 이분은 이쪽 임진사 때 자제분이요. 자제분!
0: 이 상여가 그 상여인가? 땅을 메마르게 하고 풍랑을 일으킨다는.
3: 자제해, 난 자제분이야.
8: 여보시오, 위유사 나으리. 고된 길 오셨소. 이 고장 물빛 곱고 산천도 수려하니 그냥 앉아 술이나 드시구려.
4: 아이고, 그냥 술이나 먹고 놀다 가셔요.
0: 지금은 공무수행 중이라서.
9: 떨어진 연주제, 뭔 공무수행이야. 내가
3: 자제해.
7: 아이고 나으리. 나으리.
0: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사단이 났는지 한번 고해보시오.
3: 아,

에이, 이 쓸모 없는 놈들. 내가 다 깨부셔야겠다. 잘 봐라, 양반의 도끼질을.

0: 귀신이다! 귀신! 귀신이다!
1: 저 불경한 것이!
2: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저 새가 바람을 일으키는 건가?
3: 첫 것은 여기 또 왜 왔어? 썩 안 물러가?
2: 아니, 그대는 누구요?
4: 저런 천하디 천한 단골내와 말을 섞다니.
2: 단골? 전에는 어찌 왔는가?
5: 저 새를 따라왔습니다.
2: 저 새를 따라왔다고? 저 새는 무엇인고?
5: 칠흑밤에 울어대는 새, 넋을 삼킨 새, 명부 앞을 서성이는 새, 초혼조입니다. 넋의 억울함을 듣고 넋의 한숨을 삼키고 말을 전하러 날아온 새입니다.
2: 말을 전하러 날아온 새.
3: 니다니요. 니다니가 왔어.

0: 니다나! 니다나!
1: 귀신이다! 귀신! 귀신이다!
0: 귀신이다!
1: 귀신이다! 너는 대체 무엇이냐?
2: 바다에 잠긴 넋입니다.
1: 바라는 것이라도 있는 것이냐? 찾는 것이라도 있는 것이냐? 어서 말을 해보거라.
0: 그래 니다나, 말을 하렴. 무엇이 너를 눌러서 못 떠나게 하는지, 무슨 한이 네 발목을 휘감고 있는지 말을 해 니다나.

0: 했다고? 아니 대체 누가?
1: 그래 니다 나 이름을 찾자. 네 이름이 어디가 있냐? 어디 가면 네 이름을 찾을 수 있겠어?
2: 이 땅에 잠든 이름 없는 혼들이 내 이름을 알아요.

0: 산에 잠든 혼들이 이름을 알고 있다. 이제 뭘 하면 되겠는가?
1: 따라가야지요. 가서 혼을 건져야 됩니다. 건지고 씻겨야 합니다.
0: 건진다. 자, 자, 어서 앞장서시게.
2: 아, 여기 천년을 넘게 살아왔건만. 인간들 하는 짓이라 아우 저렇게 재밌냐 이 말이야.
3: 재밌어야지. 지루하지 말아야지. 그게 인간의 생이지.
2: 아무.
4: 바람이 분다. 살아야 한.

0: 비난을 가도 전쟁이 끝나도
1: 다시 돌아와 우리를 보더니
0: 어 이거 봐라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네.
1: 야 나무야 어 이제 네 몸은 국구릇이다.
0: 그래도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굴러가는 세상
1: 바람이 불면 노래가 되고
0: 바람이 불면 춤이 된다.
1: 그렇지.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흘러가는 시간

0: 안 왔어. 아이고. 어, 이리 와. 예. 아이고, 변변치는 않지만 살림에도 좀
1: 보자. 아이고 다리. 아, 이런 거 받으려고 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 지들도 다 한 동네 사람인데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0: 이 사람아, 아,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게 나라님의 일. 아, 이럴 때 쓰라고 나라님께서 내려주신 특수활동비라네.
2: 뭐해요, 얼른 받지 않고.
1: 골고루 나눠서 잘 쓰겠습니다.
3: 형들, 가만히 있으라 했군을 어디서 감히.
4: 뭐야 놈들, 다시는 이 땅에서 쌀 한 톨 빌어먹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5: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3: 못 간다.
5: 왜 못 가? 이유나 들어보자 이놈아.
4: 이 땅의 법도가 그렇다.
5: 법도? 그 법도는 누가 만든 법도냐?
4: 대대손손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지. 귀신이고 뭐고 다 법대로 해야 되는 법. 법도에 어긋나는 것들은 몽둥이를 맺지 못할 것이야.
5: 법도 좋아한다. 아니 그 법도에 평생 백성의 고열을 빨고 책임질 일을 책임지지 말라고 쓰여 있더냐?
4: 당연하지. 천년 전, 500년 전에도 그랬듯 수백 명이 죽어도 모른 척 우리는 절대 책임지지 말라고 법도에 쓰여 있지.
3: 법도에 쓰여 있지? 진짜로?
0: 사람의 탈을 썼다고다. 사람이 줄 아는 게
4: 아니야. 어머, 어머, 살려 살리시오. 아유,
0: 이놈들아, 부디 사람이 되거라 이놈들아.
4: 예, 사람이 되겠습니다.
3: 진짜로.
0: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관직 말년에 이게 참. 아이고.
6: 아이고 나으리. 괜찮습니까?

0: 자, 이거 물이라도 좀. 아이고 천천히 드세요.
1: 걱정 마시오. 내가 직을 걸고 서라도 저것들을 반드시 보라 할 것이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1: 자, 단골레 시작하시오.

0: 여기는 천국도 아니고 아따 지옥도 아니고 아 이거는 어디야?
1: 어디긴 어디야? 딱 봐도 이승이구만.
0: 이승.
1: 이승. 예. 이야.
0: 이야.
1: 이야.
0: 이야.
1: 아이고 많이들 오셨네.
0: 아, 나 이승이구만. 그런데 우리를 왜 꺼낸 거요? 자네 뭔 죄라도 지었구만.
1: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사람들이 우리를 잊지 않으려고 불러낸 것이 아닌가?
0: 그럴까?
1: 그러면 더 크게 박수를 쳐야지라. 아니 근데 그나저나 자네 이름이 뭐였지?
0: 모르지. 응? 그 자네는?
1: 아니 나도 모르는데.
0: 몰라?
1: 몰라.
0: 아 몰라.

0: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기리지 않아서 갈 길 모르고 사방팔방 떠도는 혼들이었다가
1: 세상에 이름 없는 것들은 없어요. 이제야 니다니 목소리 뒤에 길이 보이네.
2: 누산네, 니다니를 불러봐.
3: 니다나. 예.

0: 이 땅에 다시 돌아온 따뜻한 4월입니다.
1: 너의 이름은 아픔 속에 있었느냐?
0: 내 이름은 희망 속에 있었습니다.
1: 미안합니다. 이제서야 불러서 용서를 구합니다.

0: 4월 아픔을 가지고 돌아가
1: 새 봄 희망을 품고 돌아오소서.
2: 내 딸 4월아 잘 가거라.
3: 어머니 다시 태어날

0: 21세기 한국 음악.
1: 다행과 함께 불법 점용 시설 신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계곡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2: 이럴 땐 어디에?
3: 유아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에 110. 110만 기억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많은 수의 연의자들이 처음부터 연의라는 개념을 알고 시작하진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것들이 가진 메시지들이 계속 현대인들에게도 어떤 감동을 주거나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전통 연의가 어쨌든 지금 현대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연결고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지금의 관객들도 그런 부분을 애써서 계속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도 이런 관객들에게 더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가 없어서 그렇지.
1: 이마바지랑 해서 딱 깨끗. 사실 옷 다른 것보다도 그 매무새만 잘 돼도 네. 옷이 나쁜 옷은 안 해.
2: 싼 거 되게 많아요. 저기 저기 있죠.
1: 실 그 주문하면 안 돼?
0: 그 한번 물어 요쪽에 있잖아.
1: 정사자 털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갈색이나 뭐 붉은 사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여러 가지 색이 이렇게 오광색이 합쳐져 있는 합사 형태로 돼 있어요.

함경남도 북청에서 전해지는 민속 노름의 한 종류이고요. 이제 북청 사자가 등장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네, 나쁜 액을 막고 좋은 그런 기운을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춤을 추는 그런

0: 봐. 잠글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넣을까요?
1: 춤사자는 뭐가 매력이 있길래 사자춤이라고 하는 게 메인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지? 였거든요. 그때 처음 한번 딱 들어가서 탈을 써보고 아 이거 독특한 게 있다 라고 느꼈던 게 북청사자는 이제 유일하게 입이 움직여요. 턱이. 턱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극적인 표현이 훨씬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살을 쓰고 무언가 본인이 표출할 수 없었던 그런 다른 존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강한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탈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좀 다른 이면적인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0: 합창사전으로 이렇게 좌우 상하로 이렇게 갈기를 날리는 모래기 춤이 제일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바탕으로 다리는 이제 여러 탈춤 동작들을 섞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면이점 추리는 창작 집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수지왕이라고 하는 사자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팀이 하나 있고, 또 최근에는 음악을 중심으로 만든 그런 음악팀이 또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한정 하실란가?
2: 음악적인 생각이 좀 되게 독특해요.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엉뚱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3: 그냥 순서만 외워서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이제 좀 그 안에서 메시지를 조금 더 투영을 시키고 그런 거를 좀 몸동작으로 표현을 좀 하자 이런

네, 오늘 정각회와 함께하는 탈춤은 탈춤 공연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공연진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0: 옛것에서 전에 내려오는 옛것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이 시대 사람들과 호흡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거 음악. 음악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탈춤을 새롭게 볼 수 있을까? 아니,
1: 봐라. 앞으로 3보 나아가면 목소리 할 땐 저 음만 할게. 목소리도 다르고 이렇게 춤 사이도 다르다고 하면서 뒤로 오십니다.

춤의 각 과장들을 조금 더 음악적인 부분으로 함축을 시키고 그리고 무대에서 보여지는 그 안무 같은 것들을 새롭게 연출하면서 조금 기존의 탈춤들이 조금 연극적으로 설명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이거는 조금 더 시각적으로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성광대의 그런 기본 문화, 이런 배역춤을 배워도 계속 까먹기도 하고 이런데 1년 내내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학습도 되면서 저 역시 사자춤에 접목도 해보면서 새로운 시도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네, 굉장히 저에겐 약이 되는 그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

0: 제 도움이 됐으면 잠 이거 봐줄 수 없이 얘기해가지고 아 진짜 힘든 것 같아 맞아
1: 아, 이게 또 연극으로 그러니까. 다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0: 네, 일단 탈춤은 다 힘들구나 열심히 이 사자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탈춤 다양한 탈춤들이 있지만 오히려 더 힘들고 잘 하지 않는 그런 탈춤을 더 찾아가는 그런 훌륭한 후배입니다.

좀 괴짜 같은 예술가라고 불렸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향후에는. 물론 예술가라고 불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영광이지만 지금은 거기에 괴짜라는 말이 붙으면 더 영광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매체에 갇히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 항상 핵심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그 뒤에 매체들이 좀 뒤따르면은 정말 영광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 21세기 한국 음악.
1: 서리 중박 종사 듣거라.

0: 이야기를 하루
1: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0: 해요. 출동하고 싶네.
1: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우리의 공간 또 우리의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숱하게 서왔고 관객들을 마주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오신 분들을 잘 리드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 그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요, 부담감도 있지만 또 잘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소개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이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의 장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가 첫 시작하는 오프닝에는 항상 제가 문을 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김준수의 아지트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0: 경제 청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2: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4: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 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4: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 총조사.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연입니다.
0: 아, 6월 5일은 국악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백성과 함께 음악을 즐기고자 했던 연민락 정신을 만나보는 그런 날이 되겠죠.
1: 네, 국악이 누구나 함께 듣고 또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음악이라는 의미가 담긴 아주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단순히 국악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네. 국악 주간으로 아예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입니다. 남원 진도 부산 국립국악원 일원에서 공연은 물론이고요. 체험, 학술, 전시 국악의 매력을 그야말로 다채롭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가셔서 우리 국악의 매력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노래 들어볼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0: 아, 그럼요.
1: 오늘은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은 민요의 흥겨움부터 그리고 판소리의 깊은 울림 그리고 연희의 신명과 연민락의 품격 있는 선율까지 모든 것을 다 느껴볼 수 있는 국악이 가진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음악의 미래를 만들어갈 국악 영재 친구들이 꾸미는 무대라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0: 자, 그러면 대망의 오늘 첫 무대입니다. 국악의 날의 기원이 된 연민락 중에 사장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0: 네, 국악의 날 특집 첫 무대로 국립국악중학교 학생들의 연민낙 공연 함께했습니다. 정말 국악의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자, 이 팀은 어떻게 꾸려진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1: 네, 저희는 국립국악중학교 34기 개성이 넘치는 친구들이 어벤져스처럼 모여 만들어진 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눈길을 사로잡는 팀이에요.
2: 어쩐지. 예. 그러니까요, 어벤져스예요. 공연을 보는 내내 시선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또 마음가짐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3: 여밀락이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라는 뜻을 가진 음악인데 국악의 날을 기념하기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뜻을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 마음으로 더 연습도 책임감 있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0: 네, 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네. 국악에 대한 애정과 노력이 그대로 느껴지는 무대였는데 국악의 명맥을 이어가는 우리 친구들, 내가 생각하는 국악이란 이런 것이다, 요 좀 아주 맛깔나게 좀 소개해 줄 친구 있을까요?
4: 네.
0: 좋아요.
2: 네. 예.
4: 국악은 빈박처럼 각 악기마다 고유의 맛과 색깔들이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비빔밥에 고추장이 빠질 수 없듯이 네. 각 악기마다 감칠맛이 날 때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멋지다.
0: 그러네요. 비빔밥이다.
2: 앞으로 비빔밥을 보면 우리 국악이 생각날 것 같고 예. 고추장에 이렇게 비빌 때 우리 친구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 예.
2: 근데 또 요즘에는 K-팝이 대세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국악을 잘 모르는 외국 친구들에게도 우리 국악을 좀 영어로 잘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 친구 있을까요?
5: 네.
2: 한번 부탁해 볼까요? 영어로 국악 소개.
5: 국악 is Korean traditional music. It uses many instruments with different sounds. It also expresses deep feelings. All the sounds come together to make beautiful harmony.
0: 무슨 뜻이에요?
5: 국악은 이제 네. 저희 한국의 전통 음악이기도 하고 이 음악은 이제 깊은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곡이 이제 그런 장르이기도 하고
2: 네.
5: 또 이런 이제 음악적인 요소들이 모여서 이제 아름다운 음악을 이제 아름다운 선율도 만든다는 뜻입니다.
0: 야, 뭐 굉장히 좋은 표현 많이 담았어요. 그렇죠? 예, 아주 영어로 저도 예, 땡큐.
5: You're welcome.
0: Good job. 오케이. 예, 자, 월드 투어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친구들 또 유난히 또 흥이 좀 많아 보이는 친구들이었는데 연습 도중에 좀 약간 텐션이 좀 떨어지거나 힘들 때 그때 좀 즐겨서 춤은 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6: 바로 크레용 팝 빠빠빠 댄스입니다.
2: 네.
6: 한번 보여드릴게요.
0: 그래요? 네. 예, 이게 분위기 좀 올려주나요?
6: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예. 자, 음악 한번 주세요.

0: 텐션 올라가네.
1: 네, 순식간에 에너지가 올라가. 느껴지네요.
2: 야, 어떻게 오늘 좀 제대로 된 건가요? 빠빠빠. 어때요? 평소랑 비교해서. 아니 그냥 얘기해도 돼요.
3: 너무 잘한 것 같아요.
2: 잘했다고요? 난 다시 해야 되나 그랬는데.
1: 조우종 씨도 네. 순간 국악중학교 학생인 줄 알았잖아요.
2: 저는 아 왜냐면 춤 같은 거 나오면 또 제가 춤신추망이기 때문에 바로 점프가 가져야죠.
1: 그러니까 말이에요.
2: 아, 그럼요. 예, 아우 잘 봤습니다.
1: 네, 국립 국악중학교에서 국악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특별히 국악의 날을 맞아서 이런 건 좀 개선되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3: 국악인들이 설 수 있는 많은 방송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 저희 이제 국악 방송이 있잖아요.
1: 네.
2: 예, 저희 이제 앞장서 나가고 있고 또 많은 방송에서 또 국악이 사랑받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예예. 예. 자 그러면 우리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 또 기회 주시고요. 국립국악중학교 친구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0: 열정으로 우리 국악 빛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역시 국악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2: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강효주 교수입니다. 국악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악을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경기 소리를 그리고 경기 민요를 더욱더 알리는 데 기여하는 소리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국악의 날을 기념하여 저희가 빠질 수 없겠죠. 저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기묘 명창이신 이춘희 선생님 문화에서 함께 소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경기민요 팀입니다. 와!
1: 경기민요의 전통을 지켜오신 이춘희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며
2: 맑고 투명한 시냇물 같은 경기민요의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3: 경기민요의 교과서라고 불리시는 강효주 선생님께서 저희를 이끌어주셔서 경기민요가 더 좋아졌어요.
0: 정말 좋아졌어요?
3: 네!
0: 우리 경기민요의 매력은 알면 알수록 또 들으면 들을수록 흠뻑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매력에 여러분이

0: 네, 이춘희 명창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예능 보유자시죠. 그래서 오랜 시간 우리 소리에 맥을 지켜오신 분이고, 그리고 강효주 명창은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후학을 양성하면서 경기민요의 매력을 널리 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강효주 명창과 어린 제자들이 함께한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1: 네, 국악의 날 특집답게 우리 전통의 소중한 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순간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한 곡 더 들어보시죠.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의 날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종 씨, 국악의 날이요.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고 해요.
1: 맞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함께했지만 네. 두 번째 날 더욱더 뭔가 느낌이 네. 풍성해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네. 이 소중한 우리 음악을 기리는 날이 왜 이제야 정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악의 날 이제 두 도를 맞았는데 네. 더욱더 우리 소리를 가까이 즐기고 나누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저는요, 이번에 시간을 내서 네. 서울숲에서 하는 체험을 네. 한번 가보고 있어요. 체험 무대가 있대요. 네. 가서 거기에서 번화 돌리기도 하고 네. 탈 만들기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0: 아우, 저도 같이 갈게요.
1: 제가 사진 많이 찍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함께 즐기다 보면 우리 국악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무대는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엔 어떤 다른 매력을 보여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그 어느 때보다 흥이 정말 가득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의 아주 멋진 무대였는데요. 궁금합니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공연의 심장입니다.
2: 네.
1: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특집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건 우리가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특별한 팀인데요.
0: 네.
1: 솔직히 국악에서 타악이 빠진다면 많이 허전하잖아요.
0: 그럼요.
1: 북이 울리지 않고 장구가 조용하고 꽹과리가 신호를 주지 않는다면 관객분들도 아직 시작 안 했나?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는 늘 우리가 공연의 심장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무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멋지다.
2: 공연의 심장. 어쩐지 무대를 아까 보는데 제 심장도 막 두근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신이 나고 심박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좀 팀워크도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아이돌 그룹처럼 각자 맡은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3: 저희 팀은 아이돌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0: 네.
3: 한번 소개해볼까요?
2: 예. 네.
3: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리더, 저 광현이고요. 분위기 메이커, 예능 담당 건우. 반전 매력 담당 도윤.
0: 반전.
3: 소리로 무대를 찢는 파워 담당 경민. 절대 리듬감 지아. 디테일 장인 지연.
0: 디테일하다.
3: 마지막으로 비주얼 담당 하영까지. 데뷔만 안 했지 거의 아이돌 저리 가라는 팀이에요.
0: 그러네요. 진짜 준비가 다 돼서 이제 데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국악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2: 네.
0: 국악의 날이 생겼다라고 들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4: 솔직히 처음에는 국악의 날이 있다고?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2: 네.
4: 근데 의미를 듣고 나니까 완전 저희 기념일인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4: 그래갖고 평소에 국악을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기념일이 생기니까 더 자부심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렇게 국악의 날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께 더더욱 알리기 위해서 꼭 경험해야 할 필수 코스를 좀 추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5: 아침에는 이제 멋진 국악 공연을 보고 점심에는 이제 장구나 북 같은 악기를 직접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대동놀이를 즐기며 마지막으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악이 좀 어색한 음악이 아니라
2: 네.
5: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야, 역시 반전이 있다. 매력 있다. 예, 코스를 딱 짜줬어요. 국악의 날에 딱 어울리는 코스 같고 올해도 다양한 행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0: 자, 우리 친구들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서 하루 동안 만약에 나한테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 그럼 뭐 해보고 싶어요?
6: 한복이나 저희가 입은

0: 의상처럼 이걸 입고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그 버스킹을 해보고 싶어요. 지하철역 앞이나 광장 앞에서 국악의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도 국악의 소리 나오면서 점점 모여들 것 같거든요. 다들 국악이 이렇게 재밌었나 하고 놀라는 반응이 보고 싶어요.
1: 근데 만약에
2: 버스킹.
1: 두명 왔어 처음에 그럼 어떻게 해요?
0: 더 크게 쳐가지고 모이게
1: 그렇지
0: 하는 게.
1: 그렇지. 야, 역시 자세도 남다릅니다.
2: 그러니까요. 역시 차세대 국악인답게 아이디어와 패기가 넘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공연을 많이 한 만큼 에피소드도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3: 예전에 다 같이 공연을 하다가 손에서 채를 놓친 적이
2: 아,
3: 있는데
2: 채를.
3: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더라고요.
1: 휙휙 날아갔어요?
3: 네,
2: 어떡해.
3: 머리가 순간 하얘졌는데 그래도 공연을 해야 되니까
1: 그렇지.
3: 결국 채가 없는 채로 공연을 했습니다.
1: 어떻게 해요?
3: 관객분들이 다행히 눈치를 못 채셨는데 무대에 내려가서 애들이랑 봤어? 봤어? 이러면서 한바탕 웃어넘긴 적이 있었어요.
1: 우와,
3: 그래서
1: 진짜.
3: 그때 이후로 실수도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1: 그 이후로는 그럼 채를 놓친 적이
3: 있긴 하죠.
1: 있어요. 또 있어요. 그걸 못 고쳤네. 근데 정말 즐거운 에피소드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프로 정신까지 갖춘 것 같은데 국악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국악을 멋지게 알리는 그런 타악팀이 되길 바랄게요.
2: 네, 국악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는 유쾌한 시간이었는데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타악전공 친구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Welcome to Neon Nathan Place.

0: 예, 역시 타악 무대는 시작부터 끝까지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장단이 울릴 때마다 제 몸이 막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친구들의 이 호흡과 집중력이 그대로 느껴져가지고 더 생생하게 다가왔던 무대였습니다.
0: 네, 정말 국악의 날 특집답게 우리
1: 네.
0: 국악의 신명과 열기를 정말 제대로 느끼고 있는데, 이어서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매력으로 찾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2: 주원아, 주원아, 그거 알아? 9월 5일이 국악의 날이래.
3: 국악의 날?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4: 안녕하세요. 우리 국악을 정말 사랑하는 박서준,
3: 박주환입니다.
4: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소리,
3: 국악의 가치를 알리는 국악의 날을 축하합니다.
4: 국악은 우리나라의 아주 멋있는 전통 음악입니다. 여러분, 딱 1분만이라도 들어보세요. 귀와 정신이 맑아지고 회복되는 게 무엇인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3: 오늘 저희가 국악이 무엇인지, 판소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 우리 국악 많이 사랑해주세요.
5: 그날 밤을 새우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정신없어 날새기를 기다릴지. 우물가 두레박 소리 듣고 나갈 적은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어 짚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 내 좋지라는 어미 잃고 기어여 죽 깨 되니 이에 젖 좀 먹여주오.
3: 듣고 보는 부인들이 철석인들 아니 주며 도척인들 아니 주랴 처설 많이 먹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5: 예.
3: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려 이 생각 말고 자주 자주 다니시면 내 자식 모온 매기인들 참아 그의 품길이까 시인봉사 좋아라.
5: 어허 고맙소. 예.

0: 흐히하히 웃음 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인사는 아니오나 이에 첫 좀 먹여주오
1: 온유월 때역 볕에 기운 매는 부인들께 더듬더듬 자져가서 이에 첫 좀 먹여주오
0: 백석청 탄신의 가에 빨래하던 부인들께 더듬더듬 찾아가서 이에 첫

0: 젖없는 부인더런 돈씩 채워주고 돈 없는 부인더런 쌀 되씩 떠서 주며 맘쌀 인하여 주 지인봉사 좋아라.
1: 어허 고맙소. 은혜 백골 난망이요 저설 많이 베겨 안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덕 밑에 쭈푸려 앉어 아이를 어룬다. 둥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금자동이냐 옥자동 주유천 아무쌍동 은하수직 여성은 이가 되어서 환생 표진강숙행이 이가 되어서 환생 달 가운데는 옥토끼 댕기 끝에는 진주씨 옥고람에는 미라불수 주얌주얌 잘깡잘깡 엄마 아빠 도리도리 어허 둥둥 내 딸 서울가 서울가 밤하나 줘다 드레박 속에 넣었더니 머리 감은 새 양지가 들락날락 다 까먹고 다만 한쪽이 남았기에
0: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를 주마 으르르르르르
1: 아나 아가
0: 둥둥둥둥 어 둥둥둥 내 딸
2: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국악의 날 특집입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함께했는데 다은 씨 어떠셨어요?
3: 일단 여민락 정신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렇죠. 우리 국악의 멋과 가치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네, 이런 아름다운 국악의 전통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은 씨한테 물어볼게요. 참여 무대에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죠?
3: 네,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여러분도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무대는 박서준, 박주원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례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어때요? 토끼란 놈이 용왕한테 어떻게 그냥 씹으러놨던지 용왕이 딱 파냈어. 그래가지고 용왕이 혈주부를 불러서 들고 있어. 보시오. 예. 혈주부야. 그래. 근데 너 언제 이렇게 키가 많이 자랐냐? 나보다 작았는디. 그래. 네가 얼른 세상에 나가서 최선생 간을 모시고 오너라. 허여노니 혈주부가 퇴끼 앞바닥을 물구름이 쳐다보더니, 야 이놈아, 너 양심은 있을 것이다. 양심은 있어. 내 등에 엎쳐라 가자.

가자 가자 오 서울 가자

역강을 당도 소야 천봉 중유로다 동산내가 탈떠와 북한대회 허곳 행방 함께가

영선야 간연호 공주 얼짓간단 차라 등에다 저 달을 질고 우리 고향을

어떤 강태웅은 윗수로 돌아들고 흘리도 천운이라 이렇게 창변을 당도하야 강태웅이 내리며 모르던 채로 갔는구나. 멀리 깡짱 뛰어가 버렸단 말이오. 그래서 별주부가 아이고 여보 퇴생원 나도 같이 갑시다. 나 저기까지 가려면 한 3시간은 걸리겠어. 그러니까 퇴끼가 얼른 한께를 생각하고 별주부를 쳐다보더니 깡짱 뛰어가지고 야 이놈아 이가 나보고 지금 간달라고 하면 뒤지라고 하는 소리냐? 이 실업아들놈 같으니라고. 아니 지자가 아니라 우리 자라 자라보고 큰 소리입니다. 오해 마시오. 하고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그래 내가 너한테 그 쇼미더머니나 그 비와인가 로꼰가 하는 놈처럼 그냥 쌍욕을 씹으러 대고 싶지만 저기 카메라도 있고 여기 어리신 분들도 많은께 내가 그렇게 욕은 할 수가 없고 점잖은 욕만 골라서 하는지 꼭 이렇게 하던 것이었다.

정이 미련 하더라. 어느 용왕 즐겁게 날 갖고 내 미련 키 어느 용왕 갔거든요. 영광 없이 죽었을 걸 재미 꿈기 서이 아이들하면 내 목숨이 살아갈 거나 나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해군창산으로 나 돌아간다. 가려고 했는디 요놈이 저 커튼 쪽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게, 아니 산중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꿰어가지고 용궁에 데려가가지고 내 간 잘라가지고 내 간 빼서 용왕께 처먹여갖고 용왕 병났을 생각을 하면 그냥 치가 떨려. 그래가지고 이놈이 얼른 한 꾀를 생각해서 별주부 연맥일 생각으로, 내 이놈 별주부야 갔네. 벌써 갔어. 엿먹긴 글렀다. 다시. 내 놈 별주부야. 뭐냐? 별주부가 수천 마리 왔구나. 야 이놈아, 너가 나를 수로 멀리를 왔다 갔다 행승께, 야 내가 아까 저 서울역에서 말이오 여기까지 오는데 3,870원 택시비 받더라니. 근데 너는 수로 멀리를 왔다 갔다 했으니 내가 돈은 못 줄 망정 그냥 살려보내는 것이오. 아니었으면 네 모가지를 그냥 풍선껌 불듯이 쫙 늘려가지고 걸레 짜듯이 오죽오죽 잘라가지고 너를 죽였을 것인데. 야 이놈아, 내가 수궁에 간 게 너가 제일 충신이더라. 그리고 내가 용왕한테 너무 큰 말 냈어. 안 그래도 산의 대장군디 빈말 넣을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약 이름 알려줄 텐게 잘 듣고 그렇지. 나중에

여유 있으면 좀 사가그라이. 자, 약 이름 나간다. 잘 들어라. 우황 정심원 십전대부 당쌍화탕 타이레놀 개버린트 미같은 인사들 알보치 들었냐? 여기 테일밴드랑 가스 활명수까지. 자, 여기 오른쪽으로 나가서 두 번째 상가 1층에 보면 약국이 있으니까 거기서 잘 사가라니. 난 간다. 안녕 하고 토끼가 갔는디 별주부는 할 일 없이 수궁으로 돌아가고, 아이고 이 불쌍한 별주부야, 아이고 너 그냥 수궁으로 가라이 하고 수궁으로 돌아가고, 토끼는 지가 살았다고 깡짱깡짱 깨서 여기 북악산 자락에 앉아버렸단 말이오. 자, 그래서 요놈 이제 목이 마라. 그래서 물을 먹는디 꼭 이렇게 먹던 것이었다. 옳지. 이제 나랑 몇 번 함께 잘 맞네요. 그지요? 자, 또 먹는디 이럴 것이었다. 옳다 옳다. 잘 보셨지요? 물 먹는데도 가락이 있고 장단이 있는 법이요. 야야, 내가 뭔 말을 할라 했지? 아, 배가 고파. 이제 토끼가 배가 고파가지고 기엄기엄 살펴다니다가, 아, 요놈이 그냥 여기 잘못 이상한데 그냥 발을 흐트려 버렸단 말이오. 그래서 요놈이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서 여기 MC호터까지 왔네 그리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토끼가 왜 위험에 빠졌냐면, 저기 키 크고 잘생기고 지휘 잘하는 유용성 지휘자가 저 단원들하고 오늘 청춘과학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뒤풀이를 흘러고 자기가 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죠, 쏜다고 했는데, 아니 지갑을 딱 열어본 게 돈이 별로 없단 말이오. 그래서 맥주랑 치킨은 사야 했는데, 맥주는 큰 근도생 어떻게 샀어? 근데 치킨을 못 사잖아? 그래서 곰곰이 꾀를 생각하다가, 옳다! 서울시에 제일 많은 새가 비둘기지에 이 비둘기를 치킨처럼 튀겨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비둘기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토끼가 그냥 딱 걸려버렸네 그려. 그래서 토끼가 아이고 박수 소리가 작아서 더 울어야겠어. 아이고 아이고, 내가 그냥 용궁에서 대졌으면 동진차사 단오추석 제삿날까지 다섯 번은 밥을 얻어먹었을 텐데, 아이고 이젠 여기 이 무지한 김기진 놈 손에 뜯어먹히고 삶아먹히고 구워먹히고 생연병을 당하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기 전라도 진도에서 한 쉬파리 4천 마리가 왜 안 따라해요? 한 번 더. 그렇지, 이래야 시파리가 4천 마리가 되지. 요것들이 우리 아까 단장님 보셨지요? 단장님 이쁘단 말 듣고 그냥 단장님 얼굴 보려고 서울에 왔어. 근데 토끼가 있은 게 단장이고 뭐고 저리 가고 퇴끼한테 딱 달라붙었지. 그러니까 퇴끼가 얼른 한 꾀를 생각하고, 아이고 신앙 정 형님 오셨습니까? 아니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다 그냥 꼿꼿이 서 있어요. 인사를 해야지. 아이고 신앙 정 형님 오셨습니까? 예예 왔습니다. 흔께 저 신앙 정 형님, 여기 눈구녕, 콧구녕, 입구녕, 귀구녕 네 구녕만 빼고 쉬 좀 담뿍 적셔 주시오. 흔께 쉬파리가 웃더니만은, 야 이놈아, 너가 지금 인간을 속이려고 그렇게 생윤병을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은 못 속여. 내가 인간의 내력을 일러줄 테니 한번 들어봐라.

올해는 4월 9월 6월이요 구명지 가락이 등가락만 무릎기는 채를 벌을 부디 서리가 그 중에 짧기는 10월 9기 선달인디 자오묘 유가 여가 있고 헌곤 거기 전팔비가 여가 있고 불도로 흐두고 길러도 강년 강년 여가 있고 욕동에만의 대장경 천지가 모두 일장경이니 이 악물이 꾀를 낸 사람 전 하나 못 당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2: 준도 하원 신내.
0: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일본이 이거 아 우리 언니도
2: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3: 국악하는 10대들

0: 그러니까 줄기에서 엄청 불어 나와요.
1: 자, 문경으로 놀러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호,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0: 안녕하세요. 국악한마당의 가혜란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0: 네, 아직 바람에 찬 기운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3월에 접어들고 나니까 봄 기운이 물씬 짙어진 느낌입니다.
1: 네, 저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바로 우리 아름다운 가혜란 아나운서의 이 화장, 네. 그리고 가혜란 아나운서의 예쁜 한복, 이 미소에서 봄을 느끼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2: 네.
1: 아, 봄입니다.
0: 네, 화장하고 옷만 말씀하시지 않고 제 미소도 해주셔서 정말 고맙네요. 네, 오늘 국악한마당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봄바람이 느껴지는 향긋하고 화사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소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봄 기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먼저 본격적인 무대 만나보실 텐데요. 봄하면 떠오르는 소리, 봄하면 바로 이 소리가 가장 대표적인 소리가 아닐까 하는데요.
0: 그렇죠. 바로 사랑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 그때여 도련님과 춘향이가 만난 지 엊그제인 듯 허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뿍 들어 하루 난 사랑가로 눈을 쩌게.
4: 예, 춘향아, 우리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3: 아이, 도련님은 참 건넌방 어머니께서 아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4: 얘야, 네가 모를 말이로다. 너희 어머니께서는 소시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한번 얻고 놀자.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이렇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 이루다. 밤에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흙봉지 떼터리고 강릉 백창을 타르르르르 부엇 씻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 흠뻑 떠 반간진수로 먹으려느냐.
3: 아니 그것 나는 실수.
4: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지 치루지 아니 외가지단 참에 먹으려느냐. 시음 털털 개살구 차근이 도령서는 니 먹으려.

0: 앞태를 보자. 아짱 아짱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그도 서라 이 속을 보자. 아매도 내 사랑아. 예, 준영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없는단 말씀이오.
0: 그러기에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내 양팔만 이 어깨 위에 얹어놓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다 보면 아, 그 속에 재미진 일이 많지야.

0: 네, 국악 한마당에서 세 명의 예쁜 소리꾼들과 함께 봄노래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1: 네.
0: 우리 세 분의 소리꾼들도 아름답고 멋지지만 저는 사실 우리 가혜란 씨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혜란 씨가 제 판소리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봄을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아름다운 외모에서 풍겨져 나오는 멋진 소리 저와 함께 선물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1: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까 용기를 내서 멋진 소리와 열심히 하는 소리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흥보가 가운데서 돈 타령을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릴까 하는데요. 예, 새봄을 맞아서 아주 여러분들 이 돈 벌면 우리 흥겹잖아요. 그 신명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어이!

철새 거야. 돈 봐라 돈 봐라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

오늘날 부자가 되었은 길은 경사가 어디가 있는가 월시오 월시오 초월시오

0: 선생님 저는 아직 멀었네요.
1: 여러분 잘하죠? 사실 이렇게 예쁜 분이 소리도 잘하고 저는 오늘부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왜 이러세요.
1: 우리 가이란 아나운서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0: 네, 아우 이런 멋진 소리와 이런 부족한 소리 말고 정말 신명나는 소리가 또 기다리고 있죠.
1: 자, 봄처럼 화사한 소리, 멋진 소리 계속해서 들어볼 텐데요. 박일희 씨가 부르는 남도미녀, 그리고 최수

0: 네, 오늘 국악 한마당에서는 봄바람을 담은 우리 소리와 함께 했는데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봄이 되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즐거웠습니다. 남상희 씨는 어떠셨나요?
1: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생의 봄날은 과연 언제인가?
0: 그렇죠.
1: 그 에란 씨는 언제가 봄이었어요?
0: 저는 지금?
1: 어우, 얄미워. 제가 그러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 최고의 봄날이 아닌가. 오. 왜냐하면 우리 가이란 아나운서처럼 예쁜 미모의 아나운서, 그리고 멋진 세 분의 소리꾼,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제 생애는 손꼽히는 봄날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0: 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의 최고의 봄날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 시간 함께 하신 이 흥겨운 우리 소리가 여러분 마음 깊이 전해져서 이 봄바람을 마음에 담고 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1: 네, 끝으로 오늘 봄처럼 화사하고 멋진 소리 계속해서 듣고요. 저희는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구 전주장을 재현해낸 대한민국 가구 제작 명장 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의 작업장입니다.

전통 목가구는 일정 지역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과 재료 특성에 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0: 이 목재와 목재 결구가 결구되는 부분이 톱질름만 끈질름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량의 조화, 에? 음량이 항상 만나야 모든 만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짜맞춤, 결구 이게 아주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1: 나무의 결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싶은 모양을 정확하게 완성해내는데요. 특히 인위적으로 못을 쓰지 않고 오로지 요철 모양의 짜맞춤 공법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의미겠죠.
0: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참중나무고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색이 좋습니다. 예, 이북 지방에 치는 색이 하얘네요. 참중나무라도 이남 지역 진 나무가 좀 단단하고 색깔 자체가 안봐서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모든 전주장이나 본 가구 프레임은 다 이걸로 거다 해요. 이 정도 나무라면 지금 한 100년 정도 큰 나무고요. 지금 건조 기간 한 20년 정도 건조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제 자식처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재료에 의해서 서로 탄생이 되듯이 재료가 없으면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1: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나무와 혼연일체가 돼서 최고의 목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0: 줄기에서 엄청 배어나와요.
1: 자, 본경으로 놀러오세요.
2: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3: 일본이 이거
4: 아
5: 멋지고 좋군 낯 군함동여에 따라 남
6: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7: 국악하는 10대 때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6: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저녁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전이나 정오에 펼치는 공연을 마티네라고 하는데요.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총 5회에 걸쳐 마티네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로 만나볼 소식은 공주문예회관에서 열린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준비했는데요. 클래식 대중화의 거장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금난세 지휘자는 오랜 기간 해설음악회를 통해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클래식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협주곡을 소개하는 명작 시리즈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공연의 주인공은 러시아 낭만주의의 대표 작곡가 차이콥스키로 쉽고 친근한 해설로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 세계를 소개했습니다. 엄숙함이 아닌 웃음으로 가득한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그 무대 만나러 충남 공주로 함께 가보시죠.
1: 여유로운 한낮에 즐기는 클래식, 한국인이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세와 함께,
2: 흑인이에요 작곡가.
1: 유쾌한 해설로 클래식의 숨은 재미를 찾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 충남 공주시. 수요일 낮 11시 공주문예회관에서 한낮의 콘서트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마티네는 오전에 열리는 음악회를 말하는데요.
3: 누군가에게는 분주한 시간이고 바쁜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친절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금난세 선생님이 워낙 위트 있게 재치 있게 해설을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1: 1977년 세계적인 지휘 콩쿠르인 카라얀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약 50년간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 온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세. 클래식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국내 최초로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기획하기도 했는데요.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저는 올해 3년째로 마티네 콘서트 11시 하는 음악회를 이 공주에서 해왔는데 아무래도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6번의 연주를 할 때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지난 달에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했고요. 두 번째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가 유명한데 그 곡을 연주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가 공연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협연자는 13세 바이올리니스트 류현석으로 2024년 국제 청소년 바이올린 콩쿠르인 이탈리아 피콜로 비올리노 마지코 국제 콩쿠르에서 1위와 청중상을 거머쥐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바이올리니스트 류현석입니다. 이 차이콥스키가 이 곡을 작곡할 때 그런 힘들었던 감정이나 그런 요소들을 관객에게 정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차이콥스키의 특성상 되게 화려한 기교가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되게 기교를 보여줘야 할 때는 진짜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 차이콥스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그가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우울증에 시달릴 때 쓴 곡인데요. 무대에서 연주한 1악장은

0: 선망의 대상이었던 모차르트에 대한 존경을 담아 쓴 곡, 현을 위한 세레나데 시장조. 그중 1악장에서는 현악계의 깊은 울림이 엄숙함과 생동감으로 오가는데요.
1: 차이콥스키는 원래 그 다른 작곡가도 그렇지만 그 모차르트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세레나데라는 옛날 형식의 곡을 썼는데 자기도 한번 써보겠다 해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쓸까 할 때 멜로디를 한번 쳐보세요. 오선지에 네. 지금 여러분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무슨 메시지가 없잖아요. 따따따따디데다 위에서 내려오는 멜로디인데 이거를 차이콥스키는 이렇게 작곡을 해서 와 쳐다

0: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차이콥스키의 음악 세계를 설명해 곡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1: 그 이제 왈스니까 두 사람이 치는 거잖아. 여럿이잖아요. 담담담 이렇게 담담담담담담담담 이렇게 차이콥스키는 그 오페라도 잘 유명한 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발레 백조호스라든지 호두까기 인형 또는 슬리핑 뷰티 너무 그 춤곡을 많이 썼는데 오늘 여기 2악장 왈스를 해보겠어요. 디라 눈바바

0: 오케스트라 뭐 악보가 있나? 나 악보
1: 김난세 지휘자는 마지막 곡은 즉흥 연주로 제안했는데요.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 어디서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곡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를 선택했습니다.

0: 배고프지도 않아요. 계속 더 해도 좋을 것 같은 너무너무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1: 딸이 처음 바이올린 협연할 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2: 연주곡은 다 좋았는데 이제 그 뮤지션들의 이런 열정, 그게 참 보기 좋았었어요, 저는.
3: 공주문예회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을 다양한 공연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인데요.
4: 다음 6월 17일에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를 주제로 마티네 콘서트가 또 열리고요. 예술가의 삶과 예술가의 공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아트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6월 20일 날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를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5: 즐거운 시간이었죠? 네, 고마워요.

0: 지휘자 금난세의 유쾌한 해설로 더 재미있게 즐기는 클래식 음악. 마틴의 콘서트와 함께 클래식이 주는 또 다른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객석도 웃음으로 지휘한 유쾌한 음악회였습니다.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틴의 콘서트는 공연마다 다양한 협연자가 참여하는데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의 서정성을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선율로 들려준 바이올리니스트 류현석의 열정적인 연주도 인상 깊었습니다. 나른한 한낮, 일상의 활력이 되어줄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틴의 콘서트는 10월까지 공주문예회관에서 계속될 예정인데요. 오는 6월 17일에는 낭만주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만나실 수 있고요. 7월과 9월, 10월에는 엘가, 베토벤, 베버의 작품을 유쾌한 해설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일상의 쉼표가 되어주는 문화예술과의 만남, 마에스트로 금난세가 선물하는 유쾌한 클래식을 공연장에서 직접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만의 아지트가 있으신가요? 아지트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나 서점 혹은 자주 찾는 공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국악방송에도 새로운 아지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소리꾼이자 배우, 이 시대 젊은 국악을 대표하는 김준수가 문을 연 공간, 바로 김준수의 아지트인데요. 만능 엔터테이너 김준수의 첫 단독 MC 도전이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문화인 공감에서도 김준수의 아지트 첫 번째 녹화 현장을 방문해 긴장되고 설레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에 어떤 친구들이 놀러 왔을까요? 우리 음악의 오늘을 만들어가는 김준수의 아지트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2: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소리꾼 김준수가 여는 현재 진행형 토크쇼. 비밀스러운 아지트에서 만나는 우리 음악의 진솔한 모습. 국악방송의 새로운 간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우리 시대 국악 아티스트들을 아지트로 초대하는 공연형 음악 토크쇼인데요. 국악을 위해 세워진 이 아지트의 주인은 바로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2021년 KBS 국악대상을 수상한 젊은 국악인의 대표 주자로 소리뿐 아니라 창극, 트로트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예술인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지트에 초대하는 아티스트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 또 그분들의 음악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3: 김준수의 아지트에는 매회 특별한 시그니처 오프닝이 있다는데요. 바로 김준수의 소리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겁니다.
4: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들이 다 잡는 고동 영무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2: 우선요, 가장 그 첫 포문을 열었을 때 내가 편한 사람들이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의 음악을 알아주는 법. 오늘 이곳에서 펼쳐지는 어떤 첫 번째 이야기가 가장 편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5: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김준수의 아지트를 축하하기 위해 김준수의 오랜 지기들이 출동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판소리와 피아노를 결합한 피아노 병창으로 국악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는 고영렬인데요. 2016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수상자이기도 하죠.
5: 사랑이야, 사랑이로구 나네 사랑이야.
2: 저의 음악 친구입니다. 고영렬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영렬 씨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십니까.
2: 야, 그렇게 깍듯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사실 영렬 씨는 이제 북이 없어도
3: 동시대를 살아가는 소리꾼 두 사람이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 국악인이 진행을 맡은 프로그램.

0: 이만큼 우리 소리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 앞에서 판소리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죠.
2: 조금 더 음악적인 깊이가 생기고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사실.
1: 자, 숨 쉬는 것도 음악이 되고 네. 관객이 숨 쉬는 것도 음악이 되기 때문에 네. 관객이 숨을 쉬게 하는 것조차 음악이 돼서 아,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해보겠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또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함께 하자고요.
1: 함께요?
2: 함께.
1: 아, 좋아요. 어쨌든 국악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른 타 방송국들은 어쨌든 국악 전문적인 방송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말에 대한 한계가 좀 있었어요. 여기서는 일단 그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내 생각 자체를 다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두 번째 손님 역시 김준수의 오랜 벗. 바로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싱어송라이터 송소희입니다. 전통 창법에 현대적인 사운드를 결합해 국악의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는데요.
2: 소희 씨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와, 이렇게 첫 번째 손님으로 소희 씨가 나와주셔서
3: 네.
2: 저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3: 네.
2: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3: 사실 저는 준수 씨 덕분에 국악방송 녹화하러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낯설었던 설레던 그 감정들보다도 딱 무대에 서서 아까 리허설 해보니까 너무 신이 나고 편안하더라고요.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2: 편하게 내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3: 네.
2: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모셨습니다.
3: 너무 응원할게요.
2: 고맙습니다.
3: 화이팅!
0: 음악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 동료이기에 서로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사람.
3: 멋이
0: 두 국악인의 소리와 이야기가 더해질수록 이 작은 공간도 함께 풍성해집니다.
2: 자유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0: 김준수의 아지트를 더 풍성하게 해준 마지막 손님은 월드뮤직밴드 두 번째 달입니다. 2004년 결성 이후 국악과 재즈, 왈츠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여온 대한민국 대표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인데요.

0: 저희의 오랜 친구 김준수가 본인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사회를 본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여러 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1: 또 신진 국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악방송 대표 경연대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올해 20회를 맞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이름을 알린 국악그룹 구이임, 불새출, 오름세가 김준수의 아지트에 모였습니다.
2: 너무 가득한데.
3: 이렇게 이제 김준수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에 또 이제 구이임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4: 네, 저희가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회에 참가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20년 동안 잊지 않고 저희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5: 우리 김준수의 아지트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6: 늘 형님의 앞길을 응원하는 한 동생으로서 김준수의 아지트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형님, 화이팅!
7: 자, 우리의 친구 김준수의 아지트 1회를 넘어서 1000회 만회가 될 때까지 화이팅!
8: 김준수의 아지트 화이팅!
9: 첫 술을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그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 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김윤수의 아지트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국악 공연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공연형 음악 토크쇼. 소리꾼 김준수와 이 시대 국악 아티스트들이 만들어가는 우리 음악의 현재. 김준수의 아지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질너질.
10: 네, 무대 위가 아니라 편안한 아지트에서 동료들끼리 즐겁게 수다를 떠는 것 같죠? 저도 기회가 되면 김준수의 아지트 꼭 놀러가 보고 싶네요. 만능 엔터테이너 김준수의 첫 단독 MC 도전을 축하해주러 온 친구들은 피아노 치는 소리꾼 고영열, 그리고 국악인이자 싱어송라이터 송소희였는데요.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를 지음이라고 하죠. 이들을 보면서 음악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벗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김준수의 아지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인들의 다양한 음악과 진솔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김준수의 아지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효명세자는 순조 말기 대리청정으로 세도 정치를 억제하고 왕권을 바로 세우고자 했지만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안타깝게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뛰어나 궁중예술에 꽂힌 정재의 황금기를 이룬 효명세자. 재임 기간 중 총 3차례에 걸쳐 대규모 궁중연회가 열렸다고도 기록돼 있는데요. 직접 궁중음악에 가사를 쓰고 공연을 연출한 효명세자의 꿈과 이상이 창극으로 탄생했습니다. 오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국립창극단이 창극 효명을 선보이는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창극으로 다시 태어난 효명세자의 이야기, 국립창극단 효명의 주인공 이광복, 이소연 씨를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1: 네, 안녕하세요. 네,
10: 오랜만에 저희 문화인 공감에 오셨습니다.
11: 네.
10: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11: 네. 안녕하세요. 국립창극단 단원 이소연입니다. 저 5년 만에 뵙게 됐는데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0: 네.
12: 네, 안녕하세요. 국립창극단 단원 이광복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10: 네.
12: 다시 한번 기쁘고 반갑습니다.
10: 네. 네. 진짜 5년 만에. 그때는 제가 송현민 씨랑 2MC 할 때였었는데, 이제 저 혼자 하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예, 그대로 오신 것 같아서 놀랍습니다. 네. 5년 전과 지금이 너무 똑같으세요.
11: 똑같으세요.
10: 아, 훈훈하네요. 예. 간간이 이제 VCR을 통해서 만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신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11: 네.
10: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11: 네, 저희 이제 국립창극단 창극 표명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10: 언제부터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11: 한 두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10: 네.
11: 6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공연이라서
2: 네. 23일.
10: 네. 네.
11: 6월 23일부터 공연이 시작되어서요. 저희 막바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0: 막바지 준비해 네. 바쁘시고. 예. 네. 황복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2: 네. 효명에서 효명 역할을 맡아서
10: 오.
2: 네.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0: 네. 네.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이제 두 분 오랜만에 또 나오셨고 국립창극단이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창극단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국립창극단은 1962년도에 창단되었고요. 전통 판소리 오바탕을 바탕으로 음악 극 형태인 네. 창극이라는 장르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어요.
10: 네.
2: 그래서 그 예전에는 어쨌든 그 오바탕을 기반으로 계속 연행되고 공연을 해왔다면 요즘에 와서는 사실 이제 동시대적인 그리고 관객들 분들과 소통하고 관객분들이 또 이해하기 쉬운 또 네. 그런 작품들로 새로운 창작 작품을 통해서 또 우리의 판소리를 입혀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10: 네,
2: 네 그런 단체입니다.
10: 국립창극단의 역사가 그럼 벌써 60년이 넘은 거네요.
2: 네, 60년이 넘었죠.
10: 와,
2: 네.
10: 그렇게 네. 오래됐다니 다시 한번 또 놀랍습니다.
2: 네.
10: 작년에 진짜 파격적인 전개로 화제가 된 작품이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심청.
11: 아.
10: 저희가 소개도 했었는데요. 그때 소연 씨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심청에서 뺑덕어멈 역할을 맡으셨죠.
11: 네. 뺑덕어멈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10: 네.
11: 사실 이전에는 뺑덕어멈이 좀 해학적인
10: 그렇죠.
11: 그런 이미지의 인물이었는데 그때 심청에서는 이제 뺑덕어멈이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심청이 그렇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개연성을 주는
10: 네.
11: 아주 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10: 네. 약간 이제 심청이지만 심청에 대한 어떤 스토리.

0: 스토리 전개라기보다는 의외의 전개 스토리여가지고 저도 소개하면서 좀 놀라긴 했었거든요. 관객들 반응은 어땠었나요?
1: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0: 아,
1: 있었어요.
0: 불편해하기도
1: 예,
0: 했어요.
1: 왜냐하면 또 전통적인 이 효를 대표하는 심청의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렇게까지 비틀 수가 있나 하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0: 뭐할것 같아요.
1: 네.
0: 좀 중요한 거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뭐뭐 있을까요?
1: 저는 대표적으로는 춘향전에서 춘향도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0: 네.
1: 병강세 점집 공녀에서 옹녀 역할. 그리고
0: 네.
1: 아까 말씀하셨던 심청에서 뺑덕어멈 이런 역할도 맡아봤고요.
0: 네.
1: 네, 이런 역할들 주로 여성적인 역할들을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0: 황복 씨는요?
2: 저도 뭐 춘향전에서 뭐 이도령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냥 최근에 했던 작품들로는 뭐 패양별이에서 유방 역할도 맡았었고요.
0: 오.
2: 그리고 리어에서 에드거 역할,
0: 그러니까요.
2: 이날치에서 이날치 역할,
0: 예.
2: 그리고 보어자에서 수양대군 역할.
0: 그 얘기들을 저희가 조금 이따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2: 아,
0: 많아서,
2: 그래요?
0: 예. 꼭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 보호자 말씀도 또 해주셨어요.
2: 네.
0: 아니, 왕과 사는 남자 영화가 정말 엄청난 흥행을 하면서
2: 맞아요.
0: 약간 이 작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게 올해 3월에
2: 네.
0: 있었었던 거죠.
2: 네.
0: 어떠세요?
2: 사실
0: 어땠어요?
2: 이번에 했던 게 이제 초연 이후에
0: 네.
2: 재연을 한 공연이었거든요. 뭐이 보호자라는 뭐 내용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유정난 사건들로 이제 쉽게 이제 관객분들이 생각하시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0: 네.
2: 계유정난 이후에 27년이 지난
0: 아.
2: 그 이후의 일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0: 네.
2: 이제 무대에 올렸던 작품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이제 뭐 수양, 그리고 안평의 딸인 무심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0: 네.
2: 그리고 안평이 애정하고 사랑했던 대어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0: 네.
2: 대어양으로 소연 씨가 출연을 하셨었고요.
0: 오.
2: 그리고 우리가 몽유도원도의 그림을 잘 그린
0: 네.
2: 안견이라는 인물도 나오고요. 그래서
0: 오.
2: 계유정난 이후에 27년에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과 창작을 해서 어쨌든 무대 위에 올렸던 작품이에요.
0: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분은 국립창극단에서 또 인연이 돼서 실제 부부이시기도 합니다.
1: 네.
0: 올해로 이제 결혼 몇 년째인가요?
1: 10주년입니다.
0: 10주년! 우와. 그러면은 연애 기간도 길었을 것이고
1: 네. 네.
0: 결혼 10년까지 이제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아, 저 사람의 기분 상태를 딱알수 있을 것 같다는
1: 맞아요.
0: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어때요? 두 분이 이렇게 계속 국립창극단에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서로 라이벌 의식 같은 것도 있나요?
1: 라이벌이라기보다는
0: 네.
1: 아무래도 제일 먼저 마주하는 제일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제 1번 평론가일 수도 있고,
0: 그러네요.
1: 제 1의 또 팬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마음이라서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
0: 네.
1: 서로 이제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줄수 있고 그렇게 계속 24시간 보면서 함께 숨 쉬고 있는 것
0: 아,
1: 같습니다.
0: 너무 좋으시겠어요.
1: 네.
0: 24시간 부탁이. 아니, 왜, 보통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그냥 좀, 일할 땐 떨어져 있으니까,
1: 네.
0: 그냥 집에 돌아와서도 그냥 좀 냉랭하게 있고 이런데, 두분 그러실 수가 없겠는데요?
1: 네. 네, 맞아요.
0: 계속 같이 지내시니까.
2: 네. 네, 그 싸우고 나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출근을 해서 사실 또 냉랭하게 있으면 너네들 싸웠어? 막
0: 그러니까.
2: 이런 또 이제 말씀을 물으시면 또 그렇게 티를 낼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런 자연스럽게 또 풀리는 것도 있는 것
0: 아,
2: 같아요.
0: 그래요?
2: 네.
0: 굉장히 좋은 점도
2: 네.
0: 있네요.
2: 네.
0: 그럼 만약에 서로가 서로의 제첫 번째, 제 1의 평론가가 된다면 약간 어떤 정말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를 해줬을 때
1: 네.
0: 조금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없어요?
1: 기분 나빠요?
2: 아니요. 그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연 씨가 사실 이런 작품을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
0: 네.
2: 그런 대본 해석 능력 해석하는 게좀 빨라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좀 빠른 편이에요.
0: 아무래도 여자의 그런 감성적인
2: 네, 그런
0: 게
2: 것 같아요.
0: 더해져서, 네.
2: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봐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야 이게 조금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소윤 씨는 굉장히 그게 빨라서 저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르침을 많이 주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사실
0: 네.
2: 이제 왜 어떨 때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0: 그럴 수도
2: 있는데,
0: 있잖아요.
2: 어떨 때는 이제 계속 했던 말을 이제 자꾸 하고 그러면 어떤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들을 수는 있지만 이제 혼자의 시간으로 이제 대본을 분석할 때는 그 말이 어느 순간에 저한테

0: 이미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 선생님 연분이시네요.
0: 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와. 지원군이죠.
1: 와, 네. 어떠세요? 소연 씨 입장에서.
2: 그렇게 생각했다니 다행이네요.
0: 아, 잘못 얘기한 건가요?
1: 반대로 이제 또 많은 조언도 해주실 거잖아요.
2: 맞아요. 또 지지를 또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네. 네가 더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제가 아무래도 자존감이 올라가고 네. 아무래도 배우들은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 확신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 맞구나 그리고 의논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점도 있고요. 좋은 것 같아요. 아,
1: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부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과 맞추는 호흡보다도 더 좋을 거라는 생각도
2: 그래야 될 텐데요.
0: 그래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조금 이제 무대에서 물론 이제 역할을 이렇게 같이 자주 만나긴 하지만 이렇게 같은 페어로 사실 주인공을 맡은 거는 처음이에요.
1: 아, 처음이에요?
2: 네.
0: 네. 그러니까 제가 이도영을 하고 춘향이를 만약에 캐스팅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아, 이게
1: 바꿔서.
0: 붙여주질 않더라고요.
1: 다른 짝꿍으로 해주셨는데
0: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실 좀 놀랐어요. 네.
1: 자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이 한 무대에서 또 만나게 되는데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조선시대 궁중무용에 큰 영향을 미친 효명세자를 주인공으로 한 창작 창극 효명의 막이 오릅니다. 일단 효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0: 네. 네, 효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짧은 맞아요. 생을 사신 분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이제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서 그 대리청정을 맡아서 또 어린 나이에 국정도 돌보고 네. 정치와 모든 것들을 많이 이렇게 돌봤던 인물인데요. 그만큼 좀 영민하고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효명을 하면서 사실 이 효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되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쨌든 그때 시대에 어쨌든 세도 정치로 인해서 흔들리던 왕권을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고요.
1: 네.
0: 그리고 예약 정치를 통해서 또 그런 문화나 예술을 또 이렇게 다잡아가면서 맞아요. 기틀을 마련하고
1: 네.
0: 그런 걸로 인해서 모두를 또 통합하고 화합하려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이번 효명이라는 작품 안에서도 그런 인물적인 그런 효명에 대한 정치 방향이나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작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네. 무대에서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정말 짧은 생을 살았지만 저 이제 한국무용 전공했으니까 네. 한국무용사에 있어서도 효명세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네. 많은 연구들이 또 되었고 그런 효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중정제를 또 아주 크게 키우기도 했고 뭔가 안무 이런 것도 소리만큼이나 중요하게 이번에 다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2: 맞아요.
1: 드는데요. 어떤가요?
2: 맞아요. 이 궁중정제를 그대로 고증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도 있고요.
1: 네.
2: 또 아무래도 창극이 이 시대성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발맞춰서 이 안무도 김재덕 안무가께서 새롭게 이제 해석해서 또 네.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효명의 심리를 또 창작된 안무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이 공막무라는 춤이 있는데요. 약간 창작이 가미된 그런 춤이긴 하지만 그 둘이 함께 이 예술과 그런 정치가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춤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있을 예정입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안무는 모던 테이블의 네. 예술 감독인 김재덕 안무가가 네. 참여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화려한 건무신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2: 네, 맞아요.
0: 네.
2: 사실 창극에서는 아무리 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1: 네.
2: 이 노래 그 소리가 그렇죠. 더 위주가 되고 그리고 드라마가 좀 더 위주가 되는데
1: 네.
2: 이번에는 이제 춤으로서 그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아서 이제 춤이 더 주가 되고
1: 네.
2: 그 안에서 이제 연기나 소리가 잘 묻어나도록 하는 게 또 좀 다른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와, 그럼 두 분께서는 소리뿐만 아니라 춤 연습까지 하시느라
2: 네, 너무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0: 정말 집에서 계속 맞춰보면서.
1: 아, 그런 또 좋은 점이네. 네. 아니, 안 그래도 5년 전에 뵀을 때부터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서 제가 첫날에 살이 더 빠지셨나요? 치셨나? 이랬는데.
0: 네. 운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2: 춤추느라 그랬나봐요. 네.
1: 아니, 정말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하고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네. 굉장히 그런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야, 과연 이제 효명세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창극으로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효명 역에는 우리 광복 씨 그리고 김수인 씨가 네. 또 맡게 되었고 묘묘 역, 네. 묘묘라는 인물이 그러면 어떤 인물인 건가요?
2: 묘묘라는 이름 자체는 묘하고 묘하다 해서 이게 효명세자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1: 아, 진짜로 실제로?
0: 정말 그 대사에 그런 묘하고 묘하다, 우린 묘묘라고 부르자라는 아~ 대사가 있어요.
2: 네, 근데 네. 사실 이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고요.
1: 아, 진짜 부인이 아닌 네, 가상의 네. 인물이에요? 네.
2: 그리고 이 인물은 궁 안에 이 효명세자를 죽이기 위해서 궁 안에 잠입한 살수 역할입니다. 근데 또 이제 살수 역할만 하는 건 또 아니고 네. 이게 또 한편으로는 궁 안에 잠입은 해서 효명세자를 죽여야 하지만 이 효명세자를 곁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예약 정치, 예술, 그리고 예술 세계와 또 어떤 이상 세계 같은 것들을 제일 가까이 바라보면서 그런 관객들 입장에서 아, 효명세자가 이런 걸 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제 일의 관객이 된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게끔 해주는 인물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아,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네. 인물
2: 맞아요.
1: 이거군요. 이 묘묘 역에는 이소연 씨 그리고 김우정 단원이 또 네. 맡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더블 캐스팅이다 보니 조금 그 나만의 차별점? 나만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2: 아무래도 그 김수인, 김우정 커플은 네. 움직임이 굉장히 또 뛰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네 저희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는 창극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에서 어떻게 드라마를 더 잘 입힐 수 있을까를 계속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그걸 이제 집에서도 하시고 네. 집에서도 하시고 예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같이 무대에서 커플이 된 적은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0: 네, 네 처음이에요. 네,
1: 어떠세요? 그러니까, 느낌이?
2: 항상 광복 씨가 등장하고 퇴장하면 제가 등장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맡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마주하고 서로 마주보고 춤도 춰야 하고 이러니까 네. 키득키득 웃음이 나기도 하고요.
1: 그게 결혼 10년이 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0: 오히려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뭔가 그 연기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어색하게 다가올 때가 낯선 거죠. 그러니까 어색하다기보다 좀 낯섦이 있는 네네. 것 같아요.
1: 또 그런 걸 관객들이 바라보는 맛이 있지 네. 않을까 싶기도 네. 합니다. 이제 두 분이 부부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이제 효명을 함께 준비하시면서 또 어떤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지도 궁금해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효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네. 어떤 정치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잘 이끌어왔던 왕이었기 때문에 네. 짧은 기간이지만 네. 그 짧은 시간 내에 관객들한테 이런 효명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많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효명이 하고자 했던 예술 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표현도 관객분들한테 잘 전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네. 이번 창극 안에서 어떤 그 안무적인 부분이나 또 연극적인 부분이나 또 소리적인 부분들도 물론 잘 전달해야 하지만 효명이라는 인물을 잘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묘묘역은 어떤가요?
2: 네, 묘묘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움직임 안에서, 화려한 움직임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드라마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네. 또 효명세자의 이런 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창극이 나아갈 방향하고도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네. 창극도 이렇게 다양한 음악들, 다양한 예술들과 함께 접목되고 합쳐지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1: 네. 극본은 국립창극단 류은선 예술감독이 집필을 하셨고, 작창은 국립창극단원이었던 유태평양이 맡아서
2: 네.
1: 벌써부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류은선 감독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무용과 창극이 결합해 새로운 무대가 탄생할 거다. 관람 포인트를 하나씩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2: 유은상 감독님께서 집필도 하셨고 또 공동 집필하신 이만희 작가님이 계신데 이 작가님의 또 특징이 또 영화 시나리오를 많이 쓰셨어서 또 함께 창극을 집필하셨던 감독님과 함께 창극과 영화가 함께 묻어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입체적으로 해오름 극장에서 볼수 있다라는 그런
0: 네.
2: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어떤 줄거리를 계속 우리가 창극으로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줄거리로 이렇게 다 풀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들이 여러 가지 또 사건들도 나오고요. 그 안에서 장면 씬씬이 정말 다른 장면처럼 보이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그래서 아마 보시는 재미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1: 마치
0: 생각.
1: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관람을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볼게요.
0: 네, 우선 뭐 앞두고 있는 효명 작품 잘 해서 잘 마무리하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완창 계획도 좀 있어가지고, 네, 그거 준비 잘 해서 또 관객분들과 무대에서 잘 만나고 싶습니다.
1: 네, 아유, 그것 준비도 보통 일은 아니겠어요. 의서연 씨는요?
2: 네, 저도 창극 효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하반기에도 또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만나 뵙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술과 정치에서 갈등하던 효명세자가 순원왕후의 사순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국립창극단 효명은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이 펼치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겉모 놓치지 마시고요. 국립극장에서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국립창극단 효명의 주인공 이광복, 이소연 씨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 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예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6월 14일까지 국악 주간으로 지정해 전국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숲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도 우리 소리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국악주간 기획공연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국악주간 기획공연은 6월 13일과 14일 오전 11시, 오후 2시, 5시 하루 3번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 13일과 14일 오전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영상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게임음악을 선보이고요. 또 2시에는 첼로와 가야금을 결합한 듀오 첼로 가야금이, 5시에는 퓨전 국악 노름마치 예술단이 공연을 펼칩니다. 6월 14일은 2시부터 국악 아카펠라 토리스가 민요와 판소리 주요 대목을 아카펠라로 재해석해 들려주고요. 마지막 무대는 국악그룹 충전소의 전통 연희와 줄타기 신동으로 알려진 남창동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날 번화 돌리기, 탈 만들기 등 전통 놀이와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서울숲으로 국악 나들이 떠나보면 어떨까요?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꽃무늬가 줄기에서 엄청 배어나와요.
1: 자, 본격으로 놀러오세요.
2: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3: 일본이 이거
0: 멋지고 좋구나. 그 남동녀의 딸아나.
4: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5: 국악하는 10대 딸.

아이야키는 이제 북한 학계의 소해금이라고 하고요. 작은 해금이라는 뜻이에요. 1960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개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처럼 사연으로 돼 있어가지고. 음폭이 아마도 해금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넓다고 봐야겠죠. 해금이 가지고 있는 좀 전통적인 소리와 또 이제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소리들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0: MR 없어도 되는데.
1: 어, 난 MR 필요 사실.
0: 그 나는 이거 MR 없어 뭘 하지? 무슨 곡?
1: 서정적인 거 뭐 첫사랑이랄까.
0: 뭐야?
1: A잖아.
0: A라고?
2: A 갔다가 이거 카메라 걸리거든.
3: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예술학교를 가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한국 노래를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어릴 적에 들었던 노래는 이게 남녀의 사랑을 그린 노래였어요. 근데 너무나도 그 노래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한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게 시작이 되었고 그게 이제 뿌리가 되어서 계기가 되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게 된 거죠.

0: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어요.
1: 아, 저희 또 이렇게 문화 통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0: 또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소리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악기가 대한민국에 딱 한 대밖에 없고

연주자를 예전에 봤었고 제가 봤던 연주자보다는 북한에서도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 없었고요. 한국 와서는 뭐 이제 자신감이 많이 뿜뿜 솟아서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강은요, 북한에서 발원해서 남한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흘러서 남한 강하고 만난대요. 전혀 다른 갈래가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 음악이나 삶도 이런 강처럼 되고 싶거든요.

0: 성주의 한 참외 농가. 이야. 든든한 꼬마 농부들이 농가를 점령했습니다.
1: 되겠다. 잘 보네.
2: 와, 이쁘네. 네, 감사합니다. 야, 할머니 일꾼 생겼지?

0: 든든한데?
1: 함께 농사짓던 남편은 물론 손자 농부들까지 생긴 요즘 문제는 하나.
0: 얼른! 애들 다 일어났다. 빨리 작업해야 돼. 빨따! 그래야 농사 의지 묻겠노.
1: 귀농 결심한 막내딸인데요.
0: 행동 좀 빨리빨리. 엄마 속 터져. 어? 야, 일하러 갈 거야. 뭐 또 사진 찍고 있어. 빨리빨리 좀 하지.
2: 엄마, 내 3회 주문권 두 개 그거 인센티브 주시나요?
0: 뭐?
2: 아니다.
0: 에이씨. 작업할 때 말 좀 시키지 말라니까 숫자 또 잊어버렸잖아.
3: 빨리 이거
4: 그래, 그걸 놔두라고 그래. 엄마 좀 보게.
3: 이거를 말했으면 되잖아.
4: 그거 본다고 하겠더니 네가 나갔잖아 지금. 엄마 지금 적으려고 하는데.
2: 나 왜 화가 나고 그래?
0: 선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내 스타일이고, 근데 후는 정말로 이거는 진짜 안 해도 나중에도 될 일인데 이게 분간이 안 돼. 그럼 나는 속이 터지는 거지.
2: 아, 저는 느긋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많이 답답해 하시죠. 저는 이제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거고.
1: 딸과 외손주 가족을 품에 안은 엄마 지소 씨와 화려한 돌싱이 되어 어린 남매와 함께 귀농을 결심한 막내딸 나영 씨 가족의 유쾌 발랄한 귀농기.
3: 엄마 이거 귀엽게 잘 나왔어.
0: 너무 잘 나왔다.
1: 초단위로 온도가 달라지는 모녀의 농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쩍 따뜻해진 날씨 덕분에 한 달은 더 빨라진 수화.
0: 오케이. 어우 이쁜데. 정품. 자 여기 주세요. 살살 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 이거 순이 내려와 있는 거 있잖아.
5: 덜 익은 것 같은데.
3: 덜 익은 것 같은데.
0: 그런 거는 이렇게 안으로 걷어올려줘야 돼.
1: 14년 전 귀농해 20동의 하우스에 참외 농사를 짓는 지소 씨와 종원 씨. 부부의 농가를 막내딸과 손주 둘, 초보 농부들이 점령한 지 석 달 됐습니다.
2: 오케이, 이렇게 하얀 색깔, 예선 봐봐.
5: 하는?
2: 이렇게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봐야 돼. 근데 이건... 이거는 지금 초록색이지?
5: 응.
2: 이건 덜 익은 거야.
5: 응.
2: 뭔 말인지 알겠어?
5: 응.
1: 노랗게 익고 흰색 골이 깊은 참외를 따야 성공.
2: 이야, 이야, 이 이다에 땄다, 이다에.
0: 우와, 와 이쁘네.
5: 네,
0: 감사합니다. 요게 20개부터 29개, 아 21개부터 30개까지 들어가는 게 이다이야. 이다이.
5: 이다이 딸 거야.
0: 이다이 딸 거야?
5: 응. 저기 안쪽에 많아.
1: 9살, 10살, 1살 터울 남매도 올해 29살인 남매의 엄마 나영 씨도 수학에 진심인데요.
0: 허리 아프지?
2: 허리
0: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거는 기계로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무조건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거라 갖고. 작으면서 이런 거는 어차피 상품 가치가 없잖아. 놔둬도 이거는 상품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거는 따버린 게 낫지. 저 담아 아빠 따구니.
1: 하나하나 알려주기 바쁜 지소 씨.
5: 내가 이렇게 덜 익은 거 같아.
6: 어머니 이거 참외.
0: 어떤 거? 그거는 따면 안 되지. 하나.
5: 네.
0: 그냥 좀 새파랗지 않아? 색깔 안 이쁘는 거 따지 마세요. 알바 비천은 마이너스 깔 거야. 잘못 땄으니까. 오케이?
5: 그러면 몇 원씩 빼는데?
0: 한 개 잘못 따면 1,000원씩 뺄 거야. 알겠지?
5: 1,000원씩?
0: 그 예쁜 것만 따면 또 1,000원 더 해줄게. 맞아, 2등급이야. 예수미 이제 작업해도 되겠다. 상을 선별해도 되겠다. 잘 보네. 야, 할머니 일꾼 생겨 진짜 든든한데?
2: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7: 나영 씨보다 더요?
2: 네, 저 계속 열과 같은 거 막 뽑아가지고.
0: 할머니하고 예수미 데리고 일시키는 게 낫겠다.
1: 대구에 있는 나영 씨가 집에서 오가며 주말에 일을 돕긴 했지만 아이들과 본격적으로 내려와 참외하우스 일을 시작한 건 석 달 전. 이혼한 나영 씨는 아이들과 함께 귀농할 준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0: 살짝 이렇게 톡 던져봐. 이렇게 공 던지듯. 오케이.
5: 이거 2등급.
0: 오케이 던져. 오케이. 몇 번 따봤다고 그래 곧잘 하네.

0: 아침 일찍 일어나 지칠 법도 하건만 3일 수학서부터 후반 작업까지 지소 씨 부부와 함께 일하는 손주들과 딸 나영 씨.
1: 으차.
2: 참에다.
3: 참에다.
0: 세척과 선별, 포장도 고스란히 농부의 몫이라는 걸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요.
2: 나영아, 저 한 속옷 더 보죠. 아. 행동 좀 빨리빨리. 엄마 속 터져. 야, 일하러 갈까? 뭐 또 사진 찍고 있어. 빨리빨리 좀 하지.
4: 이분 또 일하는 거다.
2: 뭔 일을 해?
4: 이거 올려야 될 거야, 아이가. 작업하고.
2: 그건 뭔데, 그게?
4: 인스타그램에 홍보해야 될 거야.
2: 아, 그래?
4: 그래, 새참에 하는 거. 아,
2: 그래? 그럼 열심히 찍어줘. 엄마 참에 많이 홍보해줘. 아이,
4: 예쁜 것도 찍어야지.
2: 예쁜 거 쟤? 이거 찍어주세요.
0: 귀농 결정 후 농사 외에 홍보도 맡아 하는 나영 씨.
4: 스마트 스토어도 홍보하고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해참에 나오는 것도 홍보하고 그러면서 좀 구매할 수 있게 좀 그 소비자 유입률 이런 거 좀 다 늘리고 그런 좀 그런 거 하고 있어요.
0: 참에 닦으랴 홍보 사진 찍으랴 정신없는 시간.
2: 이봐, 이거 올라오는 거 있지? 얘는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완전하게 올라오지가 않았잖아. 띠뚱거리지?
4: 어.
2: 이건 물참회야. 그럼 이거는 빼줘야 돼. 자, 이거 물참회는 빼주고.
1: 넣어주세요.
2: 그러니까 이게 그 선별 작업을 하는 거야.
0: 틈틈이 공부도 해야 합니다. 가끔 친정에 와서 참외 맛볼 때와는 다른 느낌. 배워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은데요. 그나마 이를 덜어주는 것은 선별 기쁨. 모든 것이 수작업입니다. 나영 씨가 찬물에 참외를 씻으면 크기별로 선별된 참외를 엄마인 지소 씨가 박스에 담습니다. 크기별로 정해진 개수만큼 참외를 담으면 힘을 쓰는 일은 종원 씨의 몫. 확인해 확인을 거쳐야 해서 집중해야 하는데요.
4: 아마 내 참외 주문권 두 개 그거 인센티브 주시나요?
2: 뭐?
4: 아니다.
2: 에이씨. 작업할 때 말 좀 시키지 말라니까 숫자 또 잊어버렸잖아. 둘. 작업할 때는 헷갈리니까 말 시키지 마.
1: 저기 옆에 가만히 있잖아요. 헷갈린다고.
0: 눈치코치 14년의 아빠와 달리 엄마의 코털을 건드리게 된다는 나영 씨. 10년 정도를 밥솥 따로 걸고 살던 모녀가 합치는 과정이니 이 정도의 마찰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2: 자, 이거 붙여주세요. 붙이고 싶습니다.
0: 살얼음 같은 분위기를 녹이는 건 두 손주. 고사리 손으로도 인부 한 명의 몫을 톡톡히 해냅니다.
5: 됐다. 어머니가 다 붙였어요.
2: 오케이.
4: 자, 엄마 갖다 놓을게.
2: 오케이. 잘했어요.
0: 문제는 잘 하다가도 남매끼리 투닥거린다는 것.
5: 아니, 내가 원래 내가 쓰고 있었던 거라고.
4: 언제 그거 이현이야, 엄마가 쓰고 거야.
5: 네, 나 내 개만 줘.
0: 서로 하겠다며 아웅다웅 하는 것도 요즘의 일상인데.
2: 줄게, 줘. 줘,
1: 줘. 야, 너, 니는 안 되겠다.
4: 아니, 얘 선이가 자꾸 괴롭혀서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
5: 응.
4: 아니 억울해.
2: 작업 다 했다. 몇 개야? 몇 개 났어?
1: 18박스.
2: 네? 그 아, 택배까지? 응. 택배 두 개잖아.
1: 응, 그래 한 박스 치고.
2: 17개. 그럼 18박스네. 18. 오, 많이 났다. 선물 치고. 오, 잘했어, 잘했어.
1: 어,
2: 자, 뭐, 빨리 찍내 가자. 시간 다 됐다.
1: 끝.
2: 시시 잘 받고 오세요.
0: 올해 첫 수확임에도 괜찮은 수확량.
2: 출발. 잘 갔다 와.
0: 인터넷 주문을 통한 택배와 공판장 경매를 주로 하는 지소 씨네 농장. 나영 씨는 올해 첫 공판장 행이 기대됩니다. 때일은 참외 출하라. 출하 작물이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부지런한 농부들이 벌써 한가득. 보이지 않는 긴장감.

0: 이 공판장을 메우는데요.
1: 우리 집게 아빠 어떤 거였지? 저거 핑크 색깔 저거죠? 우리 거 적은 건 아니다 진짜로.
2: 지금 한 줄 나도 네. 두 사 두 집 거거든. 넣고 어. 나온 공만 나오면 되게 바쁘지가 나서.
1: 아, 한 줄에 있다고 해서 같은 집게 또 아니라는 거잖아.
0: 나영 씨는 몰랐던 출하장의 공식.
1: 아, 경쟁 되겠나? 아, 진짜 잘 받아들 것 같은데. 자존심이 안 될 것 같은데.
0: 사실 출하 순서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가격을 받느냐는 것인데요. 나영 씨 생애 첫 출하다 보니 긴장감이 100배입니다. 경매사의 진행으로 시작되는 경매는 과일의 크기와 품질을 본 구매자가 가격을 책정. 최고가를 부른 구매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데요. 겨우내 밭에 이불 깔면서 접목하고 순치고 수정까지. 수확의 노고가 단가로 결정되는 순간 긴장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최고 받는 사람하고 같이 나왔어요.
1: 금액이
2: 시세가.
1: 오. 잘 봐요. 오. 맞아. 잘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이게 약간 희열이네. 고기 하나 사 먹을 수 있겠다. 맞지? 아싸.
2: 이제는 끝났어.
1: 이제 끝났어.
0: 첫 판매부터 순조롭습니다. 이럴 때면 나영 씨도 귀농 결정한 것이 뿌듯해지는데요. 기분 좋아진 건 지소 씨도 마찬가지.
3: 하니 예수님이 자매 작업할 때 도와줬으니까 하면 용돈 주는 거야. 자, 근이야 알바비. 자, 알바비.
4: 감사합니다.
3: 근이에서 알바비. 괜찮습니다. 알바비 계산 다 해줬다. 네.
4: 아, 나는?
3: 올라가, 올라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서 재밌게 놀다 와.
0: 종일 농사일 했던 엄마에게 휴식도 줄 겸 아이들과의 나들이.
3: 알아서 잘 갔다 와. 얼른 가. 빨리 갔다 와. 하면 좀 쉬게.
0: 사실 오늘 나영 씨는 아이들과 중대한 의논도 해야 한다는데요.
1: 장난감을 사고 싶다고?
4: 응. 나는 세 개.
1: 엄마는 별로 마뜩치 않은데. 사야 돼?
0: 웬만해선 아이들 장난감이며 간식거리를 자제시키지만 오늘만큼은 다릅니다. 시내에 나가려면 30분 이상 걸리지만 큰 마음을 먹었죠.
4: 아이스크림.
1: 아이스크림 있어요?
4: 나는 비행기 장난감.
1: 비행기 장난감.
4: 없어.
1: 없어.
4: 아이스크림도 없어.
1: 아이스크림 여기 있어.
4: 아니, 자동차 장난감 여기 있어.
1: 어. 하나만 빨리.
3: 10개.
1: 정말 기가 막히게 자는구나.
0: 참외 고를 때보다 눈이 밝아진 남매.
4: 여기 색깔별로 다 있어.
1: 제가 장난감 여기서 발견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4: 이거 진짜. 엄마? 이제 아이스크림.
1: 어? 이제 아이스크림?
0: 오늘만큼은 아이들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영 씨.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 곳도 찾았습니다.
1: 여기는 젤라또 아이스크림 판매합니다.
4: 아니. 바나나 젤라또.
1: 바나나 젤라또?
4: 망고.
1: 망고? 요새 망고? 망고 맛.
0: 작년 겨울 귀농을 결심하고 아이들 방학 내 내려와 함께 지내며 농사일을 배웠던 나영 씨. 하지만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과 2학년. 자신의 주관이 뚜렷해진 아이들에게도 귀농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1: 이렇게 둘이 여기 중간에 두고 먹어. 이거는 하나밖에 안 받았어? 두 개인데 이거 안 먹어?
4: 먹어. 근데 이거 바나나는 무슨 맛인지.
1: 아, 엄마 벌써 힘들다, 야.
0: 아이들이 먹는 것을 봐가며 눈치를 보던 나영 씨. 의심 없이 아이스크림의 달달한 맛에 취한 아이들에게 본론을 꺼내는데요.
1: 너희는 어떻게

0: 생각해? 대구에서 계속 사는 게 좋겠어? 아니면은 성주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가까이 사는 게 좋겠어?
1: 대구가 낫지 않을까?
0: 대구가 좋을 것 같아?
1: 응.
0: 이완이는?
2: 할머니 집은 그냥 놀러 가면 되잖아. 어차피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0: 응.
2: 자기나 하면 되고.
0: 응. 이완이는 그러니까 성주로 들어와서 새 친구들 사귀는 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 불편할 것 같아? 새 친구 사귀는 게 조금 무서워요? 예서민이 괜찮아요?
3: 아이들 마음에 문이 열릴 때까지 꾸준히 설득해 볼 생각인데요. 아이들이 곤히 잠든 밤. 나영 씨는 웹소설을 씁니다. 주부로 살면서 웹소설 작가로 꾸준히 일했던 나영 씨. 농사를 배우면서도 이 일을 놓지 않고 있다는데요.
0: 아, 근데 일단 이것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3: 거대 플랫폼에 작품을 내고 다른 작가들과 협업한 적도 있는 나영 씨. 요즘 차기작도 연재 중이죠.
0: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요건데 댓글을 어떡해. 이런 게 있었구나.
3: 구독자의 반응이 매출로 이어지는 건 농사나 웹소설이나 다름없는데요.
0: 뭐 적게 보면은 뭐 한 치킨값 두 마리 정도 벌었고요. 진짜 첫 오픈하고 한 몇 달 동안은 한 킹크랩 세트 대짜 한 마리 먹을 수 있을 정도 벌었습니다. 네.
3: 낮에는 농부로 밤에는 웹소설 작가로 이중 생활을 하려다 보니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4: 아직 안 자고 많아.
0: 나 지금 매장 쓰고 있어.
4: 왜? 아직 뭐 아우 벌써 다시 다 반 다 됐네. 아 나 발로 막 아픈데 큰일 났다.
3: 며칠 전 발을 다치고도 끊임없이 농사짓는 지소 씨의 걱정은 딸 나영 씨.
4: 다섯 하나.
0: 아니 이제 시작해가지고 좀 걸릴 것 같아.
4: 스마트스톤 전기 좀 해놨나? 왜 언니하고 통화해봤나?
0: 아니 아직 언니야 나 바빠가지고.
4: 그거 빨리 탱크하고 올려야 되는데.
0: 응. 요것만 빨리 쓰고 바로 수정하려고.
4: 매번 거 쓰는 거야?
0: 응. 재환은 말없이 길을 거닐었다. 그녀가 남기고 떠난 말 한마디를 곱씹고도 곱씹으면서 내 모습이 초라하지 않을 것이다.
4: 대단하다. 왜 이거 다 쓰노?
0: 괜찮지.
4: 독자들은 좀 늘어났나?
0: 이제 좀 가끔씩 보면 댓글이 계속 업데이트 되더라.
4: 자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고? 벌써 1시 반 다 됐네.
0: 아니, 지금 아니면 또 작업할 시간 없다 이거.
4: 아침부터 참여달라고 하면 뭐 못이나 뭐면
0: 일어나야지 뭐. 죽었다 깨나도 일어나야지.
4: 뭔가 일어나겠다 씨.
0: 깨어 먼저 때려서라도 깨워줘. 아지.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용돈벌이는 또 된다 애가.
4: 용돈벌이가 벌어 아마 생활비를 좀 보태줘봐라.
0: 뭐 보태줄게 어떻게든.
4: 독자가 늘어나야지 뭐 돈이 더 들어갈게.
0: 좀 그래도 나중에 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4: 그래 뭐 스스로 배부르겠나만 하다 보면 뭐가 돼도 되겠지.
3: 공무원 생활을 하던 남편과 살림과 육아를 했던 지소 씨. 슬하의 삼남매 모두 출가시킬 즈음 귀농을 마음먹었고 참외농사를 지으며 힘든 날도 있었지만 꾸준히 노력해 자리를 잡았는데요. 일찍 결혼한 막내딸이 이혼 후 귀농을 결심했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5: 부딪힐 거 생각하니까 또 한켠으로는 차라리 안 왔으면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지가 해보겠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게 대견해서 그럼 와서 한번 같이 해보자.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죠? 애들도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지내는 게 낫고.
0: 부담을 지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제 의도와는 다르게 어찌 됐든 엄마가 또 이제 끌어안게 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참 죄송하기도 하고, 네.
3: 젊은 나이에 두 아이의 양육까지 맡아 하려면 농사며 글쓰기며 어느 하나 놓을 수 없는 나영 씨.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게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 참외하우스에 영양제를 뿌리는 정원 씨. 애써 기른 참외가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 따질 겨를도 없죠. 그런데
1: 준천이다, 빨리 나와. 빨리 일어나라. 제발 좀 일어나거라. 어? 얼른. 애들 다 일어났다. 빨리 작업해야 돼.
6: 4시에 나가지고.
1: 뭐 한다고 4시에 잤어? 빨리 다 일러! 에이, 참네. 그래야 농사 왜 지묻겠노?
3: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피곤한 딸을 보면 안쓰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말하는 지소 씨. 농사로 밥 벌어 먹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딸 나영 씨가 알았으면 해선데요. 아빠 역시 딸이 안쓰럽긴 마찬가지지만 딸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시죠.
7: 앞으로 농사 지으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쳐봐야 돼. 맞잖아. 아빠가 맨날 칠 수는 없다는 거지. 난 이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그래 해보면서 배우는 거지. 아빠도 처음에서 그랬어. 농사에 물을 왜 뺐냐면은 앞에 쳤던 거.
6: 아, 다른 물이 있었어.
7: 약이 스킬스로 치니까 빼고 이렇게 가가지고 자, 요 향이 되고 요거 올리면은 요거 올리면 많이 나오고 연하면 적게 나오고 그렇지 가봐 여기 그렇지 골고루 치면 돼 너무 높게 하지 말고 그래 그렇지 잘 친다 골고루 그래 막내딸이 여기 와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상상을 못 했으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 해본다니까 참 걱정도 되고 신기하기도 그렇습니다.
3: 지금은 그저 왕초보 농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하나 배워가는 중입니다.
7: 그렇지 됐습니다. 요라고 요걸 이제 요걸 빼야 되는 거야. 요거 눌러 봐봐. 요거
0: 당겨?
7: 밀 울러.
0: 위로?
7: 빼봐, 빼.
0: 오케이.
7: 원터치 이렇게.
0: 오케이. 이거 참외 농사를 또 크게 지게 되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좀 걱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아빠가 또안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아, 좀 체력을 많이 길러야 될것 같습니다.
3: 부모님 곁에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지만. 나영 씨가 상상하던 것과는 좀 다르기도 합니다. 특히 수확철인 요즘엔 쉴 틈이 없습니다. 그나마 식사 시간이 잠깐의 휴식.
2: 하고 있는지 봐야지.
1: 잘하고 있는지 봐야지.
7: 이 아내가 이거 구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를? 이 아내 맨날 뭐 끼워 먹고 이거 다 도와주지도 않고.
3: 딸과 손주들이 온 후로 식사 한번 대충 때운 적이 없는 엄마. 매번 파티 같은 식사를 준비하죠.
1: 고기가
2: 이만한 거예요.
1: 좀 살려줄게. 찍어서 먹어. 됐습니다.
3: 이만하면 할머니와 함께하는 귀농 생활도 최고. 고기 앞에서 가족들이 한층 화기애애해졌는데요.
1: 맛있다.
3: 그런데
1: 많았다. 또 핸드폰 보나?
0: 아이스 지금
1: 아이고, 니 애들 밥 먹을 때 핸드폰 본다고 자수를 하지 마. 니나 핸드폰 좀 보지 마라. 아, 매일 핸드폰 보고 앉아서 밥 먹을 때마다.
0: 아, 쥐 안 먹고 있잖아.
1: 그래도 그렇지. 핸드폰 왜 상위 올려가 있는데.
0: 아, 지금 소품 보고 있다고 이거 지금.
1: 나중에 봐도 되잖아.
0: 나중에 보면 언제 보는데? 또 이것저것 또 일 시키면.
1: 또 봐라, 또 봐라, 또 토단다. 그건 뭐 알아서 가고 끝내면 되지.
0: 아니, 내가 할 말이 있잖아.
1: 엄마 이게 물러가나?
0: 아니, 이게 먹으려고 하니까 나도 지금 입이 있는데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하냐고. 자리에 지금 아무도 없고 지금 엄마 혼자만 있고 내가 지금 소품 산다고 이야기까지 했으면 엄마가 넘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3: 순식간에 모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참외 홍보일을 맡은 막내딸 나영 씨가 촬영에 필요한 소품을 찾

0: 가슴이 하다 정말로 답답하다. 좀 내가 그 말 좀 한 사람이 가만 좀 참고 하라 해도.
1: 내가 나쁜 말 했는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 왜 핸드폰을 보냐고. 애들아 또 핸드폰 못 만지게 하면서. 그건 나쁜 말 아니잖아.
0: 그래 나쁜 말 아닌데 당신도 그걸 한번 하고 말해야 되지. 그 참 그런 이야기
1: 해가지고. 나 한 번 말도 안 했는데 말 대걸 꼬박꼬박 안 하나.
0: 그래 오세요. 그래 뭐 그거 하나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그리고 나영이 너도 내가 볼 때는 엄마한테 막 사사건건 데리고 그러지 마. 아빠 옆에서 짜증날 때도 있어. 좀 그러지 마. 막 따지도 이게 필요 없어. 그 나중에 듣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엄마 사실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사실 이랬어요. 그건 뭐 누가 뭐라 그러노.
2: 10년 넘게 떨어져 있던 모녀가 붙어 살다 보니 툭하면 발생하는 의견 대립.
3: 지수 씨 미안해.
1: 말로만.
3: 미안해. 뽀뽀해 줄까?
1: 됐거든.
3: 미안해. 사랑해.
0: 너만 지켜도 그만 안 보인다. 속이 공하고 있다니까.
1: 뭐 공하고 하고 말하고 할긴데 뭐. 이래도 내 자식이고 저래도 내 자식이고.
2: 모녀 사이 전쟁이 늘 이런 식으로 끝나는 이유. 딸과 손주를 위해 엄마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나영 씨도 알기 때문입니다.
3: 엄마 왜 여기 있어? 내 싫었겠잖아.
1: 이게 나 또 틀림 아니라서 내가 진짜.
3: 아니 나랑 아빠랑 오면 다시 같이 하면 되잖아. 내가 할 테니까 나가 있어. 아니 카나가 또 엄마 골병 될 거 아이가.
2: 아빠가 무작정 귀농을 결심했을 때도 누구보다 열심히 농사에 매달렸던 엄마. 안정될 즈음 딸과 손주들이 내려왔으니 엄마 어깨에 짐이 얼마나 무거울지 안 봐도 뻔합니다.
3: 아, 좀 같이 좀 하라니까 진짜 좀. 말 진짜 안 듣는다. 이카니 엄마 병원비가 더 나와요, 병원비가.
2: 며칠 전에 발을 다쳐 깁스를 푼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일을 하시는 이유 또한 그 때문일 테죠.
3: 암만 그래도 그렇지. 아 걱정하나 가족들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손해인데.
1: 미리미리 좀 해주면 얼마 줬노 말하기 전에.
3: 내가 얘기했잖아 시키라고.
1: 시작해야지 따라와서 하고. 미리 알아서 좀 해주면.
2: 어느 때 어느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미리 일을 할 텐데 아직은 초보라 알 리 없는 나영 씨.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둘이 하는 것보단 셋이 하는 게 낫죠.
1: 아침에 내 뭐 날씨 따뜻해지면 아예 아침에 스케치가 따자. 나영이하고 저것 하냐고 예심 다 불러라. 일단 좀 따자고 또 따자. 됐다 나영. 그만하고 가자.
3: 됐어?
1: 보람차 하루
4: 일을 끝마치고서 저 다리 저편에
1: 해가 떠도셔 다리 떠도셔.
0: 몰라 또 깜놀이야.
1: 몰라 그래 뭐 대충 하고 부르는 거지 뭐.
3: 귀엽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2: 싸웠다 풀렸다를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가족이지만 함께하는 데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7월이면 참외 수확이 끝나고 부가 수익이 없었던 지소 씨. 딸 나영 씨가 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가공업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상품성 없는 참외를 모아 건조도 시켜보고 반찬도 만들어봤죠.
1: 이거는 참외 지금 나오고 그런 정도가. 효소도 만들어봤어요. 효소도 만들어보고 짜갔지. 짜가지는 이제 매년 가을에 이제 그 참외 수확이 끝나면 그게 이제 새파란 걸로 해갖고 짜가지 해갖고 짜가지 많이 만들어 먹고. 이게 참외 색깔 나나? 너무 노랗나? 괜찮나?
3: 내가 딱 생각했던 색깔이 이 색깔이었어.
1: 아, 그래?
3: 약간 호박죽 같이 담백해.
1: 담백해? 그럼 조금 더 해볼까 여기 섞어서.
3: 맛있어. 나 지금 계속 손이 가는데 한 번.
1: 그래?
3: 이것만 먹어도 돼요? 이게 치자를 넣은 거야?
1: 아, 아니요. 엄마 비밀.
3: 비밀?
1: 혹시 모르지 또 내 것.
3: 지금
1: 엄마 책이고.
3: 지금
1: 엄마 책이면 안 되니까.
3: 아, 저 직원이에요.
2: 오늘 도전한 것은 참외잼. 요리 솜씨 좋은 엄마가 개발한 것입니다. 참외와 호박을 섞어 잼을 만들면 시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독특한 참외잼을 만들 수 있다는데요.
3: 예쁘다.
0: 오리지널 참외.

0: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
1: 아내의 요리 솜씨를 아는 남편이 눈을 못 떼는데요.
2: 아니, 네, 감사합니다.
3: 아니야. 자, 드셔보세요.
0: 감사합니다.
1: 딸이 귀농한 후 후순위로 밀려났지만
2: 맛있지?
0: 파는 거 들어갔다.
3: 이렇게 원래 내가 요리 솜씨가 있잖아.
1: 아내의 손맛은 서운함까지 있게 합니다.
0: 그래, 음식은 내 인정한다. 네.
4: 맛있다. 맛있다, 형. 아, 우리가 필라고 있으면 괜찮은데?
0: 야, 형. 네. 하수대, 양신 하수대. 어.
1: 식사를 마치고
5: 맛있는 거 없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 한 거 불러드릴게요.
3: 마이크가 있어야지. 자, 마이크 잡으시고.
0: 아니,
3: 자,
0: 나간다.
1: 9살, 10살 된 손주들의 파격적인 선곡.

0: 네. 와, 감정이며 기교며 모든 것이 완벽한데요.
1: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는 느낌. 애들 얼굴 보면 기분 좋고, 전화를 제가 가르쳐줬거든요. 이모네 집 왔다 갔다 차 타고 다닐 때 오디오 틀어놓고 불러갖고 가르치는 노래인데 진짜 잊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잘하네. 너무 행복한 하루죠.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2: 어? 그렇지.
3: 누나 더 가까이.
0: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것은 또 하나의 재미. 고단한 하루를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주문입니다. 네,

0: 아이들도 이 시간을 위해 매일 노래 연습까지 한다네요. 다음 날 일찍 농사일을 마치고 외출에 나선 나영 씨. 오늘은 어디 가는 걸까요?
1: 빨리 해야 하면 좋은데.
0: 아직 아들 딸과 함께할 보금자리를 찾지 못해 대구에 있는 집을 처분하지 못한 나영 씨. 엄마의 집 가까운 곳에 집을 얻으려 노력해봤는데요. 인터넷상으로 매물이 없어 애를 태웠습니다.
1: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들어오세요.
1: 예. 저도 이제 귀농을 하려고 여기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는 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랑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기들 이렇게 해서 3명이서 지금 살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전세나 뭐 반전세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제가 좀 구할 수 있는

0: 집이 있을까 해서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1: 전세 반전세는 지금 겨울에는 조금 귀한 편입니다.
0: 아,
1: 그냥 뭐
0: 네.
1: 한 2, 3개월 뒤에 이제 좀 날씨가 풀리고 하면은
0: 네.
1: 아마 빈집들이 많이 나올
0: 아, 지금 꼭 매물이 없구나.
1: 요것도 이제 뭐 매매로 나와 있는데
0: 네.
1: 요거는 1억 8천.
0: 1억 8천, 아, 좀 세다. 우와.
1: 요거는 건물에만 매매를 해도 돼요. 요거는 사고 얼마나.
0: 세다.
2: 아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멋진 집을 찾으면 설득도 수월할 거라 생각했는데 가격이 문제.
1: 다시 한번 연락을 한번 주시고
0: 네.
1: 거래 오시면 같이 레방 할수 있도록 할게요.
0: 네,
1: 네, 그래요.
0: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1: 네. 아이고, 늘 이래 바쁘시겠다.
0: 안녕히 계세요. 네.
1: 네.
2: 계속해서 엄마 집에 얹혀 살 수는 없습니다. 공간이 분리돼야
0: 네.
2: 엄마도 나영 씨도 편해질 텐데요. 다른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 마음에 드는 집은 가격이 비싸고 가격에 맞는 집은 아이들이 무서워할 농가뿐입니다.
0: 세탁기 산말리네, 산말리.
3: 생각했던 가격대에 마땅한 집들이 별로 없나
0: 근데 저는 솔직히 1억 미만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매매가 아니라 전세, 월세면. 근데 뭐 기본 다 1억 이상으로 이제 하시고 또 1억 미만의 집은 이제 또 리모델링이란 좀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것 같아가지고 좀 예상 밖이라.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욕심을 버려야 될것 같아요.
2: 빨리 보금자리를 찾아야 안정적인 생활이 시작될 텐데 걱정하는 나영 씨를 위해 엄마가 나섰습니다.
0: 여기.
2: 14년 전 귀농할 때부터 귀농센터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은 엄마가 귀농 귀촌센터에 묻자며 나선 건데요.
4: 나이는 혹시 몇 년생이세요?
5: 지금 96년 12월생입니다.
4: 아, 96년? 엄청 어리신데요. 저희가 어리실수록. 청년 농농을 위해 가지고 좀 혜택이 가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지인은 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소는 어떻게 되어
5: 지금
4: 있으세요?
5: 대구시 달서구에
4: 아, 달서구에 계시고.
6: 얘네들 원래는 이사를 해야 되는
5: 네, 올
6: 상황이니까.
5: 10월에 집 계약 만기라가지고.
6: 아, 10월에.
5: 네.
4: 집 같은 거못 구해주셨으면 저희가 귀농인 집이라고. 뭐 이제 한 이번 달이나 3월 초에 두 군데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른 도시에서 살다 오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좀 되게 싸게 해가지고 귀농인 집뭐 약간 농가주택 그런 식의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래도 두 군데가 이제 막아 이제 사시던 분이 이제 끝나가지고 네, 이게 1년까지는 살수 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1년 더살수 있는데 이건 이제 전입자분들 희망자들 없을 때 1년 더살할수 있거든요. 계속 많이 네네 기본 1년인데 지금 대가하고 용암 쪽에 나오지 싶어요.
5: 아, 대가
4: 대가 용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8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가 때마침 이제 또 기간이 끝나서 아마 공고 나갈 거거든요.
5: 네, 아, 저 부모님이 지금 용암에 계세요.
4: 아, 그러시고
5: 네.
4: 용암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5: 네.
4: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교육 준비하시면서
5: 네.
4: 이제 주거지 좀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저희 센터 집합 교육 들으시면서 어떤 사업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차차 준비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2: 집 문제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 교육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됐는데요.
7: 오늘 여러 가지로 도움 많이 됐으니까.
0: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역시 믿을 건 엄마뿐. 큰 걱정 한시름 덜었는데요.
7: 엄마 지인이 귀농에는 자제분 있다 하니까 거기서 가서 뭐 어떤 면이 좋은지 네가 또 궁금한 거 이것저것 한번 물어보자.
2: 지소 씨는 내친 김에 딸의 귀농 친구까지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옆 동네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이웃. 3년 전 아들 부부가 내려와 농사 짓고 있다는데요.
8: 오라버니!
9: 예?
8: 일하고 계셨어요. 아이고, 잠깐 들어가는데? 아, 들어오게 됩니다.
0: 안녕하세요.

0: 나이에.
1: 어우, 모든 잘 태어났다.
0: 서른 잘 됐습니다.
1: 네, 명절 가보네. 아이고, 아들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우리 딸.
2: 네. 안녕하세요.
1: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딸내미가 귀농귀촌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갖고 아드님 또 귀농 먼저 하셨잖아. 그래갖고 혹시 얘가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을까 싶어갖고 얘가 또 한번 찾아뵙고 싶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자문 좀 구하려고.
4: 앞서 귀농했다는 선배에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2: 농사 지으시면서 아 이거 하길 그래도 잘했다 싶었던 게 있는지.
5: 되게 농사는 장점이 되게 뚜렷해요. 딱 하나.
2: 뭐.
5: 통장에 꼽히는 돈을 보시면 그만큼 행복할 수 없어요. 일단은 뭐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게 먼저 선제 조건이긴 한데
2: 네.
5: 잘 지으면 직장인들보다는 그래도 좀 주머니가 좀 넘어가 하긴 하죠.
2: 전에 판매라든지 뭐 사진 촬영
4: 시골 살이며 농법이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영 씨의 폭풍 질문.
2: 인프라 같은 거. 어쨌든 이제 내 이름으로 해서 또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이게 어려운 것도 많고 되게 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5: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이 네. 모여있는 모임 같은 것들이 꽤 많거든요. 4H 연합회라던가
2: 네.
5: 아니면은 뭐 의용소방대 아니면 청년회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 오~
5: 그런 부분에 이제 가입해서
2: 네.
5: 젊은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2: 네.
5: 훨씬 대화 코드도 잘 맞고 또 아버지랑 다른 농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울 게 많아서 그런 데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젊은 분들이랑 어울리면서 또 다른 부분적으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한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끝난 대화.
6: 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했나 안 했나?
2: 네, 되게 저한테 잘 맞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그 아드님, 며느님 미 저랑 한 살 차이인데
6: 내가 한번 나랑 여주로 가면 되잖아.
2: 네, 알겠습니다.
6: 젊은 사람 서로 이거 왕래가 돼야 되잖아. 왕래.
2: 네.
6: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되지.
1: 뭐 밥 한번 먹으라
6: 그래. 네, 밥도 먹고.
2: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6: 감사합니다.
2: 예. 네.
4: 선배 귀농인의 조언을 들으니 자신감도 생기고 열심히 밀어주는 엄마에게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만 같은데.
2: 가정용이랑 정품 선물용이랑 그다음 알뜰콘을 요 세 가지로 나눴어.
1: 3kg가 2만 원이야?
2: 어떤 거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 거 판매 페이지 말하는 거야?
1: 아니 우리 거 그 해놨던 걸 보여달라고.
2: 포토샵 이걸 말하는 거야?
1: 정품 못 나니 뭐 몇 킬로 하는 거 그거 그 페이지를 열어보라고 엄마가 좀 보게.
2: 이거잖아.
1: 그래 그 놔두라고 그래 엄마 좀 보게.
2: 이거를 말했으면 되잖아.
1: 그거 본다고 하겠더니 네가 나갔잖아 지금. 엄마 지금 적으려고 하는데.
4: 역시나 쉬운 게 없습니다.
2: 아 왜 화를 내고 그래?
1: 답답하니까 가지.
4: 5년째 사용하던 상품 설명서를 새로 제작하려다 또 불이 붙은 모녀.
1: 그럼 이걸 지금 다 수정을 하자. 이거 지금 네 수정할 수 있어?
2: 야 너 해봐야 알아.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봐서.
1: 안 해봤어?
2: 응. 요거 두 개만 없애고
1: 이 박스는 그대로 똑같고
4: 그간 외주에 의뢰했지만 나영 씨가 귀농하며 맡겠다고 했던 건데요.
2: 요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 엄마?
4: 연습한 실력으로 상품 설명 페이지를 만든 나영 씨. 엄마의 마음에도 찰까요?
2: 이것도 어제 수정해서 바꿔놓고 이걸 조금 이렇게 위로 당겼어.
1: 그래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저기 다 마무리 다 됐네.
2: 그리고
1: 그럼 이제 올리면 되는 거야?
2: 근데 이거 개수는 이렇게 이제 일단 변경을 해놨는데 일단 좀 이따가 이거 스마트 스토어 그 옵션 변경을 이제 내가 지금 바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건 이렇게 올라갈 거다 하는 거 알고 있어.
1: 알았어. 기획 실장님.
2: 네.
1: 기획 실장님.
2: 마케팅
1: 실장님.
2: 네.
1: 잘 부탁드립니다.
2: 네. 네. 알겠습니다.
1: 열심히 농사 짓겠습니다. 네. 마케팅 열심히 해주세요.
2: 네.
1: 인센티브 팍팍 드리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7: 퇴근!
1: 나도 퇴근이다.
2: 퇴근, 잘한다.
1: 나도 퇴근이다.
2: 니들 왜 퇴근 안 했냐? 너희 이제 끝나면은 숙제해야지.
4: 함께하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모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2: 지금 땅 예쁘다.
1: 진짜?
2: 날씨가 흐려서 초록색 날에 색이 잘 나온다.
1: 잘 날아와?
2: 봐봐.
1: 네 작가이가. 이거 또 잘라먹네 이거 잠깐.
2: 잘라먹었어.

0: 예쁘지 장난 없지.
1: 응, 그러네.
0: 오 예뻐.
1: 예뻐.
0: 아삭한 포크.
1: 됐어.
2: 힘을 합쳐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익을 높여서 나영 씨의 삶도 엄마의 삶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0: 아빠 찍은 거. 오늘 찍은 거. 이거.
1: 잘 써먹겠다.
0: 고맙지.
1: 이거 작업하자 오늘. 작가는 다르네.
0: 이거 이것도 아빠 되게 영화 스티커 같지.
1: 그래.
0: 이걸로.
1: 오케이.
2: 엄마 지소 씨와 막내딸 나영 씨가 만들어갈 앞으로의 참외 농장. 한 발 한 발 맞춰가는 과정에서 맵고 쓴 날도 있겠지만 그보단 참외처럼 달달한 날이 더 많을 겁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니까요.
3: 파파야 같은데?
4: 파파야?
3: 아니 파인애플이.
4: 파인애플.
3: 너무 좋다 그게.
4: 안 좋아.
5: 고생이 시작이다 너. 마음 단디 무해 된대. 알겠나?
1: 키 한 편 배달한다 생각하고 조심해.

0: 궁중 무용을 배웠다. 예전에 무용학원 언니가 춘 춘행전을 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게 되어서 좋았다. 그런데 나는 힘든 부분이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서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 왜냐하면 저녁에 운동 겸 한 번씩 배운 작품을 연습하는데 계속 안 되는 부분과 조금 더 고쳐야 되는 부분을 계속 연습하다 보니 지루했던 춤이 더 재미있고 힘들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1: 궁중 안에서 피어나는 화려한 꽃, 예악의 집결체, 궁중무용입니다. 정재는 궁중에서 화동이나 기녀들이 공연하던 종합예술인데요. 우리가 궁중무용으로 많이 알고 있는 춤입니다. 12살 희윤이는 이곳에서 궁중무용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쉽지 않은 궁중의 예와 악을 찬찬히 익혀가는 중인데요. 최고의 무용가가 되기 위해서 희윤이는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2: 희윤이는 사실은 갖고 있는 선천적인 병이 있어요. 소화하고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그렇다고 또 연습에 소홀하지는 않아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1: 다른 친구들보다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에 희윤이는 더욱더 간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무용을 합니다. 이제 연습 전에 몸 상태를 체크하는 건 엄마의 도움 없이도 척척 해내는데요.
3: 지금 뭐 하는 거야?
0: 혈당 체크하는 거. 센서 달아서 핸드폰이랑 연결돼가지고 핸드폰으로 혈당이 이렇게 떠요. 그래프.
1: 희윤이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훨씬 더 꼼꼼히 그리고 철저히 나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찍 배웠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짧은 시간들이 희윤이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인데요. 체력이 되는 한 희윤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연습하는 데 씁니다.
4: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이제 무용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푸치마 하나 두르고 연습복을 입고 또 무용을 하더라고요.

0: 오늘은 아픔을 참으며 연습했던 결과물을 무대에 올리는 날. 공연을 앞두고 희은이의 얼굴에 긴장한 빛이 역력합니다.
1: 가운데 잡았어?
2: 오늘은 어떤 공연을 하는 거예요?
3: 가인전문단이요. 매번 계속 연습했는데 매번 공연마다 떨려요.
0: 희은이와 화동들은 크고 작은 공연으로 궁중무용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궁중의 예약을 전승하고 있는데요. 연지 인형 같은 화동들의 등장과 함께 곧 좀처럼 볼 수 없는 궁중무용의 진수가 펼쳐지는데요.

잊혀져가는 우리나라 전통 궁중예술의 맥을 이어가는 아이들. 희은이와 아이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전통예술은 어른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0: 친구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길. 하지만 희은이에게는 누구보다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1: 남천초등학교 5학년 장희은. 나는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 전통춤을 배우고 계속 연습하고 노력해서 우리나라 전통무용을 세계에 알릴 것이다.
0: 희은이의 꿈이 세계 속에서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0: 줄기가 엄청 불어나와요.
1: 자, 본격으로 놀러오세요.
2: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3: 일본이 이거
4: 아
5: 멀시고 좋군 낮 그 남동녀의 따라 남
6: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7: 국악하는 10대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주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주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지금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지금도 참 신기해요.
1: 민요는 제 삶의 전부인데요. 민요 부를 때 가장 행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경기미녀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민요자매 지원이 송현이 엄마 곽진숙입니다.

지원이가 이제 첫째 아이인데요.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어느 엄마들처럼 출산의 기쁨, 그런 기대감으로 저도 출산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돌이 지나면 막 걷잖아요. 근데 지원이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어도,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을 가는다든지 뒤집기를 한다든지 그런 보통 아이들의 성장이 다 늦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지원이 저 이렇게 세 명이 검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 이렇게 보시더니 엄마, 아빠는 아닌데 지원이가 염색체 이상으로 오는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 판정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다운 증후군 이런 희귀질환은 들어봤지만 뭐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2만 명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귀질환인데 평생 지원이가 성인이 되어도 낮은 지능으로 살아야 한대요. 아, 그때 진짜 제가 그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 저에게 그때 그 순간은 그냥 저한테 공포였던 것 같아요.

0: 어렸을 때 유난히 음악에만 반응을 보였어요, 지원이가. 오로지 음악 소리, 보고 듣고 하는 그 음악에만 반응을 보여서,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동요 테이프 많이 사서 들려주고, 탬버린도 사서 주고, 피리도 사서 주고, 다른 놀잇감 대신에 이런 악기들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소리가 나니까. 제가 공주에 있는 국악원에 이제 무료 강습이 있어서 거길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지원이를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지원이 이제 옆에 앉혀놓고 장구장단을 막 배우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원이가 저보다 장단을 먼저 외워서 이렇게 치고, 또 그때 제 기억에 이렇게 남도민요? 민요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사를 저는 이렇게 보고 불러야 되는데 가사를 외워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지원이를 이렇게 보시고는 이렇게 소리하면 잘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그때 지원이 태어나서 키우면서 지원이가 뭘 잘해요라는 소리를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잘해요라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이걸 가르쳐야 되나 보다.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때 그 희망과 막 그 뭐 이렇게 막 빛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1: 장구 칠 때 신났어요.
2: 어떤 게 신났어, 장구 칠 때?
1: 사물놀이. 사물놀이.
2: 사물놀이 치는 게?

0: 흥겹고 신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나고 좋은
1: 한 5학년쯤 됐을 때예요. TV에서 국악인 송소희 씨가 나와서 민요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지원이가 막 따라서 뭐 니나노 하고 막 닐리리 하면서 그걸 따라 부르면서 저 언니 너무 예쁘다고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송소희 언니가 노래도 잘 불러서 좋았어요. 제가 노래를 따라하는 거를 좋아해서 좋았어요.
1: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 지원이도 저렇게 좀 신나는 민요를 좀 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남편이 저하고 상의도 없이 제가 반대를 하니까 무작정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기 민요로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바꾸게 됐어요.
2: 민요가 더 좋았어요.
3: 경기 민요에 어떤 게 좋았어요?
2: 흥겹고 신나서 좋았어요. 경기 민요 제57호 부유자이신 이춘희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좋았어요.
3: 그 선생님께 민요 배울 때 어려운 점 뭐가 있었어요?
2: 경기민요 중에서 12작가의 뜻을 모르는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집에서 계속 듣고 따라하면서 불러요.

0: 아, 합격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작가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통과했어요.
1: 경기미녀 중에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
0: 뱃노래요.
1: 왜 뱃노래가 좋아요?
0: 제가 얼마 전에 그 장애인 대회에서 뱃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상을 탔어요.

0: 언니가 국악을 해서 언니랑 조금이나마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게 음악이니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 꿈이 된 것 같고요.
1: 제가 혼자 하면은 심심한데요. 동생이랑 같이 공연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정가를 전공하고 있는 2학년 이송현입니다. 우선 언니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밝고 이런 성격인데 저는 그에 반해서 조금 조용조용한 성격이에요. 근데 오히려 약간 N극, S극 이런 것처럼 달라서 더잘 맞는 것 같아요.

0: 입적되는 거야?
1: 입적.
0: 아, 그래?
1: 안나아도
0: 아, 그런가?
1: 얼씨 앵내 에따서 여섯
0: 잠깐만, 다시 해줘.
1: 한나아도 얼씨 앵내 에따서
0: 아, 이거야?

0: 지금까지 해왔던 무대들 중에서 언니랑 같이 한 게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혼자 무대에 서는 것보다 언니랑 같이 서면 더 든든하고 또 제가 노래를 좀 못하더라도 옆에서 언니가 받쳐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제가 혼자 하면은 심심한데요. 동생이랑 같이 공연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2: 동생 송현 씨, 네. 자랑 좀 해주세요.
1: 얼굴도 예쁘고 특히 정가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
2: 안녕, 지아 누나.
1: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0: 노래가 지금 많은데
1: 토요일 공연은 가족들 야외 공연 가족 모임 공연이죠.
0: 토요일 날요? 맞아요. 슈퍼마리오 겨울왕국 같이 하는 거. 그다음에 단원 소개하고 디시스.

굉장히 좀 보석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원들한테 좀 본이 되는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하나를 맡기면 가사 숙지도 너무 빨리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귀가 너무 좋아서 잘 듣고 한 두세 번이면 거의 멜로디를 익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시켜도 좀 걱정이 안 되는, 너무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그런 단원입니다.

0: 주현이가 잘라서 먹어. 칼 오른쪽. 예쁘게. 예쁘게 잘라서 줘봐. 아, 케이크 자르듯이. 그렇지. 잘하네.
1: 다음 주에 나와요?
0: 다 다음 주.
1: 여기 입술 안 아파?
0: 거기가 자꾸 안 났네. 아, 잘해보자.
1: 건배. 자.
0: 건배가 아니고 좋아. 짠.
1: 치얼스.
0: 수고했어.
1: 수고했어요. 아.
0: 그럼 이제 공연 또 언제 있어, 주연이? 계획청.
1: 부산 공연.
0: 부산은 어디서 해?
1: 해운대 해수욕장.
0: 와, 해수욕장에서? 멋있네. 와, 모래사장 그 위에 사나 보다.
1: 가시 연꽃인데?
0: 가시 연꽃이요?
1: 가시.
0: 어디? 아, 저거는 가시 연꽃이고, 이거는 개 연꽃. 우산놀이하고. 기억나?
1: 응. 수업을 하실까? 유진아예요.
0: 유진아?
1: 응.
0: 유진아의 뭐라?
1: 응.
0: 아,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해봐봐. 엄마!

0: 엄마, 엄마.
1: 지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엄마, 못했던 일이에요.
0: 엄마.
1: 지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그냥 지원이가 좋아해서 시작했던 거였고,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매달 교육청 선생님들 받는 그 날짜에 이렇게 이제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원이가 60세 정년 보장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지원이가 사회인으로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항상, 제가 돌봐야 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홀로 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지원 씨한테 좀 좋은 말씀,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 지원 씨 보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0: 엄마, 엄마,
1: 엄마, 우리 너무 예쁜 지원이, 지원아. 엄마 딸 태어나줘서.

0: 제 꿈은 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외 아리랑을 알리고 싶고요. 제가 아직 독창회를 안 해봐가지고요. 독창회도 꼭 하고 싶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꾸준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1: 몇살 때까지 경기민요 부르고 싶어요?
0: 저는 할머니 될 때까지 경기민요를 열심히 연습하고 싶습니다. 나는 소리로 감동을 주는 예술가 이지원입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예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할 때 9.1 독립정부가 생기면 네, 문지기가 되고 싶다 생각하며 호를 고쳤었는데 내 호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평범하고 낮은 사람, 백범. 그런데 지금 이 미천한 사람에게 지독한 것들만 들려요. 사방이 어둡고 울부짖는 소리, 피와 살이 터지는 소리, 죽음은 도처에 깔려 있고 세상은 무자비하기만 합니다.

황섭이 평안한가? 주가의 시 고마웠소. 이동영 선생 잘 계십니까? 봉창이 너무 일찍 갔네 그려. 잃어버린 땅에서 흘렸던 눈물 잊혀져간 사람들 그리던 마음 고향 땅 그리며 흘렸던 눈물 죽어간 친구들 그리던 마음.

혈혈단신, 가녀린 몸으로 칠흑같은 어둠을 뚫고 압록강을 여섯 번이나 건넜던 용기, 독립운동하는 데는 총칼만 필요한 게 아니었지. 우도마이, 나 얼른 밥 주시라요. 아이 내 봐줄 테니 내려놓고.

아내를 먼저 보낸 날 위로하려고 어찌나 애를 썼던지. 이듬해 나라 위에 폭탄 던지고 그렇게 일찍 가버릴 줄 알았더라면 내 미흡한 고마움이나마 표현했을 터인데, 자네 통해 처음 받는 생일상, 이제 죽는 날까지 그 영광만을 기억할 것이세.

의복의 매헌, 100년을 살기보다는 조국을 살리는 기회를 선택하겠다던 자네 신념에 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 후일 지하에서 만나세.

0: 청산가니 청산가니 이내 청산가
1: 자네들 다 갔는가?
0: 친척
1: 자네들 다 갔는가?
0: 보다 잊지 못할
1: 내가
0: 이러구나.
1: 미안하네. 그대로 가는 듯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나 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야 빛이 보이는 것 같네요. 나 같은 백점, 이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여 역사가 되었어요. 자, 저기 새 아침이 밝아오네요.

나의 소원은 만일 누군가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요 라고 말하겠어.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난 서슴치 않고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이요 라고 말하겠어. 그 다음 질문에도 난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오직 우리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 보셨다시피 마스크 쓰고 예, 합창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고음을 계속 내는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 연습하기도 너무 어려웠고요.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가 메시아 연주를 할 때 연주 당일날 확진자가 우리 예술전당에서 나와서 취소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또 그렇게 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전염병이 없어서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연주도 하고 연주도 볼 수 있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3.1절이었는데 저희가 오늘 나의 나라 여러분들 오늘 연주를 들으시고 아마 이 자막에 비친 그 자막을 잘 보시면서 그 시 이상화의 시 이육사의 시를 보시면서 그 일제시대에도 그 저항 시인으로서 이렇게 독립투사들과 함께 이런 좋은 글들을 쓴 시인들의 그 가사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는 이 시련을 극복하면서 우리나라, 나의 나라, 너의 나라, 우리나라를 더욱더 애국심을 갖고 우리가 발전하고 최고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인들 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김영랑하고 김소월 씨를 가지고 우리가 가곡을 만들어서 연주를 했었는데 근데 김영랑 그 시인의 시를 보면 되게 아름답고 신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저항 시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시 중에서 가장 신명나고 빠른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영렬 씨와 함께 훅 연주를 하겠습니다. 앵콜곡으로 하겠습니다.

자네 소리하게 내 복을 체제.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한머리 자저지다 휘몰아보아.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한머리

나서야 가죽은 가죽일 뿐 헐 때리면 망아비도 숨을 고쳐 심하게 소리를 떠나서야 가죽은 가죽일 뿐 헐 때리면 망아비도

가자지다 휘몰아보. 진양조 중머리 충청머리 한 머리 자자지다 휘몰아보. 장단을 친다는 말이 모자라오. 장단을 친다는 말이 모자라오. 장단을 친다는 말이 모자라오. 장단을 친다는 말이 모자라오. 진양도 중머리 중머리 한머리 자전지다 힘을 얻어. 진양도 중머리 중머리 한머리 자전지다 힘을 얻어.

날 힘으로 모아 진양도 중벌이 중중벌이 한벌이 자녀들아 힘으로 모아 영창을 살리는 반주쯤은 지나고 은 오히려 건덕하여 연창을 살리는 반주쯤은 지나고 북은 오히려 건덕하여 딱딱쿵 딱딱쿵 딱딱쿵

국악방송 공연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세스크 음악은 우리 자신이다. 내 자신을 지금 이 순간, 그 연주를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생각,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1: 이 두 음악가가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축적되어 있던 음악적인 능력들을 순간적으로 발휘를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0: 이따 그 우리 바꾸는 거 있잖아. 이거 반주 바꾸는 거.
1: 더 해볼까요?
2: 일부러 의도한 거랑.
3: 아, 일부러 이쁘게? 네.
2: 못할 것 같아.
1: 그냥 거기 없는 거 일단?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3: 그래.
4: 해볼까요? 첫 번 같이?
0: 그냥 약간 크게 이렇게 뜨면 줄 수 있어?
4: 지금 앞에 두 마디 했는데.
0: 어, 티야, 나.
4: 괜찮아요? 나. 해볼까?

0: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리마인드랑 마이더스의 핸즈 이거를 합쳐서 리마이더스로 만들었습니다.
1: 리마인드 상기시키다인데 그래서 전통을 뭐 새로움으로 상기시켜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저희 팀의 추구하는 방향이랑 잘

0: 정말 말 그대로 즉흥적으로 그 순간에서 발현되는 것들을 음악화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고.
1: 우리가 오늘 어떤 상태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0: 만났을 때부터 이 친구랑은 계속 보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계속 만나겠다. 계속 만나고 활동을 하고 서로 되게 이렇게 귀감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1: 친하게, 친하게.
2: 아, 친하게. 좋아요.
3: 그럼 상공부에 갔다가 음악을 좀 만들어보자 이왕 같이 이제 일주일 동안 붙어있는데 해서 음악을 되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 과정에서 너무 재밌었고 우리 둘이 같이 팀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저희의 생각과 주변에 또 같이 가신 분들의 생각이 있어서 그럼 우리 팀을 해보자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란 곡을 시발점으로 저희가 팀을 만들게 되었죠.

0: 에너지 자체가 좀 응축되어 있는데 뒤에는 빵 터지고 다시 또 비슷한 인트로와 비슷한 아우트로가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는 식으로 저희가 곡을 구상을 했었고 검은고는 훨씬 더 세게 현을 이렇게 긁고 하면서 폭발적인 과정을 그렸습니다.
1: 그냥 how much energy was in the performances. It was really cool, really inspiring.
2: I am 검은고 player 민영.
3: I'm 지현, a 가야금 player.
4: So I love the combination of the kind of the thwack and the percussiveness of the 검은고 and the more intricate melody.

0: 약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예쁜 음색, 예쁜 화성 뭐 이런 악기는 아니다 보니까 제약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제약을 계속 어떻게 해야지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1: 가야금은 우선 음색이 저는 너무 우아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좀 파워풀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오른손으로 뜯고 왼손으로 그 눌러내는 여러 가지 특정할 수 없는 미분음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77마디 뭐 근처에 네. 단락 또 바뀌어서 떨어지는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여기요, 이제
1: 69마디, 네, 69 첫박, 아, 그 다음
0: 어디서 전통을 좀 더 살리고 또 우리만의 스타일로 또 녹여

0: 잠을 한 이틀 못 잤어요. 그냥 계속 침대에서 자다 깨다 이러고 있었어요. 리플했어요. 잘랐어요. 너무 커서 사이즈 잘못 시켰어. 맞아요. 옷이 이게 S 사이즈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1: 그러면 저희 런 가볼까요? 그 우리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인사하는 다 나오셔서 한번 인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선이 나오시는 동선 괜찮아요?
2: 네. 리마이더스 밴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첫 콘서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곡에서 훨씬 더 사운드가 풍성해지고 안 그래도 강렬함이 있었는데 그 강렬함이 핵펀치처럼 네.
3: 마그막을 기반으로 한 밴드 셋으로 꾸리고 싶다고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듀오인 팀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이 되게 많은 작품들인데 그걸 최대한 살리면서 마그막에 잘 어울리게끔 작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 칠 때 왜 그러냐면 리허설 때 그게

0: 보면은 정말 좋은 게 전통이랑 어떤 현대적인 면을 너무 조화롭게 잘 시켜서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고
1: 페스티벌에서도 충분히 멋있는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진 팀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2: 음악은 가장 뭔가 상처를 가장 많은 상처를 주면서도 가장 또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음악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만 또 음악을 들으면서 또 엄청 치유를 받고 다시 또 이렇게 열정이 생기고 그런 순간들이 매회 있기 때문에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명승지가 참 많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이기 때문에 푸른 숲과 나무가 주는 혜택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경치 좋은 바닷가나 숲이 울창한 곳에 포젓한 정자와 누각을 지어서 망중환을 즐겼습니다. 그곳에서 가까운 벗들과 풍류를 즐기고 번잡한 속세를 벗어나 마음을 달래곤 했는데요. 자연과 벗하며 하나가 되려는 열망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정자와 누각은 모두가 꿈꾼 작은 이상향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누정이 지푸른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곳, 관동팔경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관동 8경 중 유일하게 바다가 아닌 강을 품고도 제1경으로 꼽히는 삼척 죽서루. 유유히 흐르는 50촌의 맑은 물, 가파른 천길 벼랑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죽서루는 마치 원래 자연의 일부였던 것처럼 살포시 내려앉아 있습니다. 건축 구조 역시 자연과 잘 어울리도록 지혜를 발휘했는데요. 천연 안반을 주춧돌 삼아 높이가 다른 17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누각을 올렸습니다. 죽서루는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리들이 묵던 숙소의 부속 건물로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는데요. 언제 창건됐는지 정확히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빼어난 경관 덕분에 많은 시인과 묵객이 찾아와 시를 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0: 죽서루 내부에는 정조 임금과 율곡 이의를 비롯해 당대 유명한 선비들이 남긴 기문과 시판이 죽서루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누가 하늘을 도와 이 아름다운 누각을 세웠는가? 지나온 세월 얼마인지 도무지 알 수 없구나. 들판 저 멀리 산봉우리에는 감푸른빛 서려 있고 강변 모래가에는 맑고 차가운 물이 흐르네. 시인과 묵객은 원래 한이 많다고 하지만 이 맑은 경치 속에 어찌 나그네 수심이 생기리오. 모든 인연 떨쳐버리고 긴 낚싯대 들고 푸른 강변 서쪽 물가에서 잠든 갈매기와 함께하리.

0: 송광종철이 관동별곡에서 그린 관동팔경의 제2경 울진 망향정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라는 이름답게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조망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동해 망경 창파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우뚝 선 망향정. 예로부터 관동팔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관동팔경 가운데 으뜸이라고 해서 조선 숙종 임금은 관동제일루라는 현판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동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 문인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강원도 관찰사로 망향정에 올랐던 송광종철은 관동별곡이라는 걸작을 남겼고 김시습, 이산회 같은 유명한 문장가들도 주옥같은 시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직접 관동팔경을 유람한 숙종은 망향정에서 느낀 감회를 한 편의 시로 완성했습니다.
1: 여러 골짜기 겹겹이 구불구불 열리고 성난 파도 거센 물결은 하늘에 닿아있네. 지금 이 바다를 술로 만들 수 있다면 어찌 겨우 300잔만 마실 수 있으리오.
0: 천혜의 절경 덕분일까요?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도 이곳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사실 처음 지어졌을 때 망향정 위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울진군 기성면 망향리 현종산 기슭에 있던 것을 1860년 철종 때 지금의 위치로 옮긴 건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심하게 낡아 2005년 완전히 다시 지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멋은 덜하지만 망향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바닷바람은 여전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해안 일대.

여덟 곳의 명승지를 관동팔경이라고 하는데요. 통천, 총석정, 고성, 청간정과 삼일포,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삼청, 죽서루, 울진 망양정과 월성정입니다. 현재 망양정과 월성정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편입됐고 삼일포와 총석정은 북한 지역에 있지만 관동팔경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승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죽서루와 망양정처럼 드넓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곳에도 선비들의 풍류가 담긴 아름다운 누정이 많은데요. 삼척, 울진을 지나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낮에는 절벽 위 우뚝 솟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밤에는 조명 속 화려한 모습으로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성루, 평양 부병루와 함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 전설은 밀양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전해지고 있죠. 영남루는 기둥 사이가 넓고 천장이 높아서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건물 서쪽면에서 침류각으로 내려가는 지붕은 높이차를 조정해 층을 이루고 있어 독특합니다.

밀양강 절벽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선 후기 화려하고 뛰어난 건축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절경입니다.

초록빛 계곡물에 발을 씻고 정자마루에 누워 바람을 맞으면 마음속 근심 걱정이 저절로 사라질 것 같죠?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화림계곡은 영남 지방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안이삼동 중 한 곳입니다. 동호정, 군자정, 거연정 같은 조선시대 정자들이 계곡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풍류를 즐기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입니다. 특히 거연정은 땅이 아니라 남강천 남박 위에 세워져 있어 들어가는 입구부터 특이합니다. 정자나 누각은 보통 계곡가에 자리하고 있지만 거연정은 과감하게 계곡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치형의 다리, 화림교를 건너야만 만날 수 있는데요. 마치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어연은 자연에 어울려 편하게 산다는 뜻인데요. 흐르는 계곡물과 우거진 숲을 배경으로 바위 위에 우뚝 솟은 거연정은 자연과 함께 풍류를 즐기던 호방한 선비의 풍모를 닮은 듯합니다.

화림동 계곡의 절경을 빚어내는 거현정은 조선인조 때 서원과 함께 지은 초막정자를 1872년 후손들이 기와로 고쳐 지은 것입니다. 기암괴석과 물, 아름들이 노송이 어우러진 경치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 아내 현감으로 이곳에 온 연안 박지원. 한양에서 함께 풍류를 즐기던 지인들이 하나 둘 떠나자 그는 화림동 계곡의 거연정을 찾아 시름을 달래곤 했는데요. 한양을 떠나온 연암에게 거연정의 산수정원은 풍류의 운치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영남 선비들이 심신을 수양하고 풍류를 즐기던 최고의 명소 화림동 계곡 거연정에는 선비들의 풍류 정신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경상남도 함양에는 화림 계곡을 따라 줄지어 있는 정자나 누각뿐 아니라 선비의 고장답게 아름다운 명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왕에게 편액을 하사받은 사액서원이 무려 13개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함양이 선비 문화가 왕성한 이유는 뭘까요? 함양은 조선시대의 유배지였기 때문에 비운의 학자나 고위 관리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당파 싸움에 휘말려 관직을 버리고 이곳으로 낙향한 거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학식과 지조를 갖춘 학자들이 곳곳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선비 문화가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외장을 껴안고 남강의 푸른 물결로 뛰어든 논개의 한과 기계가 서린 경상남도 진주로 가봅니다. 이곳에는 2012년 CNN고에서 선정한 한국의 명소 50곳 중에 하나로 건축미와 영남 제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누각이 있는데요. 남강의 바위 벼랑 끝에 장엄하게 솟은 촉성루를 만나봅니다.

해마다 10월이면 진주 남강이 붉게 물듭니다. 임진왜란 당시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진주대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진주 남강 벼랑 위에 높이 솟은 촉성루가 화려한 축제의 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전란시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가 바로 영남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 촉성이었는데요. 평상시에는 지역의 향시 치르는 고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촉성루는 고려 고종 때인 1241년 진주 목사 김지대가 창건했는데요. 무려 800년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곳입니다. 다른 지역의 누각과 정자가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라면 촉성루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심을 결집했던 충절과 호국의 상징이었으며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 진주 지방에서 전승된 진주 건무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는데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적장을 껴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의기농계의 넋을 애도하는 뜻에서 진주 기생들이 칼춤을 추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0: 1780년 진주를 유람하다가 촉성로를 찾은 19살의 젊은 선비 정약용은 촉성로 마루 위에서 펼쳐지던 무희들의 건물을 보고 한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금북 울고 젖대와 거문고 소리 사방으로 트인 연석은 광활한 가을물 같아라. 진주성 여인은 꽃같은 얼굴에 옷차림은 군복이라 영락없는 남자 자색깊 쾌자의 푸른 전립 좌중향에 절한 뒤 발꿈치 들고 사뿐사뿐 종종 걸음 느림박자 맞추며 갈 때는 서글픈 듯 올 때는 기쁜 듯 선녀가 나는 듯 훌쩍 내려왔는데 발밑에선 출현 같은 검광이 번쩍번쩍 몸 기울여 거꾸로 꽂아두고 한참을 덩실덩실 열 손가락 번득이니 뜬 구름 뒤집는 듯
0: 예로부터 크든 작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풍수지리를 염두에 두고 배치를 했습니다. 한옥을 지을 때도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을 선호하고 산을 배경으로 강을 끌어안은 배산 임수 지형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하지만 정자나 누각을 지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실용성보다는 짓는 이의 성향이 가장 많이 반영됐는데요. 시를 쓰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지었는지 혹은 농사 짓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 목적과 취향에 따라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가에게 풍성한 영감을 불어넣어준 문학의 산실, 전라남도 담양으로 떠나봅니다.

전라남도 담양은 우리나라에서 정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소세원의 세현정, 면항전, 면옥헌, 송강정, 시경정 등이 있죠. 시경정은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이름처럼 호젓하고 나직한 산 중에 자리한 아담한 정자인데요.

계절마다 꽃향기 가득하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니 선비들이 시상을 떠올리기에 좋은 곳입니다.

0: 시경정은 조선 명조 때 서하당 김성원이 장인인 석천 이몽룡을 위해 지었는데요. 을사사화를 피해 아버지와 함께 낙향한 송강정절이 이곳에서 이몽룡, 김성원 같은 문사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때 나온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성산별곡인데요. 성산은 시경정이 터를 잡은 산 이름으로 시경정의 아름다운 경치와 김성원의 풍류를 예찬한 노래입니다.
1: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성산에 머물며 하는 말이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을 들어보소. 인간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은데 어찌 한강산을 좋게 여겨 적막한 산 중에 들어가서 아니 나오시는고. 산속에 달력이 없어서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알에 펼쳐진 경치가 철 따라 철로 생겨나 듣고 보는 것이 모두 신선히 사는 세상이로세.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강골마을. 1937년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주 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한옥마을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봉산 봉우리 아래 드문드문 펼쳐진 한옥들이 정겹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강골마을 뒤 깊숙한 숲속.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담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헌종 때 이 집만이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열화정입니다. 기역자의 누마루집 형태로 아름다운 정원도 갖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맵시가 오랫동안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열화정은 친척과 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다른 정자와 달리 독립된 가옥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강골 마을의 사랑방이자 친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항거에 싸웠던 이관이, 이육래, 이양래 등이 모여서 의거를 도모했던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공간이었던 정자와 누각은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번잡한 현실을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머물다 보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누각과 정자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비움과 성찰의 장소이자 선조들이 남겨준 귀한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찾노라 다 나라 들고

그때요 굴로 사령이 춘향을 잡으러 나가는디 굴로 사령이 나간다 사령 굴로 가나간다 산수 털펑거지 연담일과 나를 울려 달래룡자를 붙이고 충충충충 거들거리고 나간다 굴정 대뜰러를 온 바닥에 덜렁거리고 나온다 서로 부르면서 나오라니 이에 김번수야 왜 부르느냐

마누라 잘 되고 잘 되었다. 사나운 강아지 벌에 물어가고 물도 가도 잘몇 넘치니라. 이날에나 일본 사정부는 또 뭔지 모르니라. 청경 고나고 어째 세수양 벌떡을 속에 청철여하게 벌렁

0: 마시고
1: 사또 분부가 지엄하니 지체 말고 나오느라. 그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오난지 군로가 오난지 아무런 줄을 모르고 독수

0: 주의고 일장 수서가 돈절을 헌가.
1: 아, 그렇지.

집월집 꼬네 까가노지 따가지 밤중 밤기 모든 만나 만난 청해로 포도

건디 꾸나 서고 날 길이라서 땀에 개를 들이기 기나

0: 입고 사정을 두루루 온다 우난디
1: 아주지
0: 문팔정들 따리고 거지 깜짝 반기 난 책
1: 아주지
0: 허허 번순디에 오라버니 이번 신년길에 가겼더라더니 도둑이나 아니 나의 신벼세사 도정처가 어떠건가 내가 천일로 양번을 보시자니 차연청이 배면 헌디를 부디 섭섭이 생각마소
1: 아주지

0: 이곳은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입니다.
1: 다음에는 만병의 초대 명약이라.
0: 저와 음악이 통하는 음악 친구들을 초대했는데요.

0: 이번 생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1: 아니 그것 또 나는 실수.
2: 내 아지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나도 되게 뿌듯하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오.
3: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리듬에 몸을 맡긴 이들의 순수한 환희와 재즈를 향한 뮤지션들의 열정이 하나 되는 곳, 바로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인데요. 젊은 소리꾼의 어깨에도 즐거움이 묻어납니다.
1: 역시 음악이다라는 생각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음악으로 교감되는 힘이 있구나.
0: 누군가는 천사의 언어라 칭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유일한 만국 공통어라고 했던 음악의 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말들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자라섬의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1: 고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젊은 층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막 그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막 박수 치시고 막 좋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우리 음악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밥을 먹자 공중에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떠나면 돌아서 떠나면 돌아
0: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의 음악에 열광할 수 있다면 반대로 그들에게도 우리의 전통음악이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없고 근사한 공연장도 아닌 낯선 땅, 낯선 거리에서 말이죠.
3: 국악은 뭐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훨씬 재밌고 신명나고 흥이 너무 많은 그런 음악이라고.
4: 함께 같이 즐기면서 진짜 어깨춤도 나오면서 같이 흥겹게 같이 즐길 수 있는.
0: 전 세계 곳곳에서 한류가 인기라지만 그동안 그들이 미처 몰랐던 진짜 우리의 소리, 진정한 한류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악은 전통이란 이름 속에 갇혀있는 옛것이 아니라 우리네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오늘의 음악이란 걸 말이죠.
1: 언어로는 안 통하겠지만 음악으로는 80-90% 이상은 통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5: 신비한 음악, 뭐 재밌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0: 소리를 널리 알리고 국악의 생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네 명의 국악 청춘들이 뭉쳤습니다. 조금은 대담하고 조금은 무모하지만 그래서 더 기대되는 청춘들의 열혈 도전기. 국악 세계화 프로젝트 청춘 시나위 지금 시작합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눈물의 땅 그리고 지금은 체게바라로 더 익숙한 나라.
6: 그냥 저는 사회주의 그냥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그래서 좀 되게 딱딱할 것 같고
1: 낯선 나라이고 주변 사람들도 쿠바 간다고 하니까 쿠바? 다 이렇게 깜짝 놀래기도 하고
0: 쿠바란 단어를 듣고 혁명의 땅, 사회주의 국가란 수식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그건 쿠바의 속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룸바, 만보, 살사, 차차차까지 라틴 음악의 본고장인 쿠바야말로 진정한 춤과 음악의 나라죠.
4: 쿠바 하면은 좀 열정적인 게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1: 재즈 그리고 뭐 정열적이고 뭐 살사 뭐 이런
0: 스페인이 쿠바를 지배하던 시절 노예란 이름으로 팔려왔던 아프리카 흑인들은 고국의 음악으로 고달픈 노예의 삶을 견뎌냈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음악이 어우러져 쿠바만의 다채롭고 강렬한 음악이 탄생했죠. 카리브해의 진주라 불리는 열정의 땅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4명의 국악 청춘들. 차세대 소리꾼이자 청춘 신화위의 맏언니 신진원. 나이는 어리지만 열정 하나만큼은 그 누구 못지않은 막내 김기현.

0: 쿠바에서 출발해 일본과 캐나다를 거쳐 꼬박 24시간 만에 쿠바 땅을 밟게 된 국악 청춘들. 이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 그 중에서도 1770년부터 형성된 프라도 거리입니다.
1: 이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익숙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낯선 음악을 전해준다는 자체가 되게 도전적이고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0: 일단 아이들의 관심 끌기는 성공한 것 같죠? 막내 기현이가 우렁차게 공연의 시작을 알리고 꽹과리와 장구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렇게 쿠바의 프라도 거리를 가득 메운 국악 청춘들의 첫 울림. 갈수록 장단은 신명을 더해가는데 어쩐지 주변의 반응은 서늘합니다.

0: 마더니 진원이가 본격적으로 관객 유혹에 나서보지만 쿠바인들은 꿈쩍도 않습니다.
1: 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좀 소리도 많이 퍼져나가고 해서 이게 좀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퍼져만 나가버리니까 우리끼리도 잘 소통이 안 되고 음악적으로 일단 악기는 그렇다고 쳐도 이제 소리를 하려면은 일단 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데
2: 뭐 이렇게 욕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다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런 부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많이 다가가려고 했거든요.
0: 자고로 음악은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통한다는 말도 무용지물. 그렇다면 열심히 추임새를 따라하던 아이들은 좀 다를까요? 꼬마 아가씨들도 그새 잊어버렸나 봅니다. 언어 장벽으로 우리 소리를 전할 수 없다면 화려한 퍼포먼스로 작전 변경. 청춘 신화위의 만능 재주꾼 예영이가 흥겹게 상무를 돌려보지만 쿠바인들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1: 많이 한적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조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 본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많이 좀 깔아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날 오후 프라도 거리에서 지난 아쉬움과 씁쓸함만 안고 돌아온 우리의 주인공들 다음 공연을 위해 새로운 전략 회의에 나섰습니다.
3: 아니면 또 바닥에 물기 있으면은 또 못해요.
4: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없더라도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5: 처음엔 일단 안 모여 있을 것 같아.
4: 없어도 그냥 우리 마당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관객 들어오면은 막 오라고 뭐 손짓도 하고 가운데 왔다 무대 섰다 하면은
0: 지난 공연에서의 아쉬움을 잊고 다시 활기를 찾은 두 여자.
4: 네. 그때까지는 그냥 일자로 서서 하다가
0: 반면 여전히 심각한 한 남자.
1: 비나리 개수를 아예 맞출까 지금?
4: 두 개.
1: 처음에 두 개는 안 되지. 짧지는.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앞에 사설.
4: 1000개에서 해동은 대한민국 각댁 각 가정에 없을 소녀 유역 도액을 벌고 가자. 이제 뒷불 넘어갈 거야. 여기까지만.
1: 너무 짧나?
4: 아 근데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제 가사에 전달력이 없어서 뭐 아니면 그걸 빼고 국거리를 하든지.
1: 아니면 지금 간단하게 한번 입으로라도 맞춰보자.
4: 그래 하는 거 없을걸?
5: 왜 이렇게 심각해 지금?
4: 왜 신경쓰고 나오잖아요 밖에.
1: 내가 언제?
4: 이 표정이 그렇다.
2: 음악을 하다 보니까 자기 다들 주장이 있어서 이렇게 좀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했지만 그리고 또 힘들어서 좀 다들 신경이 날카로워 있잖아요.
0: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아바나 거리가 흠뻑 젖었습니다. 엎어진 김에 잠시 쉬어가는 법. 이 비가 그치면 무거워진 마음도 바짝 마르고 청춘 신화위의 도전도 다시 시작되겠죠?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나가고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화창합니다.
4: 네,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0: 지난 공연 잘못된 장소 선정으로 지난 아쉬움을 맛봤던 청춘들은 보다 완벽한 공연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4: 뭔가 더 확 트이고 건물도 예쁘고 사람도 많고 네. 근데 땅이 빨리 말라야 할 텐데.
6: 잘 울리네요 여기도.
4: 울림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6: 네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4: 진짜 이뻐요.
2: 너무 예뻐요.
4: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저기도 예쁘고 배가 났네.
0: 울림이 좋은 샌프란시스코 광장은 일단 접수. 국악을 알리기 위해 거리 공연을 기획한 청춘 시나위. 때문에 쿠바의 숨은 명소를 찾아 발걸음을 재촉해 보는데요. 길 위에서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영화로 익숙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음악 중 하나인 찬찬. 기타와 목소리 하나로 골목길을 흥겹게 만드는 거리 악사를 만나고 보니 이곳이 정말 쿠바라는 게 실감납니다.
2: 신기하고 제일 신나요. 흥이 막 살아오르는 느낌. 그냥 막 움직이게 되고 막 너무 신나고 즐거워요. 열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맞지?
7: 흥이 많은 것 같아요.
2: 애기들이랑 사진 찍어도 팁 줘야 되나?
0: 거리 악사와의 흥겨운 만남을 뒤로하고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비에야 광장. 오래된 곳이란 뜻을 가진 비에야 광장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 중심지였는데요. 때문에 중세 유럽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6: 색깔도 이쁘고.
2: 아무래도 여기 바닥도 되게 좀 공연하기
8: 그냥 앉아도 무단도
2: 분위기가 조명이 없으니까 이런 밝은 건물 색깔이 우리를 환하게 해줄 것 같아요.
8: 거기가 1번이라면 여기가 2번이라면 난 2번.
6: 저도 2번.
2: 나도.
8: 나 2번. 기현이는?
6: 2번.
8: 그러면 동규 의견 필요 없음.
2: 다시갈!
6: 노란색 건물도 있고 가운데 이렇게 철조망도 있고 동상도 크게 있는 거기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잘 울리기도 잘 울리고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고.
9: 아무래도 언니 목소리보다는 저희 악기가 내는 소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언니한테 더 적합한 장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2: 저는 다 좋아서 뭐 그쪽 거리로 간다면 세 군데에서 다 해도 말레꽃 해변만 아니면요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방파제 위로 하얀 포말이 부서지는 광경이 일품인 말레꽃 해변. 카리브해를 따라 펼쳐진 말레꽃 방조제는 아바나 시민들의 놀이터이자 쿠바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명소 중의 명소인데요. 관광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쿠바의 상징이기도 하죠.
9: 그냥 거기에 유명한 그 말레꽃 해변에서 사랑과 하는 저의 모습이 좀 기대됩니다.
0: 물론 우리 국악 청춘들의 기대가 가장 컸던 곳도 이곳 말레콘 해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2: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부니까 막 너무 습하고 끈끈하고 막 머리도 막 이렇게 막 흩날리고 하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0: 쿠바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인 만큼 쉽게 관객들을 모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대참패. 제 아무리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쿠바인들이라지만 동양의 낯선 가락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1: 실망감도 없진 않아 있긴 한데 항상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모든 게

0: 오늘은 어제 둘러본 비에야 광장에서 공연하는 날.
1: 여기서 막 오랜만에서 괜찮은 건 모르겠다.
2: 이쁘다. 이현아, 오늘 봐도 이쁘다.
1: 저기?
0: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어서일까요? 시작 전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1: 아, 이제 공연하는구나.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 잘할 수 있을까?
3: 다 갑시다. 즐깁시다. 하나, 위로, 위로. 하나, 둘, 셋. 파이팅!
0: 프라도 거리와 말레꾼 해변에서 와는 달리 꽤 많이 모여 있는 관객들.
3: 파이팅!
0: 가장 먼저 길놀이의 흥겨운 가락으로 비에야 광장을 뜨겁게 달굽니다. 우리 소리가 울려 퍼질수록 하나둘 늘어나는 관객들. 자고로 우리 소리는 함께해야 즐거운 법이죠. 그런데 가락 위에서 가볍게 뛰노는 세 사람과는 달리 진원이의 모습이 어쩐지 불편해 보입니다.
4: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호흡을 해야 하고 이제 징을 이렇게 치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 사물놀이 하는 친구들만의 호흡이 있잖아요. 그 발이 있고. 근데 제가 전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조금 겉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5: 그렇죠. 아무래도 안 해봤던 거고 아무리 첫박에만 치면 되는 악기라지만은 울림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또 이게 서서 하다 보면은 반동과 이런 거 그러니까 움직임을 알아야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0: 쿠바로 떠나오기 전부터 다양한 공연을 계획했던 청춘 신하위 때문에 그동안 판소리만 해오던 진원이는 사물놀이 공연을 위해서 난생 처음 징을 연주하게 됐는데요. 1대1 개인 교습도 받아가며 연습했지만 진원이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징.
4: 징 연습을 열심히 해서 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6: 가장 부담돼요. 징을 이렇게 항상 공연하는 거를 보기만 했지.
4: 잘 했으면 좋겠어요. 실수 없이. 징도 잘 치고.
0: 마지막까지 떨쳐내지 못한 부담감이 마음에 얹혔던 걸까요? 관객들이 보내는 박수와 동료들이 눈빛으로 전하는 응원에도 불구하고 징을 연주하는 진원이의 두 어깨가 마냥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청춘 신하위 참 잘했죠?
4: 같이 함께 어울려져서 호흡해야 이제 그 기운을 이제 관객분들도 느끼실 텐데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저도 또 막 이렇게 신경 쓰느라 이렇게 같이 호흡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0: 길놀이에서의 속상함은 잠시 접어두고 마더니 진원이가 자신의 진짜 기량을 선보일 차례입니다. 풍물꽃의 일부인 비나리는 고어가 많아 한국인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낯선 언어에도 관객들이 자리를 뜨지 않으니 일단 절반은 성공한 셈. 하지만 소리꾼으로서 만족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무대였습니다.
4: 넓은 야외 공간으로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소리는 소리대로 안 들리고 또 악기 소리는 또 엄청 크고 하니까 이렇게 엇나가더라고요.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호흡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아 망했구나.
0: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0: 땀이 그냥 줄줄 좀 흐르더라고요. 흐르다 보니까 닦지 못하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하는데 계속 눈으로 들어가고 눈도 못 뜨고 또 땀이 이렇게 흘러서 입으로 들어가니까 태평소 이렇게 서에 이제 물이 탁 들어가니까 소리 그냥 탁 안 나더라고요.
1: 앞 공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동규가 나섰습니다.
2: 계속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규가 이제 상모 써야 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이제 가만히 있기도 그래서 그냥 가서 즉흥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1: 청춘 시나위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는 동규의 12발 상모놀입니다. 머리에 단 12발 상모로 원을 그리며 자유자재로 춤을 추고 재주를 부리는 12발 상모놀이는 농악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데요. 화려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동규의 몸짓 하나하나에 관객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흥겨운 길놀이부터 화려한 12발 상모놀이까지 과연 청춘 시나위의 열정이 쿠바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3: entendemos el idioma, pero no lo imaginamos.
4: Y además Humberto cultural bonito que debería expandirse un poquito más para que las personas puedan tener conocimiento de todo.
5: Magníficamente, todo muy bien y tienen un arte bastante bonito, bastante especial y espero que se vuelva a repetir porque esto gustó mucho.
1: 앞선 두 번의 도전과는 확실히 달랐던 관객들의 반응. 우리의 청춘들은 이번 공연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0: 목소리가 일단 안 들리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요. 판소리나 이런 비나리 같은 공연도 되게 재밌는데 전달이 잘 안 되니까
6: 거리 공연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해가지고 좀 가서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춤과 음악의 나라답게 쿠바의 거리는 밤이 깊을수록 더 흥겨워지는데요. 쿠바의 밤을 즐기기 위해 국악 청춘들도 길을 나섰습니다.

0: 일행의 발길이 멈춘 곳은 어르신들의 공연이 한창인 한 레스토랑. 무려 50년간 음악을 해온 프로 뮤지션들입니다.
1: 저한테는 되게 할아버지 뻘이시잖아요. 음악이 슬픈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즐기시는 모습 보는데 괜히 마음이 좀 울컥.
0: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아프리카 흑인들의 눈물이 스며있는 땅 쿠바. 스페인 음악과 아프리카 선율이 어우러진 전통음악 소는 쿠바 음악의 근원이 됐고 지금도 쿠바인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1: 노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쳐다봤거든요. 이렇게 막 큰 동작을 하시지도 않고 막 오버를 해서 막 하시지도 않으시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야 되나? 그분들의 지금까지 해오셨던 음악 세계, 그분들의 열정. 그래서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2: La tradición nuestra no se pierde, nosotros al contrario tratamos de que se mantenga y no se pierda nuestra identidad. Como los brasileños defienden su salsa,

0: 제 아무리 음악의 문외한이라도 쿠바에서만큼은 걱정 없습니다. 매일 밤 아바나 곳곳에서 펼쳐지는 작은 축제를 온몸으로 즐기다 보면 어느새 쿠바의 매력에 푹 빠지기 때문이죠.
1: 루즈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선율도 좀 지금 현대 사회에 좀 세련된 음악 같고 리듬도 되게 신나는 것 같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되게 쉬웠어요.
2: Que hace la música tradicional cubana, pero también contemporánea, un grupo que tiene más. Este conjunto hace bolero, salsa, guaracha, conga, hace de todo que para el deleite de Cuba y del mundo.
0: 밤이 깊을수록 분위기는 무르익어 갑니다. 어머, 만능 재주꾼 예영이의 춤솜씨 좀 감상해 볼까요?

0: 자기들만 하는 음악이 아니라 진짜 계속 끝까지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함께 계속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가만히 있던 관객들도 일으켜 세우는 진짜 그런 힘이 느껴져서 정말 좋았어요.
1: 1930년대 쿠바 전통음악의 황금기를 꽃피웠고 1996년 화려하게 부활하며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쿠바 음악을 알렸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영화 속 주인공들은 이제 전설로 남았지만 쿠바의 음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느 도시처럼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밤 쿠바의 전통 음악을 즐겼다면 오늘은 쿠바의 춤에 대해 배워볼까 하는데요. 동작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이 춤이 바로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살사입니다. 편안해 보이는 동규 예영이와는 달리 잔뜩 긴장한 두 사람.
2: 저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몸을 잘 못 써서
0: 쿠바에 가서 얼굴이 못생긴 건 참을 수 있는데 살사를 못 추는 거는 참을 수가 없다고.
1: 쿠바에서 진행한 공연마다 아쉬움을 남겼던 청춘 시나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으니 먼저 쿠바인들의 문화를 배우는 걸로 전략을 바꾼 모양입니다.
3: 박수 두 번 추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게 그 사람들의 리듬이구나. 그 사람들의 중요 박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원, 투, 쓰리, 발은 원, 투, 쓰리 가고 있는데 박수는 짝짝 하, 짝짝 쉬고, 짝짝 쉬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둘을 조금 중요시 여기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제가 아무래도 타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리듬적인 거.
1: 단순한 스텝에 음악을 얹으니 경쾌한 춤 동작으로 변신하는데요. 춤이라면 걱정부터 앞섰던 기현이의 표정도 어느새 달라졌습니다.
2: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나라의 음악이랑 춤이랑 흥을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게 되게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살사의 매력에 푹 빠진 청춘 시나위. 그런데 누군가 자꾸만 길을 잃어버리는데요. 허둥지둥 헤매는 두 발의 주인공은 진원입니다.
3: 이게 한국적인 리듬은 아니니까 처음 접해보는 거니까 다 이렇게 힐끔힐끔

0: 제가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 잘하나 이렇게 한번 볼까 했는데 다들 네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1: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만드는 살사 소스처럼 여러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져 탄생한 살사 댄스. 그래서 쿠바 사람들에게 있어 살사 댄스는 무료한 삶에 재미와 활력을 더해주는 양념 같은 춤이죠. 쿠바에 가신다면 꼭 한번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자유로운 영혼이 춤추는 느낌? 그냥 그 자유로움이 춤 안에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막. 격식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고 편하게 다들 즐기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춤출 수 있는 그런 춤인 것 같아요.

0: 문화에 흠뻑 젖었던 청춘 시나위가 또다시 판을 벌였습니다. 청춘 신하위의 마지막 전략이 통한 걸까요? 처음부터 관객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 영덕전 어른들의

0: 진원이의 판소리에는 어깨춤을 덩실 추더니 꽹가리의 신명난 가락엔 온몸을 맡기는 쿠바인들. 한순간에 무대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1: 목이 아파요. 쿠바 그 현지 분들이 많이 모여서 저희 연습하는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즐겨주셔가지고 연습이 아니라 공연이 되어버려서 좀 저도 좀 흥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대 위로 선뜻 나서는 쿠바인들.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가락이 그들과 통하나 봅니다.
1: 랑랑게게 겐지게게게 했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흰색 티셔츠 입은 건강한 남자분이 엄청 멋있게 춤을 따라도 못하겠어. 멋있게 추는데 그 안에 느껴지는 그 몸의 움직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진짜 멋있었어요.
0: 쿠바의 전통음악을 들으며 쿠바의 역사를 이해하고 쿠바의 춤 살사를 즐기며 그 속에 녹아있는 쿠바인들의 마음을 읽었던 청춘 시나리. 그렇게 우리가 먼저 마음의 벽을 허문 덕분일까요? 앞선 공연들과는 달리 쿠바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니 왠지 내일 있을 공연도 예감이 좋습니다. 다음 날 우리의 국악 청춘들은 새로운 관객을 찾아 또다시 길 위에 나섰는데요. 지난 밤의 흥취 때문인지 청춘들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워 보입니다. 오늘의 공연 장소는 아바나에서 가장 오래된 아르마스 광장인데요. 날마다 헌책방이 열리고 거리의 악사들이 모이는 이곳은 아바나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2: 지금 해보고 싶대.
0: 청춘 신화위에 관심을 보이는 거리

0: 우리의 악사들.
1: 시간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어머.
0: 쿠바 미뉴에 우리의 가락을 얹습니다.
1: 네, 뭐 시작도 그냥 하나, 둘, 시작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훅훅 누가 하나 시작하면 따라 들어갔다가 또 우리가 가져가면 그럼 따라왔다가 뭐 그런 게 너무 좋았어. 선 없고 벽 없고.
0: 쿠바의 아리랑이라 불릴 만큼 가장 유명한 관타나메라. 즉흥적인 연주에도 이토록 잘 어울리는 걸 보니 쿠바와 우리의 음악이 많이 닮았나 봅니다.
2: 서로 맞춘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이랑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이랑 서로 이렇게 음악을 합친다는 게 좀 새로 항상 새롭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1: 시르렁 실건 단거 주소. 시르렁 실건 단거 주소. 시르렁 실건 토끼리야. 시르렁 실건.
0: 내친 김에 판소리 한 자락도 뽑아봅니다.
1: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밥을 먹자 공중에다 던져놓고 받아 먹고 던져놓고 받아 먹고 던져놓고 받아 먹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개.
0: 어느새 몰려든 관객들도 국경을 뛰어넘은 두 음악의 조화를 즐기는 것 같죠?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소리를 알릴 차례. 꽹과리 소리가 높아질수록 쿠바인들의 춤사위에 열정이 더해지는데요. 아르마스 광장 가득 우리 소리를 향한 환호가 울려 퍼지고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1: 징을 치고 있다가 이제 꽹과리를 한번 갱 치는 순간 관객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그러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꽹과리를 한번 쳤는데 와! 이런 반응을 저도 처음 받아봐가지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네.
0: 공연에 아쉬움과 속상함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아르마스 광장에 청춘들의 소리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국악 청춘들과 쿠바에서 나고 자란 청춘들의 신명난 놀이 한판. 음악이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천사의 언어이자 유일한 만국 공통어라고 했던가요? 처음 듣는 가락에도 자연스럽게 몸을 맡긴 이들의 모습을 보니 음악의 힘을 찬양했던 옛사람들의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0: 빠른 리듬을 굉장히 일단 좋아하는 것 같고 흥도 많고 되게 자유분방하고 그런 것 같아요.
1: 역시 쿠바 사람들의 열정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2: 젊은 친구들이 같이 또 어울리니까 더욱더 막 춤도 막 너무 춤도 다들 잘 추고 없던 흥도 생기고 저도 좀 흥이 많아진 것 같아요. 쿠바에 와서
3: 우리의 소리를 알리고 국악의 생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쿠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4명의 국악 청춘들.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이들이 쿠바에서 얻은 진짜 결실은 또 있습니다.
4: 월드뮤직,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악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접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만 바라보고 달려온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0: 좀 더욱더 다양하게 공부하고 싶고 관심도 많이 가져보고 싶고 더 많이 경험하고 해서 그 경험들을 토대로 좋은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1: 이적산도 돌았고 등왕과 공왕되어 문장년 길을 잤지.
2: 좀 더 공부할 수 있고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더 즐겁게 제가 만약에 플레이를 한다면은 아마 보는 사람도 똑같이 즐거워하고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기 전에 제가 즐거워야 다른 사람도 즐거운 거니까. 네, 그럼 아무래도 그렇게 즐기는 음악 하고 싶죠.
0: 그냥 관객과 소통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저는. 보여주는 음악도 좋지만은 이제 뭐든지 관객과 소통할 수 있고 제가 무대에 섰을 때도 관객석과 무대가 벽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어우러지는 이런 음악을 저는 하고 싶어요.
3: 나이도 아직 어리고 아직 더 배우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 음악적 공부를 더 해서 이제 나중에는 정말 이 쿠바인들처럼 자유로운 음악을 하고 싶고 틀을 한번 깨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조선 왕실의 큰 제사 종묘대제. 제례를 올릴 때 노래와 춤, 음악이 어우러지는데 이를 종묘제례악이라 한다. 궁중음악의 정수를 일컫는 종묘제례악. 하지만 우리 음악이 아닌 중국음악이 연주되었다. 이를 안타까워해 하룻밤 만에 종묘제례악을 작곡한 천재 작곡가가 있었다. 그런데 종묘제례악을 만든 이는 음악가가 아니다. 종묘제례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누구일까? 유교를 기반으로 세워졌던 조선은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종묘제례는 나라의 최고 행사였기에 임금이 직접 종묘제례를 이끌었으며 참여인원은 700여 명. 제사에 음악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고려사에 처음 보이는 1116년 중국 송나라에서 들여온 대성아악을 같은 해 10월 종묘에 사용했다 한다. 하지만 송나라 음악이 우리와 맞지 않아 점차 쇠퇴했고 조선 왕조로 전승될 때는 중국계 음악인 당악이 연주되었다. 중국의 음악을 제사에 쓰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한 사람. 세종대왕이었다. 이에 세종대왕은 우리 정서에 맞는 음악의 필요성을 느끼고 종묘제례악을 작곡했다. 이외에 임금이 행차할 때 연주됐던 곡인 여민납, 회례연에 사용하는 보태평과 정대업을 비롯해 정간보라는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를 만들었다. 세종은 미세한 음높이도 다르다는 것을 간파해낼 정도로 귀도 좋아 소위 말해 절대음감을 갖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세종 15년, 박연이 세종 앞에서 편경을 연주할 때였다. 세종이 한 음의 소리를 지적한다. 편경을 살펴보니 먹줄선이 덜 갈려 있었고 때문에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다. 먹줄 하나의 차이는 반음 10분의 1. 세종은 반음의 10분의 1의 차이도 알아내는 절대음감의 소유자이자 천부적인 음악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이 음악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음악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이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통치 이념을 수립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음악 창제에 심혈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으로 백성과 음악으로 소통하고자 했던 세종대왕. 종묘제례악을 완성한 것은 세종 32년, 세상을 뜨기 두 달 전의 일이었다. 애민 정신으로 평생 백성을 생각했던 세종대왕. 백성과 함께 즐기다라는 뜻의 여민락에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세종대왕이 음악으로 하고자 했던 마지막 사업은 백성들 모두가 음악으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곳은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입니다.
1: 땀에는 만병의 초대 명약이라.
0: 저와 음악이 통하는 음악 친구들을 초대했는데요.
2: 이번 생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3: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0: 내 아지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나도 되게 뿌듯하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0: 살 줄기에서 엄청 부여 나와요.
1: 자, 본격으로 놀러오세요.
2: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3: 일본이 이거.
4: 아.
0: 멋지고 좋군 낯. 부남동여에 따라 나.
5: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6: 국악하는 10대 때.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으며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로 혼을 담아 만들어내는 최고의 전문가를 장인이라고 하죠. 어감에서부터 오랜 연륜과 경지가 느껴지는데요. 장인의 장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마치 상형문자처럼 아, 그런 뜻이었구나 단번에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상자 방 안에 도끼 근자를 넣어서 장인 장자가 된 건데요. 투박한 도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지녔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쉽고 빠른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대신 전통 방식으로 혼과 멋을 불어넣는 장인의 집념이 배어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소리꾼에게 고수가 있다면 소목장에게는 주석장이 있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주석장은 황동이나 백동으로 목가구나 건물에 사용할 경첩이나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뜨거운 불과의 사투. 부리와 아연을 함께 녹여 황동을 만든 다음 망치로 두드려 얇은 판으로 만듭니다.

곡선 부분은 날정을 망치로 쳐서 모양을 도려내고 직선 부분은 널정으로 도려냅니다. 단단한 쇠를 펼치고 무늬 새기고 도려내는 손길이 마치 종이를 만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집

날이 무딘 조이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구멍이 뚫린 공근정으로 여백을 메운 다음 경첩을 만들 부분을 봉의 지름을 고려해 널정으로 표시하고 각정으로 따내서 분리합니다. 잘려진 모서리를 먼저 깎은 후 밀어 두드려 경첩코를 만든 다음 두 개의 경첩코를 겹치고 그 사이에 경첩봉을 밀어넣어 완성합니다.

목바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땀과 수없이 반복되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무와 세부치. 언뜻 생각하면 쉽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인데요. 자연스러운 나뭇결에 검은색 경첩으로 마무리된 목가구가 잘 어울립니다.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졌는데도 현대적인 세련미가 느껴지는 걸 보면 전통은 오래된 미래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저처럼 소리꾼이 무대에 오를 때 국장단을 치는 고수와 함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채인데요. 소리꾼들은 소리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부채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부채가 때로는 춘향의 편지가 되고 박을 타는 흥부의 톱이 되기도 하고 또 신봉사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부채는 소리꾼의 상징이면서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기도 하고 또 발림을 돋우는 소품 역할도 합니다. 이런 부채의 또 다른 이름이 선자, 그리고 부채를 만드는 장인을 선자장이라고 하는데요. 대나무와 한지로 맑은 바람을 만들어내는 선자장을 만나봅니다.

우리 고유의 부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합죽선. 대나무의 겉대를 합쳐서 만드는 합죽선은 수준 높은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춘 최고의 부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왕대만을 골라 알맞은 크기로 쪼갠 다음 끓는 물에 담가 불립니다.

별로 깎아놓은 겉대 두 개를 붙입니다. 합죽선은 한지를 사이에 두고 단단한 겉대 두 개를 포개어 만들기 때문에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박에 쫙 펴고 간편하게 접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성 때문에 지금도 여름 필수품으로 으뜸이죠.

부채살에 풀을 입힌 후 미리 재단해서 접어놓은 한지를 붙이고 손잡이의 장식인 사복을 박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합죽선이 탄생합니다.

합축선은 다양한 글과 그림을 그려넣을 수 있어서 미술품으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우리 대나무와 한지가 만들어내는 맑은 바람에 선조들의 멋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대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전라남도 담양 지역에 장인들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놀랄 만큼 견고한 공예품을 만들어낸 선조들의 지혜는 주변의 작은 생활용품 하나에도 특별한 정성과 멋을 더했는데요. 부채처럼 대나무로 만드는 아기자기한 공예가 또 있습니다. 죽새 공예의 정수 채상인데요.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으로 물들인 다음 다채로운 무늬를 만들면서 반지 그릇이나 바구니, 또 여성들이 사용하는 고급 공예품을 엮어내는 장인을 채상장이라고 합니다. 채상장은 오래전부터 궁중이나 상류층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종의 명품을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채상장이었습니다. 대나무로 순간순간의 삶을 엮어가는 죽새 공예.

조선시대 여성생활백과인 규합총서에 따르면 채상이란 말은 원래 채죽상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색칠한 대나무로 만든 상자라는 뜻이죠. 딱딱하고 고든 대나무를 아주 얇게 오려서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다음 이것을 엮어서 문양을 넣은 함을 만드는데요. 특히 다양하고 섬세한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먼저 마디가 긴 3년생 왕대나무를 잘라서 알맞은 폭으로 쪼갠 다음 겉대와 속대를 분리해서 졸음틀에 대고 일정한 너비가 되도록 만듭니다. 졸음질한 대나무를 얇게 데울뜨기를 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칼로 훑는 과정이 이어지죠.

시자나 쪽과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해 염색물을 만든 다음 얇게 뜬 대오리를 담가서 곱게 물을 들입니다.

염색한 배오리를 엮어서 채상의 밑부분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채상의 무늬도 아름답지만 차르르르르 훑어내는 소리가 아주 명쾌하죠.

우리 멋이 가득 담겨있는 채상은 특히 딸을 시집 보낼 때 혼수를 넣는 용도로 쓰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최고의 공예품이었던 셈이죠.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채상을 무늬와 촉감이 비단을 바른 듯 곱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채상의 채를 무늬의 채 대신 비단 채를 써서 비단 같은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채상의 매력은 따라올 수 없는 색깔과 패턴이 있는데요. 천연 염색이라 그런지 색깔도 곱고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인 무늬가 참 멋집니다. 이번에는 섬세함과 정교함으로 만들어낸 선비의 멋을 느껴보겠습니다. 대나무를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쪼개고 쪼개서 얽어매는 선비들의 필수품, 가시인데요.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선비의 품격을 만나봅니다.

갓닐은 조선 선비가 주로 사용했던 갓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통영갓은 지금도 그 맥을 잇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은 갓을 맞추기 위해서 멀리 통영까지 사람을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갓닐은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과정마다 재료와 솜씨가 달라서 보통 분업해서 작업을 합니다. 가장 먼저 대나무 살을 엮어서 양태판 위에 둥글게 펼쳐놓고 서로 꼬이지 않게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물에 삶은 대나무 피죽을 칼로 긁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다음 대나무 끝을 촘촘하게 칼금을 내고 손으로 문질러서 머리카락처럼 가는 대나무실, 죽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반홍대라는 휘어진 바늘을 이용해서 네 가닥의 가는 죽사로 날실을 엮어 나가는데요. 날실이 모두 엮어지면 대나무 바늘인 머럭을 대각선으로 하나씩 밀어 넣습니다.

머럭이 꿰어지면 바늘 위에 홈에 빗대라는 죽사를 연결하고 머럭을 잡아당겨 빗대를 고정시키는데요. 한 올 한 올 엮어서 챙을 만드는 과정이 웬만한 인내심과 끈기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것 같네요.

이후 먹칠을 한 양태를 둥근 모양의 틀 위에 올려놓고 인두로 찢어서 은은한 곡선을 만드는 트집잡기를 합니다.

말총으로 만든 총모자에 생초로 만든 천과 넷쪽 무늬를 붙이고 먹칠을 해서 각을 잡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제 양태에 총모자를 끼우고 어교를 칠한 다음 인두로 지져 고정하고 각근 연결 구멍을 뚫어 각근을 매면 드디어 갓이 완성됩니다. 선비의 패션을 완성하는 갓. 섬세한 열정과 정성,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품격이 아닐까요? 총모자 형태의 갓을 하나 완성하려면 무려 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작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정신수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작업에 몰입하는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 문화 콘텐츠가 참 많습니다. K-POP은 물론이고요. 드라마와 영화, 음식, 웹툰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 위에 섬세한 손맛이 빚어낸 전통 공예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K-크래프트는 어떨까요? 세계 속의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 속의 세계를 담아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거기에 있겠죠.

요가는 신체의 근력을 키워주고 유연성을 길러주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가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척추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상체를 바르게 정렬하도록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요가는 내적 수련이 전부이다. 그 외의 것은 고개에 불과하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요가는 단순히 동작만 따라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어떠한 동작을 소화하지 못한다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또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요가 수련의 깊이는 몸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제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부가 아닌 내면의 세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곳곳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을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고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효과적인 파리그랄 하나입니다.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 몸통 측면을 이완하는 동작으로 특히 골반 부위에 큰 자극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극이 오는 부위를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머리 뒤로 간 팔이 점차적으로 하늘로 뻗어올릴 수 있도록 누렇게 봅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바닥 짚고. 자, 이번에는 발을 반대로 왼쪽 발을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측면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팔꿈치가 하늘로 향하도록 오른쪽으로 기울여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의 응응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면서 손을 허리에 받쳐 봅니다. 반대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뒤로 접고 오른발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손을 허리의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손을 허리에 얹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자, 동작을 한번더 반복하겠습니다. 왼발을 측면으로, 오른발을 회음부 안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손, 오른손을 왼쪽 어깨 등 뒤로 가슴 밀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바닥 짚고, 왼발 회음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왼손 어깨,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바닥 짚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접어서, 종아리를 바깥으로, 왼발을 측면으로. 마시면서 손을 허리로,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발을 쥐고, 가슴 밀고,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발 바꿉니다. 왼발, 종아리를 바깥으로, 오른발 측면으로 마시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과 척추의 경직을 풀어 상체의 바른 정렬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를 측면으로 강하게 이완하기 때문에 옆구리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의 탄력 유지와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하고 탄탄한 상체를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깍지를 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엄지발과 뒤꿈치를 서로 모아주면 좋고요.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두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손,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무르드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다리를 쭉 펴는 동작으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다아사나와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단다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워주시면서 손가락은 모아주시고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천천히 끌어올리고 천천히 끌어내리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시고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셋, 이 동작을 연습할 때에는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다리를 쭉 펴주면서 아랫배를 당겨주시고요. 고개를 숙여서 허리와 등을 반듯하게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완시켜주는 파치마타나사나를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비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코로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가슴을 밀어냅니다. 혹시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쥐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해봅니다. 등을 피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쉴 때마다 뒤꿈치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앞으로 숙여봅니다. 고개도 떨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틀고 가슴 밀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다리를 털어줍니다. 다리에 힘을 길러 무릎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신체 전체를 쭉 펴주는 만큼 신체 교정에도 효과적이니까요. 바른 자세의 감각도 함께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 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발목 관절 강화에 도움을 주는 푸르바타나사나와 트리앙무카 알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발목을 비롯해 손목, 어깨 관절을 강화하고 가슴을 확장시키는 자세를 통해 심장과 척추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푸르바타나사나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마시고 복부 힘주고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혹시 더 가능한 분들이라면 발을 한 발 정도 더 든 상태에서 천천히 밀고 조금 더 강한 상태면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천천히 펴도록 합니다. 내려놓고 다리를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 주변에 자극이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신 동작을 따라하면서 다리와 어깨, 목이 경직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발과 발목의 이완을 도와주는 트리앙무카 엘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자세를 준비합니다.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왼팔을 뻗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숙여보도록 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풀어주는데요. 혹시 무릎과 발목이 좀 불편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많이 열고 발목도 옆으로 비스듬하게 내온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그리고 천천히 숙여봅니다. 많이 숙이지 않더라도 자세의 효과가 좋으니까요. 무리하게 다리를 핀다든가 상체를 많이 숙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반대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접고 앞으로,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고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등을 한번 펴주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발목과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간격을 많이 연 상태에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접은 무릎을 앞으로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발과 발목의 건강을 지키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발과 발목은 바닥과 맞닿아 외부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인 만큼 피로감을 느낄 때마다 배운 동작을 활용하여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기요.
1: 에이야디야.
2: 서울의
0: 선화를 다 겪었네.
1: 에이야디야.
0: 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1: 에이야디야.
0: 팔팔한 60대로 살고 싶네.
1: 에이야디야. 아니 아니라.
3: 일본서 태어난 남항자요.
1: 에이야디야.
3: 해방 후에 한국에 왔어.
1: 에이야디야.
3: 남을

0: 목선이요.
1: 에이 아디야.
0: 평양북도서 태어났어.
1: 에이 아디야.
0: 6.25 전쟁도 잘 지내왔고.
1: 에이 아디야.
0: 시대의 흐름에 나를 도왔어.
2: 에허여라 아리아리라.
3: 아, 잘하셨어요. 어머니, 어쩜 이렇게 사연이 다 다를까요?
4: 아리랑 다.

0: 강릉꽃 미남 장민준입니다.
1: 에이 어디야?
0: 부모님 바람에 서울 왔죠.
1: 에이 어디야?
0: 직장 생활 하고 있고.
1: 에이 어디야?
0: 맘터놀 친구 만들고 싶죠.
1: 에이 하여라 아니 아니야.
2: 너무 잘하시네요. 효정 씨 서울살이 뭐라고요?
3: 서울살이.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